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다라고 답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 유학생은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잘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미국 학생은 저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이것도 잘하고 또 저것도 잘합니다. 막힘없이 술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한국 유학생은 대답하기를 주저하면서 얼버무렸어요. 그런데 이후 놀라운 반전이 나타납니다. 그 미국 학생에 비해서 한국 유학생이 성적이 월등히 높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기존 4년 과정을 2년 만에 끝내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거죠. 네,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복음을 지니고 있는데도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가치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세상보다 크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제한된 이성과 편견으로 이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자고요. 겸손은 분명 미덕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복음까지 낮추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또 귀한 마음, 또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방송가족분들과 사랑의 뜰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두 가지 선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께서 이제 말씀 씨앗 또 신청해 주시고 또 기도문 신청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께서 또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 씨앗 이미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 네 구절 엄선했습니다. 열심히 또 성경 네 구절 준비했으니까 받으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틈틈이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또 거룩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성경 구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 구절씩 소개해드릴게요. 자, 먼저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세상은 비록 우리의 가치를 좀 모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기록된 대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예, 이러한 자부심과 이러한 이 자랑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네, 이 말씀도 여러분께서 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또 전해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아, 참 정말 깊은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바로 그게 성도, 또 믿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5절 말씀 전해드립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이렇게 또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깃, 말씀 씨앗 이미지 잘 받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입니다. 씨앗, 네, 씨앗이라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또 오늘, 또, 보이는 라디오 대환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으니까 유튜브에 보이는 라디오 네, 대전 극동방송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 함께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정수님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안녕하십니까 하시면서 또 어르신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또 귀한 문자 또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8457번님 또 벌써부터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말씀의 영양제 씨앗으로 성령 안에서 오늘도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해 주셨고요. 자, 069원 네, 0691번님 늘 성령 또 사랑 충만한 사랑의 뜰한 프로그램 함께하면서 많은 은혜 받겠습니다 라고 또 씨앗 신청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0675번님 씨앗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또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은혜가 넘쳐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 상상을 참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이겠죠.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갈 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기대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게 물론 이제 기쁨과 또 감사와 그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 분명 드러나야겠지만 성도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감을 품고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보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그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네, 말씀 씨앗 이미지 신청해 주시고 많이 받아가 주시면 좋겠고요. 자, 또 하나의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또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트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뜰한 오늘의 기도문. 자, 오늘의 기도문입니다. 오늘의 기도문 네, 샵 9330번 오늘의 키워드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지금 오늘의 키워드가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키워드가 이미 공개가 됐으니까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지금 미링이님께서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고요. 고혜숙 우리 성도님께서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또 문자 주셨습니다. 또 한 분이 지금 어르신과 같이 시청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벽걸이 TV로 함께 방송 보면서 아 지금 보고 계시다고 하네요. 보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아, 대환영입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오늘 특별히 보이는 라디오 굉장히 오늘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또 새로운 코너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바로 좀 공개할게요. 오늘은 좀 예,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자 오늘 키워드는 바로 자랑입니다. 자랑 복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을 감추고 이 세상의 눈치 보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살피면서 우리가 복음을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복된 자랑이 바로 복음이 되면 참 좋겠고요. 오늘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 나눴잖아요. 우리가 겸손한 것은 참 좋은 성품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복음까지도 우리가 낮추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스스로 낮추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복음의 가치까지 우리가 낮춰서 생각하지는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에 가장 복된 것이 바로 복음일 텐데 또 진리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통해서 자랑하고 증거하고 알리고 나타나고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응원하면서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바로 자랑, 자랑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5776번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이런 태도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1234번님도 말씀 씨앗 감사합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사드리게 됩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아, 정말 너무나도 본이 되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계속해서 복음이 우리 삶에 있어서 복된 가치, 그러니까 또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점차 좀 밀려나겠죠.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이 밝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참된 진리이자 정답임을 매 순간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는 자랑입니다. 자랑.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 신청 기다립니다. 샵 9330번 씨앗 자랑 문자 남겨주시고, 사랑의 뜰 안에서 준비한 두 가지의 영적 보약, 네, 영양제 잘 챙겨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어 찬양 준비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영어 찬양으로 젠틀맨 트리오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젠틀맨 트리오였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영어 찬양으로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네, 청주와 충주, 충북 지역은 FM 104.7MHz,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에 들한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 멋진 찬양이었죠. 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네, 젠틀맨 트리오였습니다.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셨고요. 자, 사랑이들한 우리 방송 오늘 두 가지 선물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샵 9330번으로 말씀 씨앗 신청해 주시면 또 말씀 씨앗 네 구절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키워드는 자랑입니다. 네, 자랑 샵 9330번 자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부에 특별한 또 새로운 시도를 좀 할 예정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덩달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조금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얼른 좀 소개해볼게요. 자, 9462번님께서 오늘은 저희 딸 은재의 생일입니다. 은재가 은재 이렇게 커... 아, 죄송합니다. 네. 자, 언제나 엄마의 평안이자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애쓰는 우리 딸. 예, 저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애틋하고 기특합니다. 대화도 없고 내외하는 친오빠 생일 선물도 사다주고, 아이고야, 너무 귀찮을 때도 집안일 잘 도와준답니다. 즐겁고 기쁘게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딸 사랑하고 축복해.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많이 많이 축복해. 저희 아이들도 한국인이고 둘 다 다소 겸손이 지나칠 때도 있지만 엘리트 중에 엘리트는 아닙니다 라고 자, 오늘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나눴던 그 오프닝 내용을 좀 잘 반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튼 은재 앞으로의 삶이 기대가 됩니다.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자, 0712번님 오늘도 하늘의 비밀 말씀 씨앗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또 고백해 주셨습니다. 9581번님 온유와 겸손을 배운다 하여 높으신 하나님을 낮추는 그런 말과 행동을 삼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별됨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을 높이고 전하고 자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참된 겸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5776번님 고백해 주셨고요. 4846번님 예수님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의 자랑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부심이고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하는 거 좋지 않을까요? 네. 2096번님 오늘도 오직 사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2096번님 고백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6995번님도 고백해 주셨고, 안녕하세요. 그동안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복된 말씀 또 복음을 자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360번님께서 또 문자 주셨습니다. 아, 이분은 참고로 제가 이제 당직 근무를 이제 설 때가 있거든요. 당직 근무를 설 때 전화가 왔습니다. 0360번님께. 그래서 육성으로 저랑 통화를 나눴던 너무 반가운 문자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나의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만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랑할 것이 넘칩니다. 라고. 그렇죠. 아, 우리 인생 가운데 자랑하게 되면 그보다 더 나은 것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결코 만족감을 얻을 순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네, 이제 막 좀 속된 표현으로 게임 끝이죠. 네. 그보다 더 고귀한 가치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기쁨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가 자랑입니다. 자랑.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 샵 9330번 씨앗

신청해 주시면 오늘 준비된 두 가지의 선물 잘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놓치지 마시고 오늘 방송 마치기 전까지 자유롭게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배다해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옵니다. 그 사랑, 이 찬양 듣고 와서 왁자지껄한 코너가 예정도 있는데 그 코너 이어가도록 할게요.

0: 라디오 너머에 계셨던 방송가족 여러분을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사랑의 뜰한 스튜디오에 초대합니다. 듣기만 하던 청취자에서 이 시간만큼은 직접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어보시죠. 전파를 넘어 얼굴과 얼굴에 맞대어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 뜰한 청취자 대회! 와! 굉장히 비장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뜰한 청취자 대회 이 시간은요, 방송가족 여러분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서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되는 시간입니다. 함께 미션도 수행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청취자와 소통할 수 있는 다채로운 순서가 진행되는데요. 자, 희망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지금 방송을 좀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누군가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 대전 동구의 자부심입니다. 성은 감리교회 청년부 지체들 나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자, 굉장히 제가

0: 약간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이제 제가 딱 그 밖에서 딱 만났을 때, 네 분을 만났을 때 제가 좀 압도당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왜냐하면 너무 이제 이 코너를 출연하기 위해서 옷도 맞춰서 입고 뭔가 사전에 연습을 하고 그런 모습이 제가 보여가지고 와, 이렇게까지 제가 부탁드린 건 아니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각자 이제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약간 나이 서열대로 앉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한 분씩 좀 인사해 주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은의 자랑, 성은의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이경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요.
2: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유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네. 우리 하은 자매님 나와주셨고요. 그리고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은에서 목소리를 맡고 있는 백수환입니다.
0: 아, 목소리를 맡고 있다.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 목소리로 맡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3: 네. 아, 저는 전공이 이제 실용음악 보컬을 전공을 했고, 어허. 찬양팀에서 팀원으로, 네.
0: 아, 그럼 찬양팀에 인도자 혹은 리더가 옆에 있는 하은 언니.
3: 네, 리더가 이제 옆에 있는 하은 언니고, 예. 너무 감사하게 8월의 마지막 이제 돌아오는 주인 주일날 인도를 처음 맡게 됐습니다.
0: 아, 우리 그러면 그 인도를 지금 하은 자매님 말고 이제 우리 그
1: 수한
0: 자매님. 아, 죄송합니다.
3: 괜찮습니다.
0: 아, 제가 외우지 못했어요, 아직. 수한 자매님께서 인도를, 네. 이제, 그러면 첫 걸음을 내딛게, 네. 된다라고. 네. 자, 우리 세 명의 활기찬 언니, 누나들, 틈방구리 속에서 굉장히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네. 한 형제님이 나와주셨는데요. 누구실까요?
4: 안녕하세요. 성은교회 이시온입니다.
0: 반갑습니다! 시온 형제님, 오늘 이렇게 방송사 이제 처음 온 거잖아요. 그쵸?
4: 네.
0: 마음이 어때요? 소감 한번 여쭤봅니다.
4: 누나들이랑 같이 하니까, 네. 좀 은혜롭고.
0: 은혜롭다고요?
4: 네, 은혜롭게.
0: 네.
4: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0: 그 언니들의, 아니, 누나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누나들이 계속, 그 사진 찍고 하는데, 마지못해 좀 참여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있긴 했거든요?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4: 아니요, 저 하고 싶어가지고.
0: 아, 하고 싶었어요?
5: 네.
0: 아, 알겠습니다. 오늘 대활약 기대하겠고. 우리 수환 자매님은 오늘 어떠십니까? 마음이.
3: 네. 아, 저 너무 좋은 기회를 또 주셔가지고 너무 떨리지만, 네. 또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0: 아, 마음 편히 가지시고 그 성은 그 감리교회의 청년부실 혹은 가장 편한 찬양팀 연습실이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은 자매님은 우리 방송을 통해서 좀 자주 인사 나눴지만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어떻게 본다면 함께하는 지체들과 같이 왔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떠십니까? 네.
6: 저의 가장 큰 미소를 아마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웃음이 자꾸 멈추질 않네요.
0: 오히려 긴장되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든든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6: 지금 약간 너무 재밌어서, 아하. 웃음이 실실 새어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목소리도 그렇고 이제 정말 에너지에 제가 압도당했던 우리 경은 자매님이시죠?
1: 경은, 네, 맞습니다.
0: 자매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네.
1: 아, 저는 이제 회사랑 집에서만 듣던 이제 극동방송에 제가 직접 출연한다니까, 네. 너무 기쁩니다. 아, 저 언젠간, 네. 이곳에 꼭 와보리라 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0: 그게 오늘일 줄이야.
1: 아, 그러니까요.
0: 네. 오늘. 아, 그러면, 네. 이제 성은교회에, 네. 뭐 자랑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경은 자매님께서 생각하는 성은교회, 성은감리교회, 제가 동구의 자부심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1: 맞습니다.
0: 성은교회 좀 자랑 한번 해주시죠. 네.
1: 제가 청년부 회장으로서 이제
0: 청년부 회장이세요?
1: 네, 네. 제가 감사하게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할렐루야.
1: 네, 네. 아멘. 저희가 청년부 회장으로서 제가 딱 하나 자랑을 해보자면,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찬양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예. 좀 주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냥 예배를 뚝딱뚝딱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말씀과 기도 훈련이 가장 먼저 한 다음에, 네. 예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0: 예, 예.
1: 그 청년들끼리 열심히 하고 거기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계기가 된다는 게 저희 청년부의 가장 큰 자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근데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아, 진짜요?
0: 아, 그, 예. 성은감리교회 에너지가 그 어떤 영적인 그 특별한 에너지가 분명히,
1: 맞습니다.
0: 저한테 짧게나마 이제 만났는데도 전해지더라고요.
1: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멘, 아멘.
0: 자,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에너지가 좋으니까요. 우리 하은 자매님. 하은, 네. 자매님께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교회 자랑을 여쭤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6: 맞아요.
0: 성은교회 자랑 한번 여쭤봅니다. 네.
6: 아,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초등부 교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0: 네네.
6: 저희 초등부 자랑을 좀 해보자면.
0: 초등부?
6: 네.
0: 청년부도 자랑이지만 초등부도 자랑이.
6: 그럼요.
1: 네. 그럼요.
6: 저희 아주 든든한 초등부거든요.
0: 예.
6: 저희 초등부는 매년 오디션을 봐서 1년 동안 섬기는 찬양

0: 10단을 새로 뽑습니다.
1: 아, 네. 아이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이 진행해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 12명 정도의 아이들이 매년 들어오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지금 제가 한 7년 정도 매년 새로운 아이들을 보고 있어요. 네. 그 아이들이 중고등부대에서도 찬양단을 하고 청년부가 돼도 찬양단을 하는 이렇게 잘 이어지는 어허.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저희 초등부 자랑합니다.
1: 아, 정말 이 청년부뿐 아니라 초등부도 이만큼 견고하고 또 신앙의 기반 위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네. 말씀으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수환 자매님의 또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수환 자매님, 우리 그 성은 교회의 또 자랑 어떤 게 있을까요?
2: 아, 제가 생각했던 저희 교회 자랑은 단합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1: 연합, 네. 단합력. 네. 네,
2: 연합이 또 잘 되고 부서 상관없이 되게 저는 이게 칭찬의 말인데 그 포도원을 지킨 둘째 아들 같은 순종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래요. 벌써부터 약간 그 성경적 지식과 그 내공이 느껴집니다. 이 교회에. 네.
2: 그래서 이 풀이로 말씀드리자면 좀 삶에 지쳐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든 끝까지 붙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공동체 안에서 또 지체들 안에서 보이는 것 같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계속 머무르기를 소망하는 지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저희 교회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1: 그런 지체들이 이제 성은 감리교회를 이제 견고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이제 어떻게 본다면 뿌리가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2: 네.
1: 알겠습니다. 아, 멋진 지금 고백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새 누나가 너무 열심히 이제 교회 칭찬과 교회 어떤 자랑을 잘해줬거든요. 자, 우리 막내가 굉장히 긴장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원 형제님이 생각하기에 이제 성은 교회 남은 자랑이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네. 자랑이 있을까요? 네.
3: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미모의 네. 권사님들이
1: 운영하는
3: 교회 카페가 있습니다.
1: 교회 카페. 제가 이제 우리 하은 자매님을 통해서는 제가 익히 성은교회의 어떤 음식 솜씨, 우리 권사님들의 음식 솜씨는 제가 한번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넘어서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권사님들.
3: 맞습니다.
1: 아, 운영하는 맞아. 카페, 어떤 카페일까요? 네.
3: 교회 내에 있는 카페인데요.
1: 네.
3: 이제 커피도 질릴 때가 있잖아요.
1: 아, 네. 20살이죠, 지금. 네. 네. 아. 커피를 되게 자주 먹나 보군요, 네.
3: 이제 계절 메뉴가 있습니다.
1: 계절 메뉴.
3: 네.
1: 아하.
3: 여름이면 수박 주스라든가.
4: 맞아요. 예.
1: 곡물. 여기까지 할까요?
4: 네.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 네. 자, 성은교
5: 화이팅!
1: 아, 너무 좋습니다. 교회 카페까지 저희가 자랑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자랑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 더 많겠지만, 요 정도까지 듣는 거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이 네 분이 오늘 연합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연합이 강점인지 우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호를 한번 외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구호를 좀 준비해 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5: 그래서 네, 맞습니다.
1: 이 네 분이 준비하신 이제 구호를 듣고 나서 다음 순서로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호 한번 외쳐 주시죠. 네.
5: 하나님
4: 안에서
6: 함께
3: 살아가는
5: 우린 오이코스.
1: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회장님.
5: 네.
1: 자, 회장님, 우리 경원자매님, 네. 이 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5: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함께 지어져 오이코스라는 뜻이 집 공동체라는 공동체.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집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 집을 만들고요. 그 말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1: 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지어져. 이것도 약간 연관이 있습니까?
5: 맞습니다. 저희 주제곡처럼 부르는 찬양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툭 던지니까 바로 또 이제
5: 말을
1: 해주시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티셔츠 앞면과 뒷면이 다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 살짝 자랑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1: 아, 좋습니다. 지금 네. 어떤 지금 네, 약간 불편하시겠지만
5: 네, 저희 청년들이 직접 디자인한 네. 티셔츠입니다.
1: 아, 네. 아, 지금 제가 좀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끝났군요. 아닙니다. 계속 알겠습니다.
5: 네.
1: 나가실 때 또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네 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부터 이제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오셨기 때문에 교회의 이름을 걸고 또 공동체의 이름을 걸고 한번 기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이 얼마나 단합이 잘 되고 또 연합이 잘 되고 손발이 척척 맞는

0: 했는지. 자, 교회와 공동체의 명예를 걸고 미션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자에게 하나씩 미션을 드릴 건데요. 한 사람이 성공하면 그 다음 사람이 미션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릴레이 형태입니다. 릴레이 형태로. 다만 누군가가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면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1: 아.
0: 그러니까 실패하면 그 사람이 또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다시 가서 미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 제한 시간 5분입니다. 자, 5분 안에 미션을 성공하면 여러분께 특별한 선물을 드릴 뿐 아니라 이어서 우리 청취자 퀴즈를 또 진행할 거거든요. 청취자 퀴즈에서 청취자 분들께서 선물 받을 수 있는 수가 달라집니다.
2: 와.
0: 그래서 여러분께서 미션을 성공하면 다섯 분께 선물을 드릴 건데 청취자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실패하면 두 분께 드립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이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개수가 달라진다라는 거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아무튼 여러분 마음 편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든 1등입니다. 어떻게 하든 1등입니다. 자, 달성한 기록은 사랑이 뜨는 공식 명예 전당에 기록될 예정이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자, 미션은 총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자가 주여를 10초 동안 외칩니다. 주여 10초 동안 외치고, 두 번째 주자가 찬양을 이어 부릅니다. 예, 참고로 찬양 이어 부르는 것은 제가 한 소절을 부르면 그 다음에 우리 그 대상자가 바로 이어서 틀리지 않고 가사를 정확하게 다음 소절을 불러야 됩니다. 참고로 곡은 야곱의 축복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자는 성경은 안 틀리고 읽어야 됩니다. 성경 안 틀리고 읽어야 되는데 이번에 성경은 좀 길어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6절까지 있는데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자 즉석 성경 퀴즈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 퀴즈를 낼 텐데 거기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고 또 바로 즉석에서 텀 없이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구호를 외쳐주시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다라는 것을 참고해주시고, 자, 어떻게 다들 뭐 역할을 좀 정해보셨을까요?
1: 아, 네. 네네네.
0: 자, 그럼 각자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좀 소개해주시죠. 자, 우리 시원 형제님.
3: 저 주여 외치기.
0: 주여, 폐활량이 좀 자신 있습니까?
3: 네.
0: 아, 10초 정도는 거뜬하다. 볼 수 있겠죠?
3: 네.
0: 10초 정도 거뜬하고. 그 다음 우리, 그럼, 뭐, 수환자매님께서는?
4: 저는 성경 안 틀리고 읽기 도전해보겠습니다.
0: 아, 그 보컬을 전공하셨는데.
4: 아, 네. 먼저 찬양을 이어 불러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다른 곳에 받았습니다.
0: 뺏겼군요. 우리 누님이니까 언니한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은자매님께서는 그러면 성경 퀴즈.
5: 네, 맞습니다.
0: 성경 퀴즈 좀 자신 있으실까요?
5: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네, 해야 된다고.
0: 틀리면 처음부터입니다. 우리 경은자매님께서는 그럼 찬양 이어 부르기.
6: 맞습니다.
0: 여기서 틀릴 수도 있어요.
6: 네. 자신 있습니다.
0: 자신 있다고 하시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카운트가 들어갈 거예요. 카운트가 들어가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하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을까요? 바로 시작해 봅니다. 준비되셨죠?
1: 네. 네.
0: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자, 카운트 갑니다.
7: 4, 3, 2, 1.
0: 10초, 10초.

0: 자, 갑니다. 자,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네. 길을 축복할 거야.
1: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0: 통과! 통과! 자, 그 다음 성경 안 틀리고 읽기입니다. 갑니다. 자!
2: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0: 통과! 자, 성경 퀴즈 갑니다. 자, 자, 성경 에베소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땡땡! 다 처음부터 시작!
3: 주여!
0: 갑니다.
1: 네.
0: 자, 갑니다.

0: 자, 저도 헷갈리네요. 자, 나는 널, 아, 이거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그 다음.
1: 빰빰빰빰. 너는 하나님의 사랑.
0: 좋아요.
1: 나는 나는 하나.
0: 아, 틀렸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자, 주여 시작.
2: 주여.
0: 8, 9, 10 통과. 자, 갑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그다음.
1: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자. 이겨내 강한 발 있어.
0: 자, 갑니다. 그다음 성경 시편 1편.
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0: 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시초가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4: 아브라함.
0: 아, 정답. 구호 외침 되겠습니다.
1: 아, 하나님
4: 안에서
3: 함께
2: 살아가는
1: 우리 아이다.
0: 엄청난 기록입니다. 엄청난 기록입니다. 엄청난 기록이에요. 저는 이거 한 번도 실패를 안 할까 해서, 사실 실패를 해야 좀 재밌지 않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네, 실패를 안 할까 해서 실패를 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아, 하은자매님께서
1: 방송을 또 해봐가지고. 아, 네,
0: 에베소서의 저자를 몰랐군요.
1: 아, 네,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0: 마음속에 있었군요. 에베소서의 저자가 바로 바울이죠. 아. 바울인데 이거 우리 다른 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셨을까요?
1: 아, 그럼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0: 네. 아, 알겠습니다.
4: 기회를 드릴 것뿐.
0: 알겠습니다. 지금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청취자 퀴즈를 이제 출제할 텐데. 와. 청취자 퀴즈에서 이제 다섯 분께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자, 그리고 나가실 때 제가 또 선물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마음 어떠실까요, 지금? 네. 지금 저는 호흡이 간당간당 했거든요. 시온 형제님, 이제 호흡이 굉장히 간당간당 했는데, 폐활량이 자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5: 사실, 폐활량은 네. 자신이 없습니다.
0: 아, 자신. 알겠습니다. 오늘 시온 형제에게 좀 장문의 대답을 드릴 수 있을까? 걱정이긴 한데요. 자, 알겠습니다. 이제 청취자 퀴즈,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분 6초 74를 기록했거든요. 이것은 사랑의 뜨란 공식 명예 전당에 저희가 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 5분 안에 이것을 해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당분간 기록이 잘 안 깨지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예상을 좀 해보거든요. 네, 몰라요. 다음 주에 바로 깨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성원감리교회 네 분 이제 명예의 전당에 기록될 예정입니다. 자, 아무튼 네, 이제 청취자 퀴즈를 드릴 겁니다. 제가 네 분에게 제시어를 하나 드릴 거예요. 제시어를 딱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생각나는 단어를 각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종이를 드렸는데 그 종이 뒷면 이면지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종이 뒷면에다가 각자 적으시면 되는데 서로가 서로의 걸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힌트가 이제 단어가 겹치면 어쩔 수 없어요. 네, 이심점심 퀴즈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좀 안 겹치게 힌트를 다 단어를 생각해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그 단어들을 종합해서 아 이거구나 라고 정답을 맞힐 수 있게끔 네, 여러분께서 잘 한번 생각해 주시고 겹치지 않게끔 일단 미리미리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어 보시고 자 생각나는 단어들을 각자 서로가 서로의 것을 보지 않고 정직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이겁니다. 이겁니다. 자, 일단 이거. 자, 각자 좀 적어주시죠. 자, 잘 보셨죠?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 이제 잘 들으시고, 우리 성은 감리교회 청년들이 한 가지씩 단어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서 단어를 잘 한번

0: 들어보시고 그 단어를 종합해서 정답이 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적으셨을까요? 자, 한 분씩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시면 안 됩니다,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수환 자매님부터 가보죠. 수환 자매님. 자.
1: 이렇게 공개하나요?
0: 공개하죠, 공개하죠.
1: 저는 네. 가나안을.
0: 가나안!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 가나안입니다. 첫 번째 단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가나안과 연관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우리 시원 형제 가봅니다. 시원 형제님. 자, 뭘까요? 공개해 주시죠.
2: 여호와?
0: 여호와? 오, 나쁘지 않아요.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냥 정답을 알고 들으면 이거는 나쁘지 않지만 모르고 들으면 굉장히 그쵸. 헷갈릴 수 있죠. 가나안과 지금 가나안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자, 회장님은 제일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하은자매님. 하은자매님, 뭘까요?
3: 저는 후임 리더.
0: 후임 리더! 야, 이거 강력한데요? 후임 리더. 자, 가나안 여호와 후임 리더입니다. 자, 우리 경은자매님 굉장히 지금 표정이 지금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자, 마지막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경은자매님.
4: 결정적인 힌트를 준비했어요.
0: 결정적 힌트.
4: 네 글자.
0: 네 글자.
4: 네 글자.
0: 와, 이거 힌트 나올 줄 몰랐네요. 네. 제가 힌트가 만약에 너무 막 좀 겹치거나
4: 맞아요.
0: 이랬으면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했던 힌트였는데 우리 경은 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자,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분들. 자, 가나안이고요. 첫 번째 힌트. 우리 수환 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가나안. 자, 그리고 여호와. 이건 나중에 한번 왜 여호와 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임 리더. 와, 이건 대단합니다. 후임 리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글자. 네 글자였는데요. 자, 정답 한번, 이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정답 남겨주시는 동안에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가 격양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마음을 가라앉히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연주 찬양으로 듣고 오시죠.

0: 자, 우리 각자가 우리 멤버 오늘 나와주신 성은 감리교회 청년부 지체 분들께서 각각 힌트를 주셨습니다. 오늘 제시어를 딱 보고 나서 가난, 여호와, 후임 리더 네 글자가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정답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여기서도 어떻게 본다면 리더 아니겠습니까? 또 회장님께서 오늘의 정답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경은 자매님?
1: 네. 정답은?
0: 정답은?
1: 여호수아입니다.
0: 여호수아! 난이도가 어땠습니까, 이거? 지금. 저는 좀 한 번이라도 좀 겹칠 줄 알았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안 겹쳐가지고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서로서로 마음이 잘 통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원 형제님.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여호와?
2: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0: 아,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2: 네.
0: 와, 근데 굉장히 저는 큰 힌트가 됐다 생각합니다. 근데 굳이 따지자면 없어도 되는 힌트가 되긴 할 것 같긴 한데. 네. 아니, 농담입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또 많은 지금 젊은 에너지 팍팍 받으면서 오늘 하루 보낼 것 같습니다. 청춘 사랑합니다. 정답 여호수아. 2172번님 문자 주셨고, 아, 지금 9175번님께서는 후임 리더에서 캐치했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와는 수를 제외한 여호와라고 형제님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3: 정확하시네요.
0: 아, 그럼 마지막 네 글자에서 예상이 확신으로 됐다고 하시는데, 후임 리더를 얘기한 우리 하은자매님, 하지만 에베소서의 저자를 맞히지 못했기 때문에. 아, 지금 굉장히 목사님을 만나기 부끄러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3: 재미를 위해.
0: 자, 여호수아, 가나안으로 들어간 모세를 이은 리더 아닐까요? 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5546번님께서도 문자 주셨고, 오늘 성은 감리교회는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좀 각인이 됐을 것 같아요. 자, 구호 한번 외쳐주시죠. 구호 한 번.
1: 하나님
4: 안에서
5: 함께
2: 살아가는
1: 우리 오이콘스.
5: 예.
0: 자,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우리 시온 형제의 어떤 아주 하고 싶진 않은데 안 할 순 없고, 아,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시군요.
2: 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섯 분 제가 이제 방송 마치고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육아에 지친 하루에 힘이 됩니다 라고 3635번님께서도 문자 주셨고, 박진감 있는 진행이 좋다고.
1: 네. 아, 피디님. 아, 역시.
0: 이런 건, 아니, 역시가 아니라 이런 건 꼭 제가 읽어요. 네. 빼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 이제 제가 뭐, 남은 시간이 얼마,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이제 네 분께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제 뭐 본인의 비전이나 뭐 신념이나 뭐 철학을 넣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선언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또 스스로에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환자매님,
5: 네.
0: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늘?
3: 아, 저는 말씀에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0: 와.
3: 제가 최근에 근 1년간 조금 마음적으로나 삶에 조금 많이 지쳐 있었는데,
0: 예.
3: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 회복이 되면서 정말 예수님을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깊게 생각하게 되었고, 정말 그 사랑이 저한테 실제가 되게 많이 다가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정말 그 말씀에만 반응하고 뭔가 저의 감정과 이런 세상의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야, 이 성원교회의 어떤 그 영적인 수준과 그 깊이를 이제 느끼게 되는, 뭐 수원 자매님의 어떤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몸부림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은 지체들이 또 도움이 됐겠네요.
3: 네, 너무 도움이 됐고,
0: 네.
3: 제가 마음이 어려서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사실.
0: 아하,
3: 그랬는데도 네. 굉장히 묵묵히 기다려줬어요, 이 공동체가. 그래서 저는 더 감사하고, 이 공동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0: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지어져. 네. 주가 거하실 성전이
5: 아멘.
0: 되기를 바라면서.
1: 아멘.
0: 자, 우리 하은 자매님, 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실까요? 네.
4: 저는 고린도후서 5장 9절이 제 삶의 말씀인데,
0: 네?
4: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또 노래를 하는데, 노래로서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0: 노래로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저한테는 제일 큰 어떤 사명이지 않을까.
1: 위로와 축복의 통로가.
0: 아멘.
1: 저는 될 걸 믿고.
0: 네. 아우, 감사합니다.
1: 성은 교회에서 또 그런 역할을 이미 하고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네. 참 너무 또 에너지도 뭐 좋지만 그 안에 영적인 고민과 또 신앙적인 어떤 전 뿌리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참 너무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시원 형제님. 나는 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번 선언해 보시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실까요? 네.
2: 저는 사람들이 힘들 때 옆에서 행복을 주는 사람.
3: 멋있다.
1: 그래요. 행복을 주는 사람. 어떤 행복을 구체적으로 좀 드리고 싶으신지 좀 생각을 해 보셨을까요?
2: 아, 생각 네. 안 해봤는데.
1: 차차 생각해 나가시는 거. 알겠습니다. 좀 더, 네, 이야기를, 네.
2: 웃음을 주는.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1: 오늘은 그럼 얼마나 많은 행복을 좀 드린 것 같아요? 네.
2: 오늘이요?
1: 네.
2: 오늘은.
1: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4: 근데 실제로 저희 교회 웃음을 선사해주는
5: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1: 아, 그래요?
4: 저희 가운데서
1: 한 저희가 한 네 번 정도 더 모시면 이제 그거 그렇죠, 그렇죠. 느낄 수 있을까요?
5: 그렇죠.
1: 알겠습니다. 아, 좀 많이 모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럼 경은 자매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실까요?
5: 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그리고 저한테 허락하신 그 은사와 그 능력으로 사람을 좀 섬기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 할렐루야.
3: 네.
1: 자, 사실 질문이 하나 더 남았는데 방송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분께만 마지막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제 각자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를 하자였거든요. 자, 그래서 자 오늘 뭔가 좀 다들 너무 즐거웠지만 난 오늘 뭔가 행복을 드리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한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원 형제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행시 어떤 삼행시 준비하셨을지 우리 누나들께서 운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누나들 운을 좀 띄워주시고 우리 시원 형제님께서 이제 삼행시를 지어서 이제 인사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즉석에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2: 아 써왔는데 네. 기억이 안 나가지고
1: 아 기억이 봐도 됩니다.
2: 못 써가지고.
1: 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운 띄워주시죠. 누나들 시작.
2: 이 시간 듣는 분들.
1: 이 시간 듣는 분들.
5: 오.
1: 시.
2: 시냇물처럼.
5: 오.
2: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5: 온.
1: 온.
2: 아 아직 안 끝났어요. 흘러 넘치고.
1: 흘러 넘치고. 그다음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요. 온.
2: 온 사람들의
1: 온 백성에게
2: 온 백성에게 평화를 기도하겠습니다.
1: 할렐루야!
3: 아멘!
1: 쉽지 않았네요. 오늘 쉽지 않다. 오늘 방송 쉽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경은 자매님께 여쭤보고 싶었으나
5: 네.
1: 아 이제 저는 또 저와 좀
5: 그럼요.
1: 종종 호흡을 맞췄던 우리 하은 자매님. 하은 자매님께
5: 아, 네.
1: 오늘 마지막 그 삼행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하은으로 한번 가보죠.
5: 네.
1: 자, 유!
6: 유한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1: 하!
6: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1: 은!
6: 은재 일하실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삽시다.
1: 할렐루야!
3: 아멘!
1: 아, 네. 오늘 이제 성은감리교회 우리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뜰한 청취자 대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신지 한번 궁금한데요. 우리 수환 자매님 어떠셨어요? 네.
4: 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또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싶은데 너무 좋았습니다.
1: 아 할렐루야.
4: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1: 다음에 혹시 이제 그 기록이 계속 남아 있다면 나중에 왕중왕전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아 우리 경은 자매님 어떠셨습니까? 아,
5: 저는 저희 청년들과 함께해서 너무 너무 기쁘고요. 이 시간 정말 다음에는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하고 싶은 욕심이 또
1: 청년부 회장으로서.
5: 네.
1: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해 봅니다. 자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5: 하나님
3: 안에서
7: 함께
2: 살아가는
5: 우리인 얼굴.
1: 네 지금까지 성은 감리교회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이 시간 잠시 인사드렸다가 2부 시간을 통해서 다시 찾아뵐게요. 자, 오늘 방송 키워드 자랑입니다.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찾아뵐게요.

사랑에 들어한 생명의 말 프로젝트. 주님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사랑한다. 주님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사랑한다. 주님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사랑한다. 주님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사랑한다. 주님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사랑한다.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선한 역사를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응원합니다. 네, 사랑이 뜨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2부 두 가지 선물 또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 이제 말씀 씨앗 이미지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오늘 또 그 키워드가 자랑이니까 네, 샵 9330번 자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기도문도 꼭 다들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에서 앞서서 이제 청취자 대회 이제 코너를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네,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원하시는 분들 나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혹은 우리 공동체 아니면 우리 가족 우리 소그룹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 계시다면 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도전, 네, 도전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별도로 연락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네, 혹시 나도 좀 함께하고 싶은데요 저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네, 도전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 앞서서 이제 정답 맞춰주신 많은 분들 계시죠. 그 중에서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네, 방송 마치고 이제 사랑에 따라 2부까지 마치고 나서 여러분께 개별적으로 다섯 분 선물 당첨 문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 풍성한 예배 시간이 예정돼 있습니다. 2부 시간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감동 가득 받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저는 다시 찾아뵐게요. 백소라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돌아옵니다.

0: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과 찬양이 한데 어우러지는 풍성한 예배의 시간, 사랑이들한 목요 라이브 예배 말씀 그리고 찬양.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죠. 그래서 매주 목요일 사랑이들한 2부 시간에는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는 이 본질에 집중하는 예배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자, 원래 이 시간 두 분이 함께 해주시는데요. 오늘 이제 개인적 사정으로 이제 우리 박찬미 자매님, 찬양사역자 박찬미 자매님께서는 이제 불참을 하셨습니다. 자, 대신에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한가득 전해주실 네, 하늘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1: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목사님을 못 뵀는데, 이번주에는 우리 찬미 자매님을 못 뵈가지고.
1: 아, 릴레이인가요?
0: 아, 아쉽습니다. 다음주에는 이제 두 분과 함께 맞습니다. 풍성한 좀 라이브 예배, 또 라이브 찬양까지 전해드릴 예정인데, 이제 오늘은 이제 찬미 자매님이 없는 관계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면, 제가 이제 음원으로 찬양을 좀 전해드리는 방식으로, 오늘은 약간 이가 없어서 잇몸으로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떠셨어요, 목사님? 이제 이게 서머 스페셜 특집 코너로 한 2주 정도 지금 진행을 했었는데, 방송가족분들께서 반응이 좀 너무 좀 뜨거워가지고, 좋아가지고, 이제 정규 코너로 이제 좀 안착이 좀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 실제 하셨을 때도 목사님 뭐 좋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1: 이게 참 지지난주였죠.
0: 네.
1: 이게 뭔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이 너무 신선했고 새로웠고 신기했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피디님도 눈이 토끼 눈이 맞아요. 돼 있고 찬비자매님도 그래서 아 이게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0: 네.
1: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시구나
0: 네.
1: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맞아요. 라는 또 생각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오늘 그래서 목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거 이제 계속할 겁니다. 네. 네. 풍성하게 좀 말씀을 좀 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시간이 좀 지나간 관계로 바로 이제 코너를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오늘 좀 말씀의 방향을 어떻게 좀 생각하셨는지만 좀 이야기 나누고 저희 목사님 말씀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아, 올 여름에 너무너무 더웠잖아요. 오늘도 여전히 더운 것 같아요. 24시간 내내 막 풀가동한 에어컨, 뚝뚝 떨어지는 땀방울, 그리고 이제 곧 오게 될 묵직하게 날아올 전기세 고지서 앞에서 우리가 웃음을 잃지 않고 넉넉히 그동안 그래도 버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세상에 그 어떠한 누진세보다 더 강력하고 촘촘하게 쏟아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세상의 배터리는 쓰면 쓸수록 닳아서 방전되잖아요.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은혜는 그런데 쓰면 쓸수록 더 깊어지고 더 차오르는 아주 신비한 무제한 은혜 요금제 같아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뛰었었고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고백한 말은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0: 아멘.
1: 내 힘으로 오늘까지 달려온 것 같고 내 지혜로 버텨낸 것 같지만 또한 이 뜨거운 여름의 한복판에서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업고 뛰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0: 아멘.
1: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가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우리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무엔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나의 나된 것은 은혜라. 잠잠한 묵상 가운데 이 찬양 고백

0: 우리는 살면서 자꾸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자격을 따지곤 해요. 식당에서 쿠폰 도장 10개 찍어야 무료 음료 한 잔 얻는 그런 세상에 익숙해져서일까? 신앙생활에도 자꾸 적립식 포인트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번 주 기도했으니까, 30분 더 했으니까 은혜 포인트 플러스 10점. 아, 운전하다가 옆차한테 욱했으니까 마이너스 50점. 하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어요.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뒤엄 열매를 또한 그 냄새를 풀풀 풍기며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너 얼마나 남겨왔니? 영수증 내놔봐.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새 옷을 입히셨습니다. 은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1: 아멘.

한 작은 시골 교회에 낡고 흠집이 많은 오르간이 있었습니다. 건반 몇 개는 소리도 잘 안 나고 건면은 세월의 때와 긁힌 자국으로 엉망이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저 낡은 건 버리고 새 전자건반 하나 좀 들여놓읍시다 구석으로 치워두었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 남루한 옷차림의 한 노인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는 구석에 방치된 오르간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삐걱거리는 건반들을 조율하듯 하나씩 하나씩 어루만지더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낡은 오르간에서는 천상의 화음처럼 아주 웅장하고 깊은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반의 흠집은 손가락의 열정 속에 묻혔고 삐걱거리던 소리는 성도들의 눈물을 훔치게 하는 감동의 선율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한때 그 악기를 직접 만들었던 명장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상처와 실패로 흠집투성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남들은 너 이제 쓸모없어 한 구석으로 밀어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부서진 상처는 가장 깊은 울림을 내는 은혜의 악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위에 완벽한 사랑의 덧칠을 해주셨습니다.

0: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두고 세 번이나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때 주님이 주신 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장 잔고가 채워지고 아픈 곳이 씻는듯 낫는 기적도 너무 귀하지만 더 큰 기적은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1: 아멘.
0: 자동차가 진흙탕에 빠졌을 때 필요한 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사륜구동의 힘이듯 우리 삶의 무게를 밀어올리는 진짜 엔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모두의 그 거친 호흡을 다독이며 이렇게 속삭이고 계세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손해를 대신해서 안아주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군가 내 차 문짝을 콕 찍고 달아놨을 때 허허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덮어야지 하면서도 속으로는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은혜는요, 나에게 전혀 빚진 것이 없는 분이 내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미국의 한 재판정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한 노인이 배가 너무 고파서 빵 한 덩이를 훔친 죄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판사는 법대로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노인에게 10달러는 수중에 전혀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판사는 판사석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모자를 벗어 테이블 위에 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10달러의 벌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판사인 내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각각 50센트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도시에 사는 한 노인이

0: 한동이를 훔쳐야 할 만큼 방치한 죄에 대한 벌금입니다. 그날 판사의 모자에는 47달러가 모였고 노인은 벌금을 내고도 남은 그 돈을 들고는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어요.
1: 아멘.
0: 그분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의 빚을 대신 지셨습니다.
1: 아멘.
0: 내 죄의 몫은 사망이지만 그 값은 내가 다 지불했다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 사주신 거죠. 내가 잘나서 얻은 삶이 아니라 그분이 대신 치러주신 엄청난 값진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아멘.

0: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 보일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1: 아멘.
0: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장 귀한 생명으로 여러분을 사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너무나 힘겨워했고 비참하게 벌어져 있었던 내 삶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웠던 오늘 여름의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조건과 자격을 따지며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흠집투성이인 낡은 오르간처럼 깨지고 상처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삶의 고단함과 무거운 짐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의 손을 하나님 잡아주시고,
1: 아멘,
0: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새롭게 이어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말씀 그리고 찬양 코너 함께했습니다. 0360번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목사님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0: 예배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하셨어요. 오늘도 은혜 받을 수 있는 방송 극동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라고 또 고백해 주셨는데요. 정말 뭐 이 코너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 받으시기 참 기뻐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 바로 예배가 아닐까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짧게 인사 나누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1: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여러 가지 막히고 묶여있는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막힌 것들을 뚫어주실 거고요.
0: 아멘.
1: 묶인 것들을 풀어주실 겁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볼 때에 우리 모두가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승리하세요.
0: 네, 지금까지 하늘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김효성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시고 마지막 곡으로 이 곡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찬양이거든요. 어노인팅입니다. 날 찾으신 주의 은혜. 이 찬양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이 시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키워드는 자랑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자랑임을 믿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랑 문자 남겨주시고 기도문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또 말씀 씨앗 챙겨가셔야겠죠. 네, 샵 9330번 씨앗 네, 문자 남겨주시고 말씀 네 구절도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랑이 뜨란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주님 예배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가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청주 중부 명성교회에서 청주 83기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 이래교회가 농촌교회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교단에 관계없이 농촌 지역에 소재한 교회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예배에 필요한 음향 장비의 수리와 교체, 교회 예배 환경과 사택의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신청은 9월 13일 주일까지 세상의 빛 이래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내용은 교회 재정 여건과 지원 필요의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방문과 상담을 거쳐 지원 교회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상의 빛 이래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도안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성경, 신화인가 역사인가라는 주제로 제2회

보안 기독교 변증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세대학교 구약학 차준희 교수와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이삭 교수를 초청해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과 고고학적 발굴 자료를 중심으로 신앙의 근거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도안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광림교회 남성 성가단 초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좋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위치한 선암목자교회가 9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성경클럽 예수 행적 순례반을 진행합니다.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1년 과정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선암목자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수원침례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중문침례교회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마을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수원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시니어선교회가 9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에 위치한 행복한교회에서 18기 대전 시니어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시니어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대전 시니어 선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세종 YWCA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세종 꿈의 교회에서 2026년 세종 YWCA 후원의 밤 말씀과 함께하는 제2차 찬양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회복,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재즈밴드 양왕열 콜텟과 세종꿈의교회 현승원 전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YWC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목회자 선교협의회가 9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천안시 서북구 백석 5길에 위치한 백석 장로교회에서 목회자 비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안산드림교회 이헌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 목회자 선교협의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대일 장로교회 한국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복을 갖춰야 된다. 양복에 넥타이, 이건 기본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회자되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은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분방해져서 교회에서도 좀처럼 뭐 복장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특별한 말이 있지 않았던 것 같고, 그렇게 많은 교회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말했을 리는 없고, 특별히 복장에 대한 지침들이 많이 없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아무리 복장에 대한 형식이 다채로워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단정한 복장은 여러분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단정함, 어떤 옷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단정함은 항상 필요되고 요구되어지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건 외모의 문제이기에 앞서서요, 마음가짐의 문제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진심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굳이 일정한 형식의 복장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죠. 만일 그렇다면 그건 정말 형식에 치우쳐지게 될 것이고 의미를, 진짜 진의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예배에 임하는 그 자신의 마음가짐, 그리고 그 진심의 자세, 그것은 중요하고, 그것이 그의 어떤 복장의 단정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맞다면, 그렇다면 단정함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가 정성을 정말 다하고 있는가,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또 그가 진심을 담고 있는가, 정말로 즐겁게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위치에 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그들의 외모적 요소를 통해서도 상당 부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와 관련된 말씀의 교훈을 이제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소제와 관련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특별히 해야 될 내용들에 관한

언급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읽었는데요. 여러분, 소제가 어떤 제사인가를 좀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하게 되면은 소제는요,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는 다 짐승의 희생을 드리는 그런 제사 형식인데요. 소제만큼은 빻은 곡식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거든요. 그리고 소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원칙이었고 또 감사할 일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먼저 본문에는 소제가 두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자기를 위해 직접 드리는 소제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 다 동일한 소제지만 약간 모양은 틀려서 먼저 그 부분을 간단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소제에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먼저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이 드린 소제물 전부를 다 불태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많이 가져왔더라도 그저 한 움큼, 한 움큼만 불에 던져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나머지는요,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사장 몫으로 돌려지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물의 나머지들은 제사장들이 회막들에서 먹는데 중요한 조건은 제사장들이 먹을 때도 누룩을 넣지 말고 먹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시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누룩을 넣지 말라 하셨을까요? 누룩이 뭐가 나쁠까요? 왜 제사장들이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 누룩은 안 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룩 안에 무슨 해로운 성분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 해로운 성분을 지닌 누룩은 사람 먹기에도 적합하지 않고 하나님 드리기에도 더더욱 옳지 않다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이미 그 말씀했던 적이 있는데요. 신학생 시절에 친구들하고 지붕을 덮을 때 쓰는 슬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 슬레이트 조각을 가져다가 그 위에 삼겹살을 몰래 구워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한 다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어떻게 그런 위험한 일을 했느냐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았으면 그 일을 했겠습니까? 슬레이트가 이제는 다 알죠. 모든 사람들이 1급 발암물질 성면 조각으로 그냥 가득 채워진 그런 물질이라는 것을요. 근데 그 위에다 고기를 구워 먹었으니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무지하면 별일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지극히 발전한 지금도 역시 인간은 어떤 성분이 인간의 몸에 해로운지 이로운지조차 다 파악하지 못해서 계속 연구하고 또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몸에 알러지들이 수백 개가 있는데 근데 어떤 것이 내 몸에 맞고 안 맞는지조차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알러지로 고생하면서 고생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 원인 되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룩을 금지하신 것도 뭐 이런 이유가 감추어진 이유가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런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누룩을 금지하셨을까? 제물에도 안 되고 너희들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에도 안 된다. 왜 그러셨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룩에 어떤 해로운 성분이 있어서가 아니고 누룩이라는 물질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불어넣으셨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룩이라고 하는 그 물질에 부여하신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하시려는 목적으로 누룩을 금지하셨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의미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그 이유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 곳에 보면 누룩은 전염성이 강한 죄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은 거짓 교훈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는 부패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어서 묵은 누룩을 버리라는 명령이 나오기도 하죠.
또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0: 하시기도 했죠.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그것이 뭐냐, 먹는 뭔가를 얘기하는 거냐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거짓된 교훈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버려야 하는 해로운 것이고 옳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죠.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일 장로교회 한국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2-523-7000번, 523-7000번 대일 장로교회나 0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교회 교육 최일선에 있어야 할 교육전도사가 사라지면서 교회 학교 사역 생태계가 흔들리고 열악한 처우와 과중한 사역 부담 속에 신학생들이 사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장로회 신학대 청빈 게시판에는 1년 내내 교육전도사 상시 청빈 공고가 올라오고 있지만 지원자를 찾지 못해 끌어올림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목회자들은 100만 원 이하의 낮은 사례비와 장학금 부재, 그리고 지방 및 소형교회 기피 현상이 품귀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사역 중인 신대원생은 평균 3개의 사역을 맡고 있으며 25%는 5개 이상의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주일 설교 외에도 찬양 인도와 미디어 장비 관리까지 맡으면서 정작 설교를 준비할 시간조차 없다고 토로합니다. 여기에 소명의식 약화와 거주지 문제, 학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사역 대신 자유로운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신학생도 늘고 있습니다. 현장의 김동훈 전도사는 학업과 생활비, 학비를 사례비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교회의 학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역과 아르바이트 병행으로 휴식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전도사를 단순 노동력이 아닌 목회 후보생으로 존중하는 인식 전환과 함께 학비 지원과 업무 범위 현실화 등 교단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교육 현장의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FA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부산 목회자 연합이 지난 주일 부산 순복음 강변교회에서 8월 성령 세미나를 열고 성경의 문화적 맥락 이해와 한국교회 위기 극복을 위한 목회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첫 강사로 나선 최무열 전 부산 장신대 총장은 성경 해석 시 이스라엘의 고대 문화와 수사학적 비유를 이해해야 본질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건재 순복음 강경교회 목사는 성도들을 향한 진정한 돌봄과 말씀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용근 목회데이터 연구소 대표는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교인의 신앙 패턴 변화를 분석하고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결합한 양날개 사역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0: 합니다. 지용근 대표는 3040 세대를 교회 허리로 세우기 위해 관계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강소교회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류의 교회가 세운 비영리 민간단체 기류의 사람들이 어제 경기도 평택 부용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책가방 120개와 학용품, 간식을 전달했습니다. 전교생의 44%가 다문화가정 학생인 부용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코스트코의 물품 후원과 미 육군 제11공병대대 장병들의 봉사 참여로 이뤄졌으며 미군 장병들은 교실을 찾아 영어 학습과 세계 시민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기류의 사람들은 미군 장병들과 함께 10년 전부터 독거노인 지원과 야학 활동 등 지역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영준 기류의 교회 목사는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가진 것을 나누며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은평구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이 개관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지난 1년간만 2천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8월 12일 개관한 역사문화관은 한국기독교 140년의 역사를 한 곳에 담아 알리고 있으며 개관 이후 250여 개 교회가 방문하고 문화유산 830여 점을 기증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온 한국교회 역사를 소개하기 위해 장애를 주제로 한 특별전시와 연계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개혁주의 목회자 교육단체 교리와 부흥이 최근 서울예수비전교회에서 컨퍼런스를 열고 변화하는 목회 환경 속에서 성경에 충실한 설교와 목양의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3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콘퍼런스에서 도지원 대표와 발제자들은 스코틀랜드 목회자 토마스 보스톤의 신학을 조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외형적 성경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약속을 붙들고 설교를 통한 영혼 구원, 참된 교리 바탕에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목양관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교리와 부흥은 이번 논의를 목회 현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서울 구로구에서 4주간 8차례 과정으로 설교와 목양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저녁까지 대전, 세종, 충남, 중남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32도에서 33도,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최다슬입니다. FEBC
1: FEBC 신앙 칼럼.
2: 미국의 복음전도자 빌리그레한 목사님은 한 집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집을 뛰쳐나가 방황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도시를 다니며 수개월 동안 아들을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용서했다. 집으로 돌아오너라. 토요일 정오에 중앙역에서 만나자. 사랑한다, 아버지가. 토요일이 되자 그 역에는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아버지의 용서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돌아갈 아버지가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 63장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예로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기서 구속자는 값을 치르고 되찾아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찾아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붙든 백성들은 이어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죄로 멀어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재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0: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십니까?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품은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상한 마음은 위로하시고 지친 영혼에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7일 목요일에 소망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재드신 화관을 씌우시기를 기도하며 소망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직 변치 않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지체의 아픔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간구하는 우리 중보기도 동역자들에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함께 하십시오. 소망의 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성도 여러분의 기도의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자비하심과 위로 그리고 인도를 기다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기도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찾아오세요. 샵 9330번 우물정 누르시고 9330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죠. 또한 우리 대전극동 방송 앱을 열고 생방송 채팅창으로도 참여해 주시고요. 전화 연결 원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문자 보내실 때 전화라고 두 글자 밑에 써주세요. 그리고 신원 밝히기 어려우시면 기도 내용 끝에 또 익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입니다. 네,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소망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 잠시 하던 일을 좀 멈춰주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함께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즐거운 교회 섬기시는 김병곤 목사님 모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목사님.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건 목사입니다.
0: 네, 잘 지내셨죠?
1: 네, 잘 지냈습니다.
0: 네, 오늘 또 우리 스튜디오에 또 우리 기도의 용사들 다 함께 오셨는데요. 우리 한번 좀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직접.
2: 안녕하세요, 즐거운 교회 이지영 권사입니다.
0: 네, 권사님.
3: 안녕하세요, 즐거운 교회 노은동에 있는 즐거운 교회 김선미 권사입니다. 네.
4: 안녕하세요. 즐거운 교회 천진희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기도를 또 돕기 위해서 또 오늘 기도 요청하는 분들의 기도에 직접 함께 중보하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네. 우리 방송 시작 전에 우리 청취자들에게 소망의 말씀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 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바디메오의 치유의 말씀입니다. 아, 그 앞에 선 예수님께서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셨을까요? 아니, 알고 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로 주님께 아뢰기를 원했던 거죠. 그게 기도 아닐까요? 우리 소망의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그냥 소망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그 소망이 기도가 되면은 그 소망은 오늘 우리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언제까지 소망으로만 남아있겠습니까? 이제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그 소망을 기도화시키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아멘. 그동안에 소망으로 간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삶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합니다. 아멘. 그 소망에 믿음을 담으면 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0: 아멘.
1: 잠시 기도할까요?
0: 아멘.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많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소망을 우리 주님께 아뢰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우리의 소망을 현실로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0: 아멘.
1: 오늘도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소망을 아랠 때에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주저함 없이 주님 앞에 오늘 바디메오처럼 담대하게 우리의 소망을 기도로 아래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 주님께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기도 소망의 기도를 아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0: 아멘.
2: 아멘.
0: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여러분 간직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네, 첫 번째 기도 보내시고 많이 기다리고 계셨죠. 9626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저의 딸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딸이 다시 수능을 준비하네요. 남은 시간 주님 함께해 주시고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따님을 위한 기도 요청하신 어머님의 기도고요. 또 군에 가 있는 아들도 위해서 기도 요청하셨어요. 무탈하게 잘 지내고 만남의 축복, 좋은 선임, 후임 만나다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정금같이 나오도록 기도합니다 하신 우리 아드님을 위한 기도 요청하신 어머님 듣고 계시죠? 네, 또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신 또 어머님 한 분 계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첫 시간을 장식할 것 같습니다. 0153 번호 쓰시는 성도님, 저의 막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이틀 전에 입대했습니다 하셨네요. 네, 어머님 좀 섭섭하셨겠으나 그러나 참 축복 할 일입니다. 건강하게 현역으로 입대하는 거 축하할 일이죠. 육신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대했는데 전역하는 날까지 잘 지내고 무탈하게 군생활 잘 마친 뒤에 용감하고 씩씩한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신 우리 0153 성도님 어머님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오늘 함께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군에 있는 우리의 그 다음 세대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도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

0: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녀를 위한 기도가 주님께 올려집니다. 9616님 먼저 사랑하는 딸이 이제 그동안의 방황을 끝내고 또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수능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지혜를 주시고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또한 군에 가 있는 아들을 축복합니다. 무탈하게 잘 마치고 건강하게 군생활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수 있는 축복의 아멘.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야곱도 먼 길을 다녀오고 났을 때 더 높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아들들이 이 군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우리 015사님도 사랑하는 아들 육신이 연약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연약한 아들을 군에 보낸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와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멘. 늘 눈동자와 지키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1: 아멘.
0: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훈련의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1: 아멘.
0: 이 군생활이 광야가 되게 하시고 그 광야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과 연단이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자녀들을 만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두 분만이 아니라 자녀를 군에 보낸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의 그 간구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전역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1: 아멘.
0: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관계 속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훈련과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를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또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1: 아멘.
2: 아멘. 아멘. 네, 두 분 어머님 또 함께 자녀들을 마음으로 안고 기도하신 모든 군에 있는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따님도 좋은 진로의 인도를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네, 1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함께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즐거운 교회를 섬기시는 김병곤 목사님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또 스튜디오 안에는 지금 기도의 용사들이 세 분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즐거운 교회 섬기시는 이지영 권사님과 김선미 권사님과 또 천진희 집사님 함께 아멘 아멘 해주시니까 힘이 나시죠? 여러분도 큰 소리로 계신 곳에서 아멘 하면서 기도의 삼겹줄을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네, 기도 요청하신 가정 익명으로 요청하셨네요. 현재 겪고 있는 가정과 사업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당장의 현실에 낙담하지 않는 지혜와 용기도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셨고요. 재산과 회사 문제 더 이상 큰 갈등이 없길 기도하고 모든 일이 법과 원칙 안에서 평안하게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회사 경영을 하시는지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모든 자세한 문제들은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에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또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연결합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과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서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는 모든 것이 꽉 막힌 그 현실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앞뒤가 꽉 막혔을지라도 여전히 하늘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길은 항상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이제 오늘 그것만을 바라볼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인간의 애쓰고 수고한 노력이 그동안에 다 있었지만은 이제 그것으로 이룰 수 없음을 이제 우리가 알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오니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살아난 당신의 귀한 종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제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과 또 여러 가지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오니 또한 그 피할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니 지키고 보호하여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랬고 또한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귀한 종의

0: 이 간구 속에 함께 해주시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이미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평안이 주 안에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이제 모든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한 밤이 평안한 밤으로 바뀔 수 있도록 아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이제 하나님 그 모든 사업과 그 사업과 연결되어진 모든 가정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불면의 밤이 평안의 밤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침에 맞이하는 그 현실 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위로와 평강으로 시작할 수 있는 평안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일 지금은 두렵지만 머지않아 하나 앞에 감사 영광 간증이 되어지는 은혜의 모든 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모든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2: 아멘. 아멘. 네, 우리 성도님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0: 아멘.
2: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고 계신 줄 압니다. 부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1: 아멘.
2: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848번호 쓰시는 성도님 경찰이신 것 같아요. 9월에 경찰 인사 이동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경기도 용인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동백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셨네요. 집에서 교통이 불편하지도 않고 거리도 가까운 곳으로 근무지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는데요. 지금 경기도 용인 쪽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좀 확실하진 않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0: 아멘.
2: 목사님께 연결합니다.
0: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경찰로서 우리 민중의 지팡이로서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밤잠을 설치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9월 인사 이동을 통해서 또 새로운 근무지에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경찰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제목을 올린 우리 3848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0: 이렇게 우리를 지키는 이 분이 우리 믿음의 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정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어려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새로운 근무지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또 근무하실 때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경찰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1: 아멘.
0: 기도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 아멘.
0: 기도로 함께 할 때에 하나님 그를 통해서 그가 하는 그가 지키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1: 아멘.
0: 좋은 교통지에도 하나님 은도해 주실 줄 믿고 또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관계와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려움 없고 아 이래서 하나님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근무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뿐만 아니라 많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위험의 요소로부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셔서
1: 아멘.
0: 그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2: 아멘. 아멘. 네, 우리 성도님 축복합니다. 참 귀한 분이시네요. 인도 받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 자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실 것입니다. 훌륭한 민중의 지팡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경찰 선생님 되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9797번호 쓰시는 성도님 사랑하는 남편 이진열의 췌장암을 멸하여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하셨네요. 우리 이진열 선생님 췌장암 발병하기 전에 뇌경색이 있으셨고요. 대동맥류 시술도 하셨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하는 참 기도하는 거룩한 아내의 기도입니다. 온 가족이 예배당을 출입하는 그날을 주님이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신 우리 9797 성도님 이미 주님은 그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 연결합니다.
0: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남편을

0: 위에서 기도하는 아내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아니 이미 들으시고 아시는 주님, 이제 살아난 남편이 췌장암으로 인해서 또 그동안의 뇌경색, 또 하나님 대동류 여러가지 시술을 통해서 힘겨운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옆에서 지켜보고 간병하는 그 아내의 마음이 힘들고 없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소망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살아난 딸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난 딸아,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오늘 이 기도가 주님께 들려지길 원하고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사랑한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이 남편이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도와주시고
1: 아멘.
0: 오히려 이 과정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영원히 주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를 구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도 이루어가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1: 아멘.
0: 무엇보다 이 를 통해서 남편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 앞에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루실 그 일이 오늘 살아가는 남편의 이 하나님 투병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지금은 힘겹고 어렵고 어렵지만은 머지않아 이 날을 돌아보면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것이 이 가정의 믿음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치유하신 하나님, 믿음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다라고 하셨던 주님, 이제 믿음의 간구를 모아서 주 앞에 올려드려니 주여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9797님과 그의 사랑하는 남편과 온 가족 가운데 은혜로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2: 아멘. 아멘. 네, 우리 성도님, 우리 이진열 선생님 남편 되시는 분 기도하는 아내가 계셔서 어려운 중에도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하실 일을 경험하시고요. 이날을 간증하십시오. 참 9797 성도님 힘내시고요.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1시 35분 향하고 있습니다.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즐거운 교회 섬기시는 김병곤 목사님과 또 함께 또 기도에 동역하시는 세 분 우리 성도님들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976번호 쓰시는 성도님, 저희 교회 최주환 장로님 주일 예배 드리시다가 건강 이상이 생기셔서 급히 병원에 가셨습니다. 현재 입원 중이세요. 치료의 광선 비춰주시고 속히 회복되셔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는데요. 우리 최주환 장로님 지금 투병 중에 계신 거 저희가 몇 번 기도한 걸로 기억됩니다. 네, 그런데 주일 예배 이렇게 나오셨었군요. 그런데 다시 또 응급 상황이 생기셨네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0: 하나님, 우리 최주환 장로님 늘 예배자로 살아가셨고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주의 예배자를 끊임없이 찾았던 귀한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지금은 예배할 자리에 함께할 수 없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지만 온 교우들이 늘 그 장로님의 예배자리를 기억하고 함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가 온전히 앞에 기도하고 예배자를 지켜냈던 그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1: 네.
0: 이제 그 몸 안에 있는 혹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이번에 동안에 모든 것이 발견되게 하시고
1: 아멘.
0: 발견된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이제 주 앞에 나와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장로님과 또 그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온 교우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38년 된 병자도 주의 말씀 앞에 강건하여서 하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것처럼 오늘 당신의 귀한 종 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귀한 장로님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장로님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안에 진정한 예배자의 복 참게 하는 그 중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 아멘.
0: 예배의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자를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이 장로님을 그 예배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자들을 통해서 또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고, 그 예배자의 복이 그 교회 안에

0: 충만히 충만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최 장로님 교유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하고 계심을 또 전해드리세요. 저희도 기도했다고 전해주시고요. 좋은 소식 또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 요청해 주신 성도님 고맙습니다. 0812번호 쓰시는 성도님, 사랑하는 저희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저희 교회의 암이나 또는 다양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교회를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이신데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 암으로 투병 중이신 권사님 계시고 또 요양병원에서 어렵게 투병 중이신 두 분 권사님도 계십니다.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치유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신 우리 0812번호 쓰시는 성도님, 네,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0: 하나님, 우리 082님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건강하게 예배자리를 지켜내셔야 되는데 하나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 병원에 투병 중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권사님들의 이제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육신이 강건하여서 이제 하나님 그분 다리를 걸어서 온전히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또 암으로 투병이신 권사님, 요양병원에서 힘겹게 하나님 병마와 싸우고 계신 그분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의 소망을 놓지 않도록 주님 함께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마음 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 힘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이 아픔을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교우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한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그 어르신들의 건강과 회복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그 교회의 큰 하나님의 은혜 체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아멘.
0: 우리 많은 어르신들,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병원에 입원하셔서 또 다리가 불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제 그분들의 그 주 앞에 예배자의 그 소망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소망이 그 예배재단에서 눈물로 기도드림을 통해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온 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의 기쁨, 예배자를 지켜내는 그 기쁨과 소망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2: 아멘.
0: 082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그 교회 가운데 충만 충만 임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2: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세 분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온 교회에 또 교우들이 계셔서 큰 힘이 되실 것입니다. 네,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면 후패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날로 청청해지는 복을 주님께 이미 약속받은 우리들입니다.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5371번이에요. 사업에 실패하고 새롭게 취업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우리 집사님, 사람에게 속고 금전적 손해도 봐서 심령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인데 자녀가 둘이 있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이기고 그 심령이 새롭게 살아나길 기도해 주세요. 내면의 상처도 깨끗이 회복되고 은혜로 채워지길, 그래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집사님 되시 사랑하는 교우를 위한 기도 요청합니다 하신 우리 5371 성도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0: 하나님, 우리 사업의 실패 후에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새롭게 취업을 한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이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먼저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재산이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서로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5371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취업을 통해서 새롭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그동안의 마음의 상처도 있었습니다. 관계 어려움도 있었을 줄 압니다. 물질과 또 여러가지 육신과 어려움도 있을 줄 아는데 하나님, 이제부터 시작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게 하시고 이 새 것을 통해서 이전의 그 아픔을 다 덮을 만한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 이룰 수 없음을 압니다. 오직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2: 아멘.

0: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또 함께하는 기도에 동역자들의 힘이 있음을 기억하고 함께 해나가길 원합니다.
1: 아멘.
0: 이런 것보다 손해본 것보다 더 많은 더 좋은 곳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그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에 하나님이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1: 아멘.
0: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5371님 기도의 동역자가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1: 아멘.
0: 그것이 큰 힘이 되는 믿음의 관계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이제 시작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2: 아멘.
1: 아멘. 아멘. 네, 집사님. 정말 우리 목사님의 기도대로 그대로 되어서 이날을 간증하십시오.
0: 아멘.
1: 상한 심령을 함께 보시고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만 의지하시고요. 이날이 나에게 큰 은혜였고 주의 사랑이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앞으로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1시 44분 향하고 있습니다.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세요. 간절한 기도의 시간 갖고 계시는데요. 즐거운 교회 섬기시는 김병건 목사님과 또 우리 중보기도 동역자들 함께 오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183번호 쓰시는 성도님, 저는 오늘 사랑하는 청년부 지체를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어요. 그 지체가 겪고 있는 힘든 삶의 무게가 자꾸 생각이 나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셨는데요. 그 청년 형제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어려운 근무 환경 속에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시간들 보내왔고 지금도 힘든 시간 보내고 있지만 실족하지 않도록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신 참 귀한 우리 기도의 동지이시네요. 그 지체의 구원과 승리의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신 진정한 정말 중보기도 독역자이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쁘시죠? 이런 분
0: 네.
1: 만나시면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0: 네. 기도 제목 속에 이 0183분이 정말
1: 네.
0: 그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음을 참 느껴지게 됩니다.
1: 아멘.
0: 중보기도의 가장 큰 은사는 그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1: 아멘.
0: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진다는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더 좋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더 믿어봅니다.
1: 아멘.
0: 우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0184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지체를 위한 간절한 기도 그것이 마치 나의 아픔이냐 아파하면서 하나 앞에 드려지는 이 간구를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에 이 글만 봐도 느껴지는 그 중보자의 마음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잘 아실까요? 오늘 하나님 그 청년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근무 여건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 청년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강력한 이 기도가 있기에 또 그가 오늘 살아내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1: 아멘.
0: 이 청년 또한 이렇게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가 있음을 아니 오늘 이 시간도 눈물로 탄식하며 간구하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곧 지나가겠지만은 하나님 이 일이 그에게 힘겨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이 광야일지라도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누릴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청년이 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머지않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주님 함께하옵소서.
1: 아멘.
0: 실족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2: 아멘. 아멘.
1: 네, 0183 성도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그 지체에게도 오늘 좀 만나셔서 함께 위로하시고 좋은 시간 가지십시오. 함께 기도했다고 또 전해주세요. 네, 익명으로 기도 요청하신 성도님, 갑작스럽게 불안과 공황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재발했어요. 일상생활이 너무 힘드네요. 마음의 평안, 또 정신건강, 정서 회복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신, 예, 우리 성도님, 익명으로 찾아오셨죠.

0: 만 잘 오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또 한 분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같이 기도할게요. 1581 번호 쓰시는 성도님, 고등학생 딸이 영적인 방학을 보냈고 이제 학교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하지만 부모가 미처 알지 못하는 무거운 감정이 아이를 괴롭히는 듯 합니다. 어제는 공황장애로 이난 과호흡으로 학교에 못 가고 힘들어했어요. 이번에도 주님의 손으로 딸아이의 마음이 만져지고 심령과 육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 예, 위의 기도와 같은 기도네요. 우연이지만은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두 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두 배로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우리 육신의 아픔도 아픔이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아픔은 더 큰 아픔인 줄 압니다. 오늘 익명의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재발된 그 분과 또 살아가는 딸의 그 공황장애로 인해서 힘겨운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158님의 살아가는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아픔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어떻게 그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아픔을 풀어가실 수 있는 해답은 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만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평강을 주실 분,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들 마음을 꽉 조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 거둬내 주옵소서. 사랑한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누리고 그의 마음을 옥죄어왔던 그 모든 쇠사슬로부터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공황장애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제 밝은 영혼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나님 즐겨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부 부모님의 기도도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함을 통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2: 아멘.
1: 이제 모든 마음의 질병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고 아멘. 이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 마음에 공황과 아픔의 장애를 잊고 마음의 분한을 누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이루어 주옵소서.
2: 아멘.
1: 평안할지어다.
2: 아멘.
1: 평안할지어다.
2: 아멘.
1: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평안할지어다.
2: 아멘.
1: 오늘 그 모든 은혜가 우리 함께 불안을 경험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2: 아멘.
0: 아멘. 네, 두 분 승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셨어요. 이제 이후로 가끔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직접 말씀드려 보세요. 성령 하나님 늘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네, 마지막 기도 되겠습니다. 9507번입니다. 아, 15년 동안 큰언니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왔고 작은 오빠는 저희 가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물질적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달에 해결돼야 되는 많은 문제들도 있는데 모든 사정을 소상히 아시는 우리 주님께 구하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물질적인 문제로 형제 간에도 어려움 관계가 있고 또 도움을 받고 있는 언니에게도 또 그런 마음도 전하고 싶어하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1: 네.
0: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참 어려운 문제 가운데 특별히 관계 형제들 간에 또 어려움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해서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삶의 무게뿐만 아니라 관계의 무게라면 더 큰 어려움인 줄 압니다. 이제 이 모든 문제를 주님 풀어가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풀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우리의 마음의 속상함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 모든 관계에 어그러지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2: 아멘.
1: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물질적인 어려움 또 앞으로 진행되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없어서 사람 바라보지 않게 없어서 물질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줄까를 기대합니다.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2: 아멘.
1: 이제 필요한 물질이 잘 채워져서 계속 그 집에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앞으로 확장되고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 네. 힘들어

0: 있고 꼬였던 모든 형제들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서 진정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공동체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제 그 마음의 아픔과 그 간절함을 아시는 주님 함께해 주시고 모든 것이 주께 영광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2: 아멘. 아멘. 네, 성도님 주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0: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비트윈 스터디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J 타올,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1: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들을 기도로 올려드린 소망의 기도, 믿음의 기도 함께 드려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즐거운 교회 김병근 목사님. 목사님, 많은 네.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2: 네, 아멘.
1: 응원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네. 청취자들에게.
2: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소망을 기도로 바꾸는 건 우리지만 이제 그 기도를 다시 소망으로 바꿔주셔서 응답해 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했죠.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3: 아멘.
2: 힘내십시오. 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오늘 특별히 또 함께 자리하셔서 기도로 협력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늘 승리하시고 성도님들의 기도도 응답받으십시오. 이지영 권사님과 또 김선미 권사님과 천진인 집사님, 그리고 즐거운 교회 섬기시는 김병곤 목사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 기대해 주세요.

1번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 평안교회 주치룡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지난 시간 야고보서를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도는 비상벨이 아니라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죠. 기도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는 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은혜다 하는 메시지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까?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실까? 나는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만 갖는 질문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도 가졌던 질문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봤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40년 5월에 2차 세계대전 때에 프랑스 작은 항구 도시인 던커크라는 곳에 영국군을 비롯한 연합군 33만 명이 독일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습니다. 해안에는 폭풍이 몰아쳤기 때문에 해안길로도 갈 수가 없었어요. 영국군은 거의 패배를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영국의 국왕이었던 조지 6세가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일제히 영국 안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종이 울렸습니다. 왕궁을 비롯해서 마을 곳곳에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센 폭풍이 멈추고 바다가 믿기 어려울 만큼 잔잔해졌습니다. 독일 공군이 짙은 안개로 인해서 한 대의 비행기도 띄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수백 척의 군함뿐만 아니라 작은 어선들까지 바다를 건너와서 무려 33만 명의 군인들을 구해냈습니다. 영국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던커크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훗날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기적을 만드는 도구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여는 열쇠와도 같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마지막 엘리야를 우리 앞에 소개를 하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한 민족을 돌이키시는 놀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따라해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갈멜산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 생각하면 먼저 불을 내려오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를 기억하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갈멜산에서 홀로 맞섰던 담대한 선지자. 그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놀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니까 가능한 일이지. 우리는 엘리야에 비하면 정말 평범한 사람이고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 이런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정이 같다는 말은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해서 대단한 능력을 가져왔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두려웠습니다. 엘리야도 좌절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 전투 이후에 이세벨 여왕이 그를 죽이고자 칼을 갈 때에 그는 두려워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갈구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믿음의 거장도 무너질 만큼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셨을까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특별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위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정말 저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드온은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 여겼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평생을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강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나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때는 성경의 시대였으니까 가능한 일이었겠죠.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크의 기적도 마찬가지고 1949년 영국 북서쪽의 작은 섬 헤브리디스라고 하는 그곳에 교회마다 사람들이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메마른 곳이 되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부흥은 끝이 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섬에 두 노자매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84세, 한 사람은 82세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육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한 사람은 눈이 거의 실명에 가까웠기 때문에 혼자서는 교회에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 두 자매는 이사야 44장 3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들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기도로 다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는 몇 달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 날들도 많아졌습니다. 그 두 자매의 기도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젊은 목회자 던컨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마을에 보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설교를 하자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은 물론이고 교회 밖에 놀란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범죄가 줄어들게 되고 술집이 텅 비게 되고 경찰들이 할 일이 없게 되었어요.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을 바꾼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훗날 이 던컨 캠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방문입니다. 그랬어요. 이런 부흥은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부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가정을 바꾸시고 교회를 바꾸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란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화려한 프로그램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함을 가진 그런 교회보다도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기적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왕기상을 자세히 읽어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멈추고 또 그가 기도할 때 다시 비가 내리고 이런 이유는 분명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을 때 불이 임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응답을 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기적은 비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불이 내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환경의 변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의 변화를 먼저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이런 놀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잔 낙스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게 스코틀랜드를 주소서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필사적인 기도죠.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한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예, 종교개혁을 박해하던 메리 여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잔낙스의 기도가 두렵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잔낙스의 기도를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루셨습니다. 역사를 바꾼 것은 잔낙스의 능력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중보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의 길, 이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기도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작은 손을 크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 척도는 기도를 통해서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가, 내 영적 수준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됩니다. 기도의 모습을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을 의지하는 이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들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의인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를 잘하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엘리야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를 흉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처럼 동일하게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뛰어난 사람을 찾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로 역사하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드리는 신뢰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기도의 세 가지 시리즈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세 가지 시리즈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주차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특권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1주차에 배웠습니다. 자, 2주차에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시지만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이 변화되어서 평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놀란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평강을 누리는 기도를 우리는 2주차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야고보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는 말씀의 주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그랬죠.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남, 변화, 역사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놀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주시는 이런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교만은 겸손으로, 두려움은 믿음으로, 원망은 감사로,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되는 놀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장 깊은 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의무로 여기지 말고 은혜로 누리십시오. 기도를 마지막 선택으로 미루지 마시고 가장 우선적 선택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즈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교회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좋은 예배당, 좋은 음향, 좋은 프로그램.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릎 꿇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기도하는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던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과정을 사용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많죠.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의 불이 식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한때는 내가 눈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는 바쁨과 익숙함 속에서 기도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기도의

0: 자리를 떠나버려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다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 평안교회 주치룡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523-6038번 대전 평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강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불안을 애써 외면하고 쥐어짜듯 믿습니다를 외치며 스스로를 속이거나 몰아세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강인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우리의 믿음 없음을 정직하게 시인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싹트는 줄 고백합니다. 믿음이란 우리 안의 확신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의 자신을 맡기는 신뢰의 태도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태도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소프라노 신영욱의 음성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오보에 다모레와 현 그리고 바소 콘티뉴를 위한 협주곡 A메이저 작품 번호 1055번의 3악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 이 작품엔 특별히 오보에 다모레라는 악기가 사용되는데요. 오보에 다모레는 오보에와 같은 패밀리족의 악기로 오보에보다 조금 음정이 낮고 그래서 더 부드럽고 풍부한 울림을 가지고 있는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더 사랑스럽고 따뜻한 소리를 낼 수 있다 해서 사랑의 오보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악기인데요. 바로 그 시대의 대표적인 콘첼토 양식인 콘첼토 그라소 형식과 결합해서 오보에 다모레와 현 그리고 챔발로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은 이 작품의 3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함께 하시겠는데요. 마논 트로포라는 것은 빠르지 않게 라는 뜻으로 3악장은 빠르지만 그렇지만 빠르지 않게 라는 그런 지시어를 가지고 있는 악장입니다. 오늘 이 작품 하인츠 홀리거의 오보에 연주 그가 리더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더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오보에 다모레와 현, 그리고 바소 콘티뉴를 위한 협주곡 A메이저 작품 번호 1055번의 3악장 알레그로 마눈 트로포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든의 현악 4중주 50번 가운데 2번의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1787년 프로이센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에게 헌정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고전주의 시대 현악 4중주의 기틀을 만들었던 하이든은 특별히 이 작품에서도 4개의 악기가 서로 동등한 위치로 대화하듯 노래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하실 이 악장은 아다지오 칸타빌레, 느리고 노래하듯이라는 그런 지시어가 있는 것처럼 서정적인 선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악장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의 이 악장에서는 첼로가 상당히 인상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다른 악기들이 마음껏 대화할 수 있도록 그 대화의 장을 만들어주는 아주 기본적인 묵직한 저음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악장 전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역할을 첼로가 감당하고 있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든의 현악 4중주 작품 번호 50번 가운데 2번의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오늘 이 작품을 스위스 취리히를 중심으로 구성된 스위스 출신의 현악사중주단, 아마티 현악사중주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작품 번호 50번의 2번의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에 이어서 함께 하신 곡 존 루터의 오비 조이풀 인 더 로드 존 루터가 직접 지휘하는 캠브리시 싱어스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등장하는 아리아 남몰래 흐르는 눈물 준비했습니다.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나오는 아리아 남몰래 흐르는 눈물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수원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같이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8월 2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카페나 백화점 또 노래방이나 오락실 어느 정도 주거단지가 있는 동네라면 제법 있을 법한 많은 시설들이죠. 요즘 북한 지방에도 새로운 이런 시설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카페나 고급 식당 또 백화점은 물론이고요. 당구장이나 노래방, 전자오락관 같은 평양에만 있던 이 시설들이 지방에도 생기고 있는 건데요. 얼핏 보면 이 지방 도시들이 밝아지고 즐길 거리가 많아진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시설을 한번 이용하려면 적어도 10달러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10달러면 일반 노동자의 한 달 월급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죠. 그래서 그림의 떡과도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한 번을 들어가 보는 것조차 어렵다고 하죠.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오해피데이 가족 여러분, 북한의 이런 변화와 발전이 일부 사람만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주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무엇보다 진리로 그 변화의 꽃이 피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도 그런 기도의 한 줄을, 소망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받아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OFP 데이 출발합니다.

서천에서 늘 감사함으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양평에서 오신 청취자분, 또 수원에서 그리고 아직 물러가지 않는 무더위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남북 통일을 바라면서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5342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시면 로그인하신 후에 무료로 남기실 수가 있고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까지 함께 적어주세요. 우물정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계속해서 또 보내주고 계신데 0193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길 가장 안전하고 사랑의 방법으로 통일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문화의 일상생활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월등히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지방에도 이런 여가시설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곳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누리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런 시설을 한 번 즐기는데 최소 10달러가 든다고 하는데 10달러가 우리가 체감하는 10달러와 북한 주민들이 체감하는 10달러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빈부격차는 더 커져만 가고 위화감은 더 조성되는 북한 땅에 그 무엇보다 복음으로 이 모든 것이 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1년 내에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셔서 아멘이라고요. 1113님 오늘도 와주셨네요. 아멘. 이렇게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그리고 잠시 후 만나보는 한 편 차이 도전해주신 분들 가운데 또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목요일인 오늘은 한 편 차이에 이어서는 또 어제에 이은 오늘의 인터뷰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평안도에서 온 자매님과의 이야기 어제에 이어서 또 함께하는데요.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요. 북한 땅의 모든 주민이 문화의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과천에서 기도합니다. 7191님 복음으로 통일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통일의 모습 가운데는 우리 주님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화의 혜택을 함께 웃으면서 손잡고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있겠죠. 인사 남겨주신 7192님께 오늘의 출석 인사 선물 보내드리면서요.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차이!

우물정 1069번으로 도전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천안 신방동에서 출첵하고 계시는 2523님도 그리고 9살 딸이 요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는 6551님도 처음에는 이 북한 소식이 그렇게 와닿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감동과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5102님도 함께 참여해주세요.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요즘 북한의 지방에도 노래방과도 같은 오락실 같은 시설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노래방이라는 게 참 익숙하잖아요. 근데 북한에 가서 노래방 어딨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좀 헷갈려 할 수도 있어요. 노래방을 노래방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부릅니다. 1번 화면 반주 음악실, 2번 자동 음악 봉사실, 3번 인민가요관. 어렵죠? 노래방. 아, 이거를 참 북한말 퀴즈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항상 정말 직관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노래방을 가면은 시선을 어디에 두죠? 집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노래방을 가서의 그 우리의 방과 노래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도 가사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아무리 좋아하는 애창곡이어도 가사를 못 외워서 늘 화면을 보면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화면에는 뭐 악보도 가끔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가사도 잘 나오고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이 노래방을 북한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1번 화면 반주 음악실, 2번 자동 음악 봉사실, 3번 인민가요관. 서울에서 청취합니다. 정답은 2번이요. 봉사실을 보내주셨고요. 3번 인민가요관도 몇 분 주셨는데 아, 이 북한이 뭐 노래방이 물론 외래어는 아니지만 영어는 아니지만 이것도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노래방을 가서 하는 그대로 풀었어요. 화면에 가사도 아주 잘 나오고요. 그 화면에 붙어있는 스피커에서 반주도 잘 나오고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이곳. 새싹회원이신 우리 0050님이 한민족인데 한 나라에서 함께 살지 못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3번을 보내주셨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는데 복음통일되면 우리가 정말 한민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되면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 같이 뭐 노래방도 가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노래방에도 찬양이 있는 거 아시나요? 찬양 가사가 화면에 반주도 아주 잘 나오고요. 찬양도 음악이잖아요. 찬양도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방을 북한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1번 화면 반주 음악실, 2번 자동음악 봉사실, 3번 인민가요관.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늘 정답은 바로 알겠네요 하셨던 8283님 힌트를 아주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찬양 함께하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또 OLP데이에서 만나보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어제 이어서 나눠봅니다. OLP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정답과 출석 인사는 계속 기다릴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7개월 차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남한정착 7개월 차 김서영 자매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1: 네.
0: 대한민국 7개월 차의 김서영입니다. 네.
1: 우리 서영 자매님의 삶 가운데에서도 부는 너무나 따뜻한 주님과 함께한 여정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몇 차례 걸쳐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어요.
0: 네.
1: 근데 중국에서 대한민국행을 선택하고 나서
0: 네.
1: 그 이후에 그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신 거죠?
0: 아, 네.
1: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건너오시는 중에 또 다른 제3국에서 들으신 건가요?
0: 네. 네.
1: 보통 건너오실 때 교회 통해서 건너오시는 네, 많은 분들이
0: 네, 네.
1: 그렇게 중간에 성경 공부도 하고
0: 네.
1: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하시는데
0: 네.
1: 저는 또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거든요.
0: 네.
1: 평안북도 구성에 계셨고
0: 네.
1: 또 일을 하실 정도면은 집안 토대도 괜찮으셨을 것
0: 네,
1: 같은데
0: 네.
1: 근데 그러면은 사상교육이 어느 정도는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1: 근데 그 말은 종교적인 어떤 부분들의 세뇌도 적잖게 네. 있었을 텐데
0: 네.
1: 그럼 반감이 없으셨어요, 선생님?
0: 저는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의 이제 덤으로 제가 한국으로 떠나게 됐고 하면서
1: 네.
0: 이제 그냥 마음속에는 반감이 당연히 있었고 이제 저는 이제 안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신기한 거를 느끼게 됐고 이제 그 이제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 뭔가 이제 저한테 일리가 있고 이제 막 진리처럼 느껴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정말 수천 년이 흘러갔는데도 그 성경책이 씌워진 지 정말 오래됐잖아요.
1: 네.
0: 그랬는데도 이제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애들을 교양하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한 구 뭐든 이제 문구 하나하나가 이제 성경책에 그대로 씌워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네.
1: 근데 첫절부터 반감을 갖는 분들도 계시죠?
0: 당연하죠. 저도 반감 가졌어요.
1: 하나님이 네.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셨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공기를 지으시고 빛을 지으시고 하는 뭐 바다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0: 네.
1: 하는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 믿음이 더 깊어지시고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0: 이제 저는 생각을

0: 처음에는 이제 뭔가 이제 거주멍 이제 신화 소설처럼 느껴졌어요.
1: 아, 네.
0: 근데 이제 제가 약간의 신화는 이제 옛날이란 하니까 이제 뭐 단군이나 거주멍도 다 신화는 섞었잖아요.
1: 네.
0: 그랬지만 그분들이 전제했던 거는 사실이었고 그분들이 쌓아온 업적은 사실이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성경에 제가 좀 더 많이 허겠던 것 같아요.
1: 이게 한 권의 역사책으로 받아들이면서
0: 네, 네.
1: 읽어가시면서
0: 네.
1: 믿어지셨군요.
0: 네, 그래요.
1: 거기서 통독도 다 시키죠?
0: 네, 맞아요.
1: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가시면서
0: 네.
1: 그럼 가장 뭔가 와닿았던 그리고 아니면 가장 의문이 들었던 아니면 가장 깊게 묵상했던 성경 말씀
0: 네.
1: 구절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아, 제가 이제
1: 좋고.
0: 바로 외우지는 못하는데 이제 그게 잠언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청명한 자는 이제 바보를 다스리고 바보는 이제 청명한 자의 이제 부림을 받는다고 씌워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옛날 소련이나 뭐 이제 공산주의 국가를 이제 희망했던 사람들은
1: 네.
0: 이제 다 똑같이 평탄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자본과 지주 뭐 이런 게 없어야 되고 이제 노동자들 다 평등하게 만들자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걸 이제 이 문구를 보면서 세상 윤리가 천태만상으로 사람이 태어났고 그중에 이제 정말 머리가 좋고 훌륭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스릴 능력과 힘을 가지고 태어난 건데 그거를 공평하게 다 때려눕히겠다고 하니까 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1: 총명과 지혜.
0: 네, 그래요.
1: 에 대해서 다시금
0: 네.
1: 눈을 뜨게 하시는
0: 네, 네,
1: 하나님의
0: 네.
1: 역사 가운데
0: 네, 네.
1: 하나님이 더 믿어지고
0: 그러면은
1: 거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0: 네.
1: 찬양으로 문을 열고 성경
0: 네.
1: 말씀을 나누고
0: 네.
1: 기도하고 하는데 가장 좋아했던 찬양이 있으세요?
0: 아, 은혜요.
1: 은혜.
0: 네.
1: 그 모든 것이
0: 네, 은혜. 네.
1: 모든 것이 나의 은혜였습니다.
0: 네.
1: 아, 지금까지 나눴던 자매님과의 이 간증이
0: 네.
1: 한 줄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0: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라오스에서 이제 약간이 그 경찰들하고 일이 생기고 죽었다. 제가 경찰들한테 잡혀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빌었어요. 빌은 게 하나님 저 이렇게 가게 하려고 저 여기까지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기적같이 살아서 이제 대한민국에 오게 되고 했는데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저는 이제 너무 행복해요. 저는 옛날에 이제 부모님들이랑 이제 저를 이뻐하시고 아껴주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1: 네.
0: 항상 불만이 쌓여 있었어요. 만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받아하는 이 모든 걸 느끼면서 제가 생각한 게 생명이 내가 살아있는 곳이 바로 이제 행복이었고 그곳에 매일매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정말 그게 가장 행복한 거라고 느끼고 싶어요.
1: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이고
0: 네 그래요.
1: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또 마음 가운데 묵상을 하면서
0: 네.
1: 은혜임을 아는 것이 행복이고
0: 네.
1: 그렇게 행복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자매님의
0: 네.
1: 고백에
0: 네.
1: 저도 제가 보지 못했던 행복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시선을 갖게 되는 것
0: 네.
1: 같아요.
0: 네.
1: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보다 보면
0: 네.
1: 정말 경이롭지 않은 부분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오늘은 김서영 자매님의 여정 가운데 조각조각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줬는데
0: 네.
1: 다음 시간에 또 이곳에서 정착하시면서
0: 네.
1: 두 번의 계절을 보내시면서
0: 네.
1: 벌써 거의 1년이 채워가잖아요.
0: 네.
1: 이 시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0: 네.
1: 또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남한 정착 7개월 차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했던 자매님이 정말 좋아한다는 찬양으로 이어서 함께했죠. 은혜라는 찬송이었습니다. 9312님, 저도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라디오 듣는 중에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자매님과 늘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꼭 믿으세요. 언제 어느 순간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시면서 문자 남겨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시간 함께 외치는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실 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보다 앞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찬양의 가사가 복음 통일된 그날 우리 모두의 또 북녘 주민들의 가사가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기도의 한 줄 한 줄로도 함께해 주시고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보는 한 뼘 차이까지 정답을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뼘 차이 문제가 북한에서도 지금 하나 둘 지방에서도 지어지고 있는 노래방이 노래방으로 부르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부르는데 무슨 표현일지예요. 1번이 화면 반주 음악실이고요. 2번이 자동음악 봉사실. 3번이 인민 가요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조금 더 받아보겠습니다. 북한에도 노래방이 있었군요 하시면서 도전을 해주셨는데 북한에서도 원래는 평양에서만 주로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었지만 보여주기식의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하나 둘 계속해서 세워가고 있다고 해요. 백화점, 카페, 식당 뭐 하나 둘 생기고 있는 와중에 복음으로 통일된 그날에는 우리도 같이 노래방 갈 날이 오겠죠? 그때는 노래방이라고도 하겠지만 요 단어도 알면 참 좋겠죠. 1번 화면 반주 음악실, 2번 자동 음악 봉사실, 3번 인민 가요관. 내 나이 60세, 요즘은 노래방 가면 아는 노래가 없어서 뭘 할까 하는데 옆에서 누가 선곡하면 아, 나 저 노래 아는데 요즘은 찬송가 듣기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노래방 가면 주로 이제 노래방을 굳이 가는 이유는 큰 화면에 반주가 아주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음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선곡할 노래가 없어도 인기 차트가 연령별로 있더라고요. 화면에 보면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노래방을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1번 화면 반주 음악실일까요? 2번 자동음악 봉사실일까요? 3번 인민 가요관일까요? 서울에서 출첵하시는 2019님도 북한에도 노래방이 있다니 신기하네요 하시는 우리 2178님도 정답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답을 좀 더 기다려보면서 OEP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청 차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광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또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한민족이네요 하시면서 흥이 있는 같은 민족 복음통일돼서 한번 거하게 봅세다라고 5050님께서 남겨주시면서 한편 차이 정답을 3번이라고 도전해 주셨어요. 인민가요관이 참 그럴싸하죠.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으로 우리 휴대폰 화면을 잘 보면서 이 높은 정답률을 자랑하는 요 번호를 보셨다면 정답을 단번에 아셨을 거예요. 정답은 1번 화면 반주 음악실입니다. 말 그대로 화면을 보면서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음악을 즐기는 곳이라고 해서 화면 반주 음악실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노래방이 생겼다니 참 의아해하시는 분들, 놀라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오프닝에서 나눈 것처럼 아마 중간에 들어오신 분인 것 같아요.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노래방이나 뭐 카페, 백화점 이런 데를 한번 들르는 것조차 어려운 북한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이용하는데 최소 10달러 정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북한에서 노래방을 가면 어떤 노래를 부를지 정말 궁금합니다. 0957님, 일단 저희가 아는 노래는 아리랑은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노래방에 가면 찬양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북한의 이 화면 반주 음악실에 있는 모든 기기에 찬양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북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참 마음 아프면서도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다짐을 합니다. 5012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통닭 먹고 싶어요. 옆가게 언니들과 함께요 하시면서 8539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옆가게 언니분들과 함께 참여해 주세요. 문제 듣자마자 1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주차하고 답합니다. 저 너무 늦은 건가요? 날마다 극동방송 들으며 날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와, 새싹회원이신데 날마다 또 새롭게 또 오늘도 새롭게 문자를 주셨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정답을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보내셨잖아요. 0281님 선물을 나누고요. 찬양 연습하러 가는 길입니다. 극동방송 화이팅! 정답 1번이요. 8299님. 찬양을 함께 연습할 남과 북의 그날이, 화면 반주 음악실에서 같이 찬양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우리 그렇게 출근길 함께 해주세요. 힌트 주신다고 해 많이 쓰십니다. 오늘은 제가 좀 더 직관적으로 힌트를 드렸죠. 8747님이신데 린민가요관이 더 입에 잘 붙긴 하지만 정답은 1번이디요 하시면서 북에서 오셨나요? 8747님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제가 다 읽지 못했어요. 방송 마치고 나서 문자를 하나하나 봐가면서 오늘 선물 받아보실 분들을 따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링크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이십니다.

무엇보다 형편에 따라 기회가 달라지는 이런 사회가 깨어지고 또 복음이 통제되는 복음을 검열하는 이 사회가 깨어지고

나눠주신 것처럼 남과 북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소망과 약속과 함께 오늘의 OL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재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재물은 이러하다.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재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 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수량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수렴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두 마리, 수량 다섯 마리, 수렴소 다섯 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다섯 마리. 이것이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드린 제물이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 재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재물은 이러하다.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재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 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수량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수렴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두 마리, 수량 다섯 마리, 수렴소 다섯 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다섯 마리. 이것이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 드린 제물이다. 여덟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도자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재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재물은 이러하다.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재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 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수량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수렴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두 마리, 수량 다섯 마리, 수렴소 다섯 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 이것이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드린 제물이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가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수량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수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두 마리, 수량 다섯 마리, 수염소 다섯 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다섯 마리. 이것이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가 드린 제물이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민수기 7장 30절에서 53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두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비가 아주 오랫동안 오지 않았던 땅에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메마른 그 땅이 그 물을 모두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 단단하게 굳은 땅은요, 오히려 물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은 한 번에 엄청난 폭우보다 조금씩 꾸준히 스며드는 그 비가 중요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번의 뜨거운 집회, 한 번의 큰 결심도 귀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정말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요, 어쩌면 매일 반복되는 작은 믿음의 선택들인지도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자굴에 들어가던 그날 갑자기 용감해졌기 때문이 아니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사자굴에서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었죠. 오늘 하루의 그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오늘 읽었던 그 짧은 말씀 한 구절이 작은 것 같죠. 그런데 그 한 방울이 우리 영혼에 계속해서 스며드는 거죠. 큰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을 매일 살아낼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도시의 기쁨 두끼의 최정민입니다. 네,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습관들, 쉬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 것들, 이게 뭐 대단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들 때 있어요.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

기도 하고 변하지 않는 일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촉촉히 꾸준히 적셔주는 그 단비가 우리의 삶에 자리 잡다 보면 다니엘과 같은 그런 큰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주를 지어가는 굳건한 믿음, 그 모습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말씀 한 구절 지금 읽으셔야 되겠죠. 네, 자,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밥상 고민 해결해주는 시간이죠. 잠시 후에 문스타 문상일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재미난 퀴즈도 맞춰가 보시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고, 또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믿음이 조금씩 쌓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랑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여러분의 밥상 고민 해결해주는 방송이죠.
1: 저녁 굶을 걱정 붙들어매는 방송.
0: 한참 웃다가 내일 뭐 먹기로 했기까지 잊어버리는 방송.
1: 밥상 해방일지 치킨 차카차카 조고조고조 예.
0: 잘 지내셨어요?
1: 잘 지냈습니다.
0: 이야 진짜 시간이 빨리 가서 또 벌써 이제 8월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그렇죠?
1: 그러니까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아, 1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고 네. 목사님과 처음 방송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1: 그러니까요.
0: 벌써 이렇게 넉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1: 그러니까 벌써 네 달이나 됐나요?
0: 참 시간 빨라요. 자 이렇게 오늘도 문수다 문상일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저녁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1: 네.
0: 여러분들 밥상 고민 많이 하시죠. 또 뭘 해먹나.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고민도 좀 해결해드리고 성경 퀴즈를 통해서 또 성경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만들어드리고 그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야.
0: 자 먼저 문자 참여를 하시면 저희가 전화 연결하는데 문제부터 드리고 가야죠. 그렇죠?
1: 예. 지금 드리는 문제를 듣고 정답을 샵 93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1: 욥은 모든 것을 잃은 뒤 무엇이라고 고백했을까요?
0: 네.
1: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2번 겁나 고독하구만.
0: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욥이 모든 것을 잃은 뒤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가 오늘 첫 번째 문제입니다.
1: 네.
0: 자 보기 드렸어요. 1번
1: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0: 2번
1: 겁나 고독하구만.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어디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1: 샵 93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자 단문은
1: 50원,
0: 장문은
1: 100원입니다.
0: 그렇죠. 어렵지 않죠? 네.
1: 어렵지 않죠.
0: 어렵지 않게 드린 이유는 많이 참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찬양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네, 극동방송 2시의 기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몬스타 문상일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은 뒤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1: 네.
0: 욥은 많은 걸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1: 그렇죠.
0: 재산도 많고.
1: 그렇죠.
0: 자손도 많고.
1: 그렇죠.
0: 정말 없는 게 없던 사람이었어요.
1: 그렇죠. 네.
0: 그런데 정말 다 잃어버려요.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
1: 네.
0: 아내까지도
1: 맞습니다.
0: 비난하고.
1: 네. 네.
0: 자, 그럴 때 그러고 나서 욥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지가 오늘
1: 네.
0: 문제인 거예요.
1: 야, 근데 이렇게 고백했을 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0: 아, 저는 오답인 이걸 얘기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1: 아, 그렇죠.
0: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정답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성경 어디에 나오죠?
1: 욥기 1장 21절을 보시면 이 욥의 고백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자,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는 다시 돌아옵니다.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합니다.
1: 네.

0: 자, 이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야 될 텐데 정답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답은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입니다.
0: 네. 겁나 고독하구만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1: 네. 네. 야, 요배 고백이 참 대단합니다.
0: 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1: 네.
0: 자, 아, 이 정답이었고요. 한번 저희가 전화 연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연락을 보내주셨는데, 자, 이분들 중에서 한 분 전화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역번호 043이고요.
1: 네, 043 꼭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극동방송입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멋진 목소리의 남성분이신데 저는 두시의 기쁨 두끼 최정민이고요.
1: 안녕하세요. 아, 문스타 아, 문상일 예, 목사입니다.
2: 아,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혹시 뭐 섬기시는 교회와 성함 소개가 가능하실까요?
2: 아, 저는 여기 대전 그 갈마동에 있는 영광교회를 섬기는 김성태 성도라고 합니다.
0: 김성태 성도님.
2: 예, 예.
0: 아, 지난주도 대전분이 많았는데.
1: 네.
0: 아, 이번주도 역시 아, 네. 대전. 대전 갈마동이 원래 고향이세요?
2: 아니요, 원래 고향은 경기도 부천입니다.
0: 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전으로 내려오게 되셨어요?
2: 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근데 그 직분이 성도님이신 거 보니까.
2: 예, 예.
0: 교회 다니신 지 올해는 안 되셨나요?
2: 2011년도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0: 아, 그러셔요? 어떻게 예.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2: 아,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먼저 찾아주셔가지고요.
0: 아, 그래가지고 진짜로?
2: 믿게 되었습니다.
0: 어, 뭐 어떤 사람을 통한 게 아니라?
2: 예, 예.
0: 오, 야, 신기하네요.
1: 네.
0: 스스로 걸어가신 거예요?
2: 예.
0: 스스로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2: 그렇죠.
0: 야. 아니, 근데 종교를 안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그 갖게 되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2: 아, 어렸을 때
0: 네.
2: 이제 그 친구 따라가지고 교회를 가긴 했었는데요.
0: 네.
2: 근데 저도 이제 원래는 안 믿는 사람이었었는데,
0: 네.
2: 주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믿게 되었습니다.
1: 야, 너무 귀하시네요.
0: 그러니까요.
2: 예, 아닙니다, 다 주님 은혜입니다.
0: 아, 야, 또 이게 다 하나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시고.
1: 네, 그러니까요.
0: 그래요. 참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 예전의 성도님의 모습처럼. 지난주도 예. 보니까 아직은 교회 안 나가신 분들도 꽤 듣고 계시던데.
2: 예.
0: 그분들이 교회를 나가시는 게 좋겠죠?
2: 이제 당연히 좋은 거고요.
0: 네.
2: 당연히 주님이 계시고
0: 네.
2: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또 주님께서 복음으로
0: 네.
2: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이야.
0: 그래요.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1: 그러니까요. 네. 저희 극동방송에 안 믿는 분들 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들으시는데 이 고백을 네. 듣고 함께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2: 아, 네.
0: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선물이 네 가지가 있는데
2: 네네.
0: 네. 그 퀴즈에 성공을 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는데 목사님이 잠깐 설명해 주실게요.
1: 네. 제가 열 문제를 선물 열 문제를 퀴즈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일곱 네. 문제 이상 맞추시면 선물을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네. 이제 객관식인데 1번, 2번 번호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 예.
0: 우리 한번 해 볼까요?
2: 예.
0: 알겠습니다. 자,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시작할 거고요. 총 열 문제를 드릴 겁니다. 일곱 개 이상만 네.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0: 하겠습니다.
1: 요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번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2번 싸움을 잘하는 사람.
2: 1번.
1: 요백에는 아들과 딸이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1번 외동딸 1명, 2번 10명.
2: 2번.
1: 요배 자녀들이 잔치를 마치면 요분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1번 번제를 드렸다, 2번 찜질방에 갔다.
2: 1번.
1: 사탄은 요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주장했을까요? 1번 엄마한테 혼날까봐, 2번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2: 2번.
1: 요백에 재앙이 닥쳤을 때 하늘에서 내려와 양떼를 불사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하나님의 불, 2번 태풍 매미.
2: 1번.
1: 요백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있을 때 무엇 때문에 집이 무너졌을까요? 1번 큰 바람, 2번 부실공사.
2: 1번.
1: 사탄이 두 번째로 요를 시험했을 때 요백 몸에는 무엇이 생겼을까요? 1번 독한 종기, 2번 대상포진.
2: 1번.
1: 요분 종기로 괴로울 때 무엇으로 몸을 긁었을까요? 1번 효자손, 2번 질그릇 조각.
2: 2번.
1: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은 처음에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아.
3: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와, 침착하게. 네. 흔들리시지도 않고. 네. 잘 맞춰주셨어요.
1: 전혀 흔들리지 아니, 않으셨습니다.
3: 이야, 대단하시네요.
2: 감사합니다.
3: 문제가 어렵진 않았죠?
2: 예, 목장님 힌트 덕분에.
3: 그렇죠. 이제 보기가 힌트로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몇 문제 맞히셨죠?
1: 8문제 중에 8문제 다 맞히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2: 예, 네, 감사합니다.
3: 자, 그럼 4가지 선물 중에 고르실 수 있는데.
2: 네.
3: 우리 한번 골라볼까요?
2: 네.
1: 네, 4가지는 치킨과 곱창과 육수와 커피가 있습니다.
2: 커피 하겠습니다.
3: 커피.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커피를 저희가 준비된 성도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네. 이 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1: 축하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이야, 신기해요.
1: 네.
3: 그렇죠. 아, 이렇게 연결돼서 받는다니까요.
1: 그러니까요.
3: 네.
1: 아,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드린 네. 이 객관식 문제가 힌트였군요.
3: 이게 너무 보기가 탁월해서 아, 네. 힌트로 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1: 아, 그러니까요.
3: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또 퀴즈 하나 드리고 갈게요.
1: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요백 고난이 끝난 뒤 하나님께서는 요백에 이전보다 얼마나 더 많은 복을 주셨을까요? 1번 쥐꼬리만큼, 2번 갑절로.
3: 우리 하나님이 네. 이렇게 좁은 분이 아닌데 네. 정말로 보기를 아주 적절하게 주셨습니다. 네. 자, 정답 아시는 대로 물정 9330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3: 자, 보기 다시 한번 문제 드릴게요. 문제.
1: 요백 고난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요백에 이전보다 얼마나 더 많은 복을 주셨을까요? 1번 쥐꼬리만큼, 2번 갑절로.
3: 이 중에서 정답이다 생각하는 것을 우물정 9330번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물어시면 장문 100원이고 뭐 우리 하나님이 네. 얼마나 통이 큰지 아시는 분들은 그렇죠? 오답을 보내실 수가 없어요.
1: 아, 그럼요.
3: 네. 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 듣고 올게요.

0: 설마 이 오답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죠? 네, 아니에요.
1: 네.
0: 욥이 고난이 끝난 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얼마나 더 많은 복을 주셨을까? 자, 여러분들은 아시는 대로 정답 보내주시고, 이게 어디에 나오죠?
1: 욥기 42장 10절, 욥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0: 네, 욥기 마지막 장에, 네,
1: 42장에, 네,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0: 네, 자, 욥기 이번 기회에 욥기 한번 읽어보세요.
1: 네,
0: 욥기 마지막 장이 이렇게 나와요. 시작하면서 욥이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는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는데,
1: 그쵸.
0: 이렇게 마지막 장에 가서는, 네, 하나님께서 그 잃었던 모든 걸 또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1: 그렇죠.
0: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정말로 이런 드라마를 쓰려고 해도 이렇게 안 써질 텐데.
1: 아, 안 되죠.
0: 네. 자, 욥기를 읽어보시면 삶에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1: 맞습니다,
0: 그런 성경 맞잖아요. 그렇죠?
1: 그럼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큰 은혜를 또 욥기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회복하는 은혜.
0: 아멘.
1: 예.
0: 자, 찬양 듣고 와서 저희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0: 네, 도시의 기쁨 두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정답을 좀 알려드리죠.
1: 자, 욥의 고난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0: 맞아요.
1: 네, 쥐꼬리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0: 아이, 그런 분이 아니시죠.
1: 그럼요.
0: 자, 정답은 그래서 갑절이었고요. 자, 한 분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신 분들 중에서 이분께 전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으실지.
1: 예.
0: 신호가 갑니다.
1: 아, 지역번호 043번. 네. 받아주십시오.
0: 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네.
0: 네, 아이고, 어디 계신 누구신지 소개가 가능할까요?
2: 저는 대전 노은동에 있는 이름이 조옥희라고 합니다.
0: 조옥희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2: 집사예요.
0: 집사님.
2: 네.
0: 와, 지난주부터 쭉 대전 분들만. 조금
1: 그러니까요.
0: 전에는 갈마동에 계신 분이
1: 있는데.
2: 네. 네. 네.
1: 지금 2주 연속 모든 대전에 그러니까. 있는 분들이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0: 아니, 갈마동이랑 노은동은 가까워요?
2: 가까워요.
0: 어느 동네가 더 좋아요?
2: 노은동이 좋죠.
0: 아, 그래. 한번 정해진 답을 제가 여쭤봤죠.
1: 그러니까요.
0: 아니, 원래 노은동이 고향이세요?
2: 고향은 논산이고요.
0: 아하.
2: 노은동에서 2010년부터 살았어요.
0: 어떤 일로 노은동으로 오셨어요?
2: 노은동에 이제 가족이 여기 살고 있어서.
0: 네.
2: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남동생네 가족하고.
0: 네.
2: 함께 이렇게 살기 위해서 가까이로 이사를 왔어요.
0: 이야, 요즘에 찾기 힘들다는 대가족이시네요.
2: 네.
0: 참 부럽기도 하고.
1: 아, 그렇네요. 네.
0: 노은동이 좋은 이유가 있네. 네.
2: 그런데 부모님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고.
0: 아하.
2: 네. 그 이제 이사 올 당시에는 그런 이유로 이제 이사를 왔었어요.
0: 부모님 이 땅에 사실. 네. 때 얼마나 부모님 기쁘셨겠어요.
1: 그러니까요.
2: 네.
0: 자녀를 가까이 두고.
2: 행복했어요.
1: 네.
0: 그게 효도예요.
1: 그렇죠.
2: 네.
1: 그렇죠.
2: 네.
0: 곁에서.
2: 네.
0: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거.
2: 네.
0: 아, 참 멋진 삶을 살고 계시네요.
2: 네.
0: 그럼 노은동에서는 어느 교회에 섬기세요?
2: 제가 노은동에 있고 바로 옆에가 반석동인데 반석동에 함께 꿈꾸는 교회라고 있어요.
0: 그 반석동이면 저희 대전
2: 극동방송.
0: 그 동네예요.
2: 네. 네네.
0: 그 좋은 동네인데.
2: 좋은 동네예요.
0: 그러니까.
2: 엄청 좋은 동네예요. 이사 오세요.
0: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희. 네. 그 목사님과 제가 있는 이곳 청주도 좋아요.
1: 아, 그럼요. 저기 좋습니다.

0: 입니다 청주.
1: 아, 그래요?
2: 나중에 청주 한번 오시면 네. 노은동처럼 좋을 겁니다.
1: 아, 그래요?
2: 아유, 감사하고. 저희가 이제 성경 퀴즈를 할 텐데 목사님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 제가 성경 네. 퀴즈를 10문제를 드릴 건데요. 네. 그중에서 7문제 이상 맞추시면 선물을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아, 네. 네,
0: 제가 객관식으로 드릴 건데 1번, 2번 네. 번호만 말씀해 네. 주시면 됩니다.
1: 네, 네.
2: 네, 우리 한번 해볼까요?
1: 네.
2: 네. 그 번호만 짧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1: 네. 네.
2: 보기를 드리면 어떤 네. 분은 이게 힌트 같다 하더라고요. 보기만 들어도 정답이 뭔지 알 수 있어요.
1: 아, 아, 그래요?
0: 제가 어렵게 냈는데 이상하네요. 네.
2: 목사님의 넓은 마음이 보기에서 보여집니다.
1: 네.
2: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1: 네.
2: 자,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네.
0: 욥은 고난 중에서도 누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을까요? 1번 하나님, 2번 베프.
1: 1번.
0: 욥의 친구 빌닷은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1번 돈이 최고다, 2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1: 2번.
0: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지혜롭고 강하신 분, 2번 재미없는 분.
1: 1번.
0: 욥의 세 친구 중 한 명은 누구일까요? 1번 엘리바스, 2번 엘리베이터.
1: 1번.
0: 욥의 세 친구 중 한 명은 누구일까요? 1번 빌딩, 2번 빌닷.
1: 2번.
0: 욥의 세 친구 중 한 명은 누구일까요? 1번 소갈비, 2번 소발.
1: 2번.
0: 세 친구의 말이 끝난 뒤 등장한 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엘리후, 2번 엘리자베스.
1: 1번.
0: 하나님께서 무엇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을까요? 1번 메신저, 2번 폭풍우.
1: 2번.
0: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며 보여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하나님의 크신 능력, 2번 보물지도.
1: 1번.
0: 욥은 고난을 겪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을까요? 1번 뉴스로 들었다.
2: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상 9문제 네. 풀었습니다.
1: 빨리 얘기할 거예요. 10문제 풀었어야 되는데.
2: 네, 방송에 여유가 있으세요. 이분도 제가 봤을 때 네, 네. 그 어느 정도의 여유와
0: 그러니까요. 극동방송 네. 많이 들으신 티가 납니다.
2: 그러니까요. 네.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짬바가 좀 있으신
1: 날마다 듣고 있어요. 차에서도 듣고 집에서도 듣고.
2: 아니 네. 그렇게 들을 정도로 좋나요?
1: 좋죠. 네. 기도 듣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성경 말씀 듣고 눈물 날 때도 있고 차에도 주파수를 맞춰놓고 있고 93.3을 네. 네. 집에서도 그 라디오를 항상 거기에 채널을 맞춰놓고 있어요.
2: 이 방송이 참 좋아요. 그렇죠? 아무리
1: 좋아요.
2: 칭찬을 해도.
1: 93.3. 네. 네.
2: 대전은 93.3, 청주와 충주는 104.7.
1: 네. 104.7.
2: 네.
1: 네.
2: 아무튼 뭐.
1: 네.
2: 덕분에 저희가 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0: 그러니까요. 에너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2: 되게 긍정적인 밝은 에너지가.
0: 그러니까요.
2: 저희를 기분 나게 합니다.
1: 네. 전화 연결이 돼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2: 그러니까 이런 분이 연결되니까 저희는 기분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
0: 네.
1: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2: 자, 그럼 선물이 4개가 있는데.
1: 네.
2: 네. 네.
0: 아홉 개 중에 아홉 개 다 맞히셨습니다.
2: 정말 힘들어요. 빵빠레 한번 드리고.
0: 네. 네. 선물은 네. 자, 치킨과 곱창과 네. 육수와 네. 커피 중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1: 커피요.
2: 커피. 오늘 커피. 네.
0: 그러니까 오늘 커피가 잘 나갑니다.
2: 네. 알겠습니다.
1: 네.
2: 커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1: 네. 네.
2: 네. 극동방송은 지금처럼.
1: 네.
2: 변치 않고 애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이야, 참. 연결되는 분 족족 이렇게 기분 좋은 분들만.
0: 그러니까요. 네. 아, 오늘 진짜 에너지가 있는 집사님이 연결되셔서.
2: 그러니까요.
0: 아,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2: 정말 좋네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이번 주도 함께 했고, 또 다음 주는 이제 9월 시작합니다. 9월 시작하면서도 저희는 또 찾아올 거고.
0: 그럼요.
2: 네, 이제 여름 사역 때문에 이제 한시름 놓은 목사님도 이제 계속해서 오실 거고.
0: 그럼요.
2: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0: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함께 하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뭐 퀴즈 마시는 것도 재밌고 선물도 아쉽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 방송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그 기쁨, 또 성경을 보고 싶은 그 욕망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녹여 있습니다. 그렇게 이 방송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최정민이었어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8월 27일 목요일,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벽결합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이 됩니다. 라이브로 찬양하는 시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계시는 곳에서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 예배가 지금 중단된 분들 계신다면, 예배가 좀 소홀하다, 방학이다, 방황이다, 이런 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시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예배,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여러분 라디오를 듣고 있는 그 자리, 혹시 핸드폰으로 어플로 듣고 계시는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듣는 시간, 듣는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네,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기도도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새끼라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우리 예배자들과 함께 라이브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 빼고요. 여러분 문자 주실 분 그리고 어플 메시지 주실 분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계시는 은혜 보내주십시오.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습니다. 이 곡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싶다 하시는 분 여러분의 찬양 인생 찬양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 1069 우물정 1069 서울국정방송 수신문자로 전국 어디서나 이쪽으로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어플 무료 메시지 여러분께서 앱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고현교회 김진희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자, 우리 권사님. 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여름인 것 같죠?
1: 네.
0: 아직도 더워요. 그래도 잘 버티고 잘 지내고 계시죠?
1: 네, 네.
0: 자, 오늘 또 김진희 집사님도 또 어렵게 애가 지금 셋이어가지고 막내가 12개월? 예. 네, 12개월 좀 넘긴 우리 아들을 데리고 지금 방송국에 와가지고 방송국 안에서는 지금 어디선가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김단, 아, 잘 놀고 있는 김단. 예. 네, 우리 또 봐주시는 분 너무 감사하고 우리 남편도 감사하고. 자, 김세희 권사님. 네. 오늘 첫 곡 어떤 곡 가지고 오셨어요?
1: 네, 찬송가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양 선곡해 봤습니다.
0: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 예. 저도 참 좋아하는 아주 좋은 찬송가인데 혹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요? 시청하신?
1: 요즘에 좀 주변에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 얘기를 최근 들어 좀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도를 하다가 우리 앞길을 참 알 수가 없는데 이 가사 중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0: 네네.
1: 아, 하나님께 위로 받으면 아래 가사처럼 만사 형통하리라. 뭐 일이 다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런 의미보다는 그 위로 받은 자로서의 그런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좀 얘기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0: 네네.
1: 오늘 이 방송 듣고 계신 힘든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0: 네네.
1: 위로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0: 선곡을 해봤습니다.
1: 네, 나이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같이 함께 잠깐 운전하시는 분만 빼고요. 잠깐 눈 감고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하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 연약함 아시는 주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멘. 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돈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껏 위로받으려고 몸부림칠 때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만사 형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줄 믿사오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0: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아, 이 곡이 참 애창곡이라고 5376번님 어플로 듣고 계시면서 메시지 주셨네요. 힘들 때마다 듣고 부르면 힘이 나는 찬양 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숲에서 세상 근심 다 내려놓고 평온하길 기도하며 이렇게 지금 찬양 올려드리고 계시네요. 광양에서 2483번님, 경기도 양평에서 9507번님 듣고 계십니다. 권수만 전파 선교사님 새끼라를 즐겨 들으신다고요. 참 방학생들이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참 기뻐하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5765번님도 오셨네요.
1: 지금 친정아버지께서 임종을 앞두고 계십니다. 2주 전 뇌졸중 진단 받으셨는데 치료 중 폐암이 발견되었고 지금 어제부터 갑자기 폐렴이 발병되어서 곧 천국으로 가실 듯합니다. 그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계셨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평안 주시길 기도드리며 감사위에 감사라는 찬양 계속 부르게 하시네요.
0: 자, 우리 친정아버지 임종 앞두고 계시는데 같이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샵 1069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고 여러분의 신청곡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건반으로 함께 하시는 김진아 집사님이 선곡한 곡은 바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인데 우리 집사님 덕분에 예전에 저도 많이 들었고 불렀던 찬양인데 네. 방송에서도 이 음원을 제가 예전에는 많이 틀었었는데 요즘 좀 오래간만이에요 너무. 그래서 좀 우리에게 늘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찬양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이렇게 흘러가는 가사의 고백이거든요. 우리 김진아 집사님의 우리 건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후반부에는 또 우리 권사님과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0: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예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과 또 건반의 고현교회 김진희 집사님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지금 시원한 비가 내리나 봐요. 0850번님, 6753번님 잠깐 신호 대기 중에 문자하셨고요. 살아오면서 외롭고 힘들 때마다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마음이 평안입니다. 평안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받고 계시는 은혜 그리고 여러분의 신청곡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시고 아니면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플 무료 메시지로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찬양하는 이 시간이 잘 좋아요 라고 이렇게 앱으로 629390번님 듣고 계시네요. 여러분의 신청곡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적이 있대요. 9371번님이 보라 너희는 아까 그 찬양
1: 네.
0: 너무 감동돼서 예. 한참 예전에 많이 불렀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1: 네네.
0: 보라 너희는 네. 김진아 집사님은 이 곡을 어떻게 하실까 상당히 예전 곡이거든요.
1: 네, 옛날 곡인데
0: 자 그리고 말씀 앞에서 3773번님 신청하셨는데 우리 김세희 권사님께서 예전에 선곡했던 곡이어서
1: 네 맨 처음에
0: 네 맨 처음에 불렀던 곡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이 곡 저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면서 항상 즐겨 듣고 계신다는 7847번님 아 부산 세계로교회 김진영 장로님이시네요. 주님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남대문에서 듣고 계시고 서천에서도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린다고 이렇게 어플로 듣고 계시는 4614번이 모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께 우리가 홀로 섭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곡 함께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우리가 소리 내어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말씀 앞에서 우리 김세희 권사님께서 열창을 해주셨습니다. 예. 와, 참 어려운 곡이네요.
1: 예.
0: 저는 갑자기 찬양하다가 뭐 먹은 것도 아닌데 뭐 목에 막 뭐 걸려가지고.
1: 저도. 네. 예,
0: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0: 갑자기 기침을 해가지고. 이 신성한 시간에. 예. 어, 참 이 가사도 너무 귀하고 좋네요.
1: 네.
0: 일어나라. 아,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1: 부를 때마다 울컥울컥.
0: 그러니까요.
1: 정말.
0: 여러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딱 한 사람 찾잖아요.
1: 네.
0: 그 말씀에 복종하라. 아, 전 이런 가사도 다 오고요. 그 말씀에 생명을 건 자, 운명을 거는 자, 이 가사의 전율이 전해져 온다고.
1: 아멘.
0: 4605번님 이렇게 또 사연을 주셨습니다. 전에 방송에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 곡조 있는 설교라고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찬양을 설교처럼 의미를 되새기며 듣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905093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습니다. 앱으로 듣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부천에서 택배 일하시면서 항상 감사하며 잘 듣고 계신다고. PD님이 저랑 비슷한 세대인 것 같아서 친근해요 라고. 예. 그러게요. 어떤 세대일지 저도 궁금합니다.
1: 확인은 하지 마세요.
0: 가끔 이렇게 저를 실제로 보시는 분들이 이게 아닌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상상은 자유롭게. 자, 2110번님 아무튼 반갑습니다. 보니까는요 아까 요게벳의 노래를 신청한 분이 계세요.
1: 네.
0: 지금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지금 삶을 살고 계시네요. 또 어렵게 아이를 지금 키우고 계시는 분이신데.

0: 밑에 봤나요?
1: 네.
0: 갑자기 지금 문자가 막 많이 와가지고 헷갈립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튼 제가 아까 봤어요. 아, 1915번님이네요. 지난 가을에 참 어려움을 겪으셨네요. 좀 아이들과 함께 어렵게 어렵게 삶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그래서 요게벳의 노래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모세의 엄마의 노래죠.
1: 예.
0: 모세를 정말 내 뼈를 깎는 마음으로 그 나일강인가요? 이렇게 갈대상자에다가 보내면서 고백했던 곡을 만든 곡인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너의 삶을 드린다라고 고백하는, 이 엄마들이 이거 부르면서 많이 울어요.
1: 저 지금 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우리 김세희 권사님 벌써부터 우실 것 같은데, 아들이 있으시죠?
1: 네.
0: 예. 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시죠. 우리 김진아 집사님도 건반하시면서 많이 우시겠네. 예.

아멘. 요게벳의 노래, 우리 김세희 원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눈물로 같이 찬양하면서 아니면 듣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같이 부르진 않았지만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아이들 생각하면서 항상 맡긴다고 하면서 맡기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요게벳의 노래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까 신청하신 분 힘내세요. 1915번님, 3643번님, 저도 요게벳의 노래 임신 때 엄청 듣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이렇게 아이고 막내 생각하면 눈물 나요 뭐 이렇게. 17개월 딸아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곡을 들으면 주의 손에 맡긴다고 기도한다 하시지만 저는 헤어짐에 가슴 찢어지는 엄마의 마음에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픈 곡이라고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손자를 둔 나이지만 이 찬양 들으면 믿음의 어머니 따뜻한 사랑이 전해져 온다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양한 찬양들이 신청이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0716번님을 비롯해서 아까 이 곡 신청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악보가 있는데 어떤 게 편하실지. 예.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님 처음 믿고 가정에서 많이 찬양했던 곡이라고 우리 0716번님께서 앱으로 지금 듣고 계시는데요. 이게 참 저희도 가정 예배를 가끔 드리면은 꼭 이 곡을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아이들도 잘 부르더라고요. 이게 예. 어르신들도 참 좋아하고 예수 사랑하심은 그 곡과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을 풀었네. 여러분 함께 고백하시죠.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 3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회 김진희 집사님과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송가가 참 좋아요. 3313번님 오늘 새싹 처음 오셨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함께 계셔주시고 나를 아시고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부르니까 더 은혜가 된다고 2534번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예. 이러면 제가 힘이 되죠. 예. 김세희 권사님만 부르면은 그 음원 틀어놓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도 같이 부르시라고 저도 이렇게 같이 좀 부르고 있습니다. 2186번님 오셨네요.
1: 자녀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미국으로 시집가버린 딸을 축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딸의 인생을 맡깁니다.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에 더 은혜가 더해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우리 청취자분들이 우리 김세희 권사님의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1: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도 공감합니다. 목소리가 따뜻해요. 우리 권사님이.
1: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0: 아멘.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맡겨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고 4614번님도 오셨습니다. 11월 8일에 결혼하는 예비신랑인 1176번님 앞으로 부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는 마음을 담아 사연을 보내신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극동방송은 나의 힘입니다 하고 3998번님도 이렇게 또 오셨어요. 찬송의 큰 은혜를 받고 있고 삶의 고난의 무게가 크게 느껴지는 요즘, 고난이 축복이라 하지만 그 말씀에 위안을 주시옵소서. 영국에 취업 준비 중인 딸 취업문 활짝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의 신청곡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했는데 또 제가 놓쳤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제 라디오 앱에 정말 단골 신청곡입니다. 단골 신청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라. 나를 보면 절망이나 하나님을 보면 소망입니다. 아버지 임종사연 마음 아프게 하네요. 저 또한 훗날 만날 아버지 어머니와의 이별에 의연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 땅에서 천국 맛보면서 평안 누리시길 소망한다고 3874번님도 신청하셨고요. 앞서 또 신청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0: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까 보니까는요, 0723번님도 이 곡을 신청하셨었네요. 우리 권사님 목소리 너무 아름답다고 이렇게 또 사연 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감사하다고, 새끼라를 듣는 우리 교인들이 피디님의 전도 실력에 늘 감탄하며 우리도 좀 배워서 전도하자라고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늘 애쓰시는 거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뭐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방송의 힘을, 총연출 그분의 힘을 빌려가지고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따로 그런 게 없습니다. 예, 4338번님 아무튼 감사해요. 사연이 많아서 또 골라가지고 막 이렇게 늘 차 안에서 듣다가 방 안에서 들으니까 참 감격이라고 6147번님도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포항인데 지금 천둥 치고 있대요. 그렇구나. 아까 우리 권사님 어떤 거였죠?
1: 더 아래 아까 올려주신 분인데요.
0: 위로 아래로?
1: 네, 아래로.
0: 아래로.
1: 네네.
0: 여긴 것 같은데 맞나요?
1: 이거 다른 분이
0: 가까운 지인이 암투병 중에 있다고 고쳐주실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이렇게 주셨고, 또 예, 이분이신가봐요.
1: 아까 항암 치료하신다는 분이 또 계셨거든요.
0: 뇌출혈. 이분은 이제 뇌출혈로 누워지시는 엄마.
1: 지금 병상에서 듣고 있다고 하신 분.
0: 병상에서 듣고
1: 네,
0: 계시는 분.
1: 52 하나셨던가 제가 아까 봤는데.
0: 그렇구나.
1: 네.
0: 금방 우리 엄마가 뇌출혈로 누워 계신다는 분도 그렇고, 이분의 신청곡이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도 은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분들,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일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시간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 고백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권사님께서 세상에 그 어떤 악기보다 더 좋은 목소리 은사 받으셨네요 라고 이렇게 또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1: 세상에.
0: 새벽 기도에서 시편 말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는 말씀을 듣고 울컥 눈물을 흘렸다고요. 지금 라디오 앱에 너무 위로가 된다고 0191번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늘 애청하는 우리 남편이 이 시간 눈물 흘리면서 듣고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또 오셨어요. 요즘 삶의 여러 무게들로 인해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데 아이들에게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고 약한 모습 보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데 찬양으로 은혜 받고 계시는군요. 내 힘으로 부족하지만 내가 약할 때 주님의 완벽한 은혜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8503번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 오늘 여러분의 아픔과 또 슬픔 기도 제목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완산교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 김진아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저는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자,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가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청주 중부 명성교회에서 청주 83기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농촌교회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교단에 관계없이 농촌 지역에 소재한 교회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예배에 필요한 음향 장비의 수리와 교체, 교회 예배 환경과 사택의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신청은 9월 13일 주일까지 세상의 빛 이레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내용은 교회 재정 여건과 지원 필요의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방문과 상담을 거쳐 지원 교회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도안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성경, 신화인가 역사인가 라는 주제로 제2회 도안 기독교 변증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세대학교 구약학 차준희 교수와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이삭 교수를 초청해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과 고고학적 발굴자료를 중심으로 신앙의 근거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도안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광림교회 남성 성가단 초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좋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위치한 선암목자교회가 9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성경클럽 예수 행적 순례반을 진행합니다.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1년 과정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선암목자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수원침례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중문침례교회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마을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수원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시니어 선교회가 9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에서 18기 대전 시니어 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시니어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대전 시니어 선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세종 YWCA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세종 꿈의 교회에서 2026년 세종 YWCA 후원의 밤 말씀과 함께하는 제2차 찬양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회복,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재즈밴드 양왕열 콜텟과 세종 꿈의 교회 현승원 전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YWC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목회자 선교협의회가 9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천안시 서북구 백석 5길에 위치한 백석 장로교회에서 목회자 비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안산 드림교회 이헌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 목회자 선교협의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화는 나의 목자. 여화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송촌 장로교회 한택균 목사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의 옆에 있어야 할 그러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12장부터는 말씀이 좀 분위기가 바뀌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우리의 행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 될 겁니다. 교리에서 윤리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믿음에서 알므로 행함으로 넘어가는 말씀이 로마서 12장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다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는데 다시 율법 아래 묶여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느냐. 두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요. 첫째는 다시 율법주의로 빠지는 길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이것을 해라 라고 구속을 하는 거죠. 너 반드시 이거 해야 살 거야.

야, 이거 해야 구원받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율법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지만 교회 안에 어떤 율법주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다 보면 이제 새가족들이 이렇게 오죠. 그리고 교회 문화에 낯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요, 교회에서 이제 익숙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교회는 이런 곳이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예물을 드리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규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 규칙들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요, 그냥 뭐가 되냐면 다시 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면 보통 가르쳐주는 사람도 뭘 모르냐? 왜 그런지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 왜 그런지 모르면요,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신앙까지 우리가 행할 수 있겠지만요, 그 이상의 성장을 이루기는 어렵다. 바울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반대의 자리에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도덕 폐기론이라고 얘기하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구원파 이단이 있었고요. 아니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많은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이나 신약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한 거 있지만요, 이게 별로 우리와 관심 없고 상관없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삶이 변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데 사랑하지 않지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성경 말씀에 보면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흔적과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 도덕 폐기주의자들의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법도 아니라 그러고, 또 도덕 폐기론도 아니라 그러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구속도 아니라 그러고, 그런데 이걸 행하는 지킴도 있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첫 1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절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므로가 될 겁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는요, 그 앞에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형제들아 라고 시작해도 될 텐데 왜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했을까요?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은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뭘 포함하고 있냐면 1절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의 모든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재속함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우리를 살리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아 자녀 상속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너의 신분이 죄에서 노예로 영원한 아들로, 죄의 노예에서 영원한 아들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단순하게 복종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감정의 신앙도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특히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저도 많이 그렇게 끌려갔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 나이가 어릴 때는 끌고 가잖아요. 그죠? 너 교회 가야 돼. 교회 안 가면 용돈 안 줘.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두렵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두려움 때문에 표현하자면 주일학교 가는 주길학교를 많이 다녔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그게 은혜이지만 그때는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그 복종으로는 우리의 신앙에 한계가 있다. 아니면 또 순간이 감정일 수 있겠죠. 내가 막 갑자기 막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든데 어떤 메시지 하나가 내 마음에 딱 꽂혔습니다. 그래서 야,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셨어. 근데 이 감정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더라.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이 그러므로의 이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아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누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당신을 소개하라면 우리는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잖아요. 나는 누구의 아빠고 어디에 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진짜 정체성, 내가 누구냐?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보자면 우리 옛날 동화에 왕자가 거지된 이야기들 아시잖아요. 원래는 왕자인데 뭐 이렇게 버림받아서 거지로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는요, 거지라는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빌어먹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것이 당연한 일상입니다. 누군가 와서 얘기를 해요. 당신은 원래 왕자였습니다. 당신은 왕족이고 당신이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냥 거지로 살겠습니까? 왕자의 신분으로 살기로 노력하겠습니까? 왕자의 신분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자각해서 그러므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고 구속이 아니라. 여기까지 잘 따라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여기서 인식하는 거로만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술과 담배 나쁜 거를 의사 선생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근데 의사 선생님들 중에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담배 한 대 피시고 또 뭐 이렇게 술 마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쁜 걸 알지만 인식은 하고 자각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한 대로 이끌어가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들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일 먼 거리는 어디냐? 뭐 어디 긴 거리가 아니라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아니라 머리에서 마음까지 내려오는 거리가 가장 길다라고 얘기하죠. 인지가 되고 자각이 되지만요, 이것이 우리 마음까지 내려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므로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명령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임명을 받은 사도니까 충분히 권면 넘어서 명령할 수 있지만요, 그가 권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은 그러므로 이후의 삶은 복종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한다고 이룰 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는요,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자비가 아니라 수많은 자비하심,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의 마음들을 너희가 안다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호소는요, 단순히 지성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교리를 잘 전달하고 설명한다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아우 맞아 나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변하지 않는 것은요, 이 지성이, 내가 깨닫고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 이 마음으로 깊이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계속 이제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그래서 기억해 보자는 거죠.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죄사함을 받기 전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냐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돌아왔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일 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인되었을 때, 완전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태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그것이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연약한 존재였는데, 난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서본 사람은요, 내 안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 자존심도 무너지고요, 내 욕심도 무너지고요, 내 명예도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된 나를 예수께서 찢기시면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 그러므로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제일 완벽한 그러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왜 아버지를 위해서 기쁘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왜 헌신해야 됩니까? 내가 왜 봉사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 사랑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1장부터 11장까지 이신칭의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까지만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다면요, 사실은 이 그러므로 이후의 신앙이 우리에게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 무엇을 모르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아까 밀양의 그 사람의 얘기를 잠깐 나왔어요. 영화 이야기를. 그분이 정말로 그 살인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주님이 자기 같은 죄인을 용서하심에 처절하게 무너져야겠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 그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리, 내가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그와 먼저 가서 화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불편한 관계가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도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내게 주실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가서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되죠.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너무 또 미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므로 이후의 삶이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이 아니라 도덕 폐기론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러므로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더라도요, 자꾸 그 최고의 기쁨을 놓칠 때가 또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이 중요한 핵심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의 삶을 놓치지 않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최고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 중에 정말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뭔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단번제로 모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은데 자꾸 우리가 무너집니다.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무너지는 우리를 향해서 바울이 신앙의 선배로서 너희는 이렇게 하면 너희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줬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 몸일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필 몸일까? 왜 바울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고 있을까? 우리 모든 죄악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우리 몸의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몸 앞에 나오는 눈의 정욕과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주 쉽게 사단은 우리의 몸의 갈급함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죄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몸이 죄를 지었어요. 영혼은 괜찮을까요? 함께 타락할까요? 몸과 영혼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죄를 지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상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의 눈이 어젯밤에 음란한 것들을 하루 종일 보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습니다. 주여 하고 눈을 감으면 어떤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까요? 어제 보았던 그 눈에 어지럽혀진 음란한 일들이 내 머릿속을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거친 욕설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 그 예배가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몸을 드려야 한다.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를 무너뜨리는 몸을 지킬 수 있을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싸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몸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얼마나 거룩한 성령의 전인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몸을 함부로 사용하고 마음을 함부로 빼앗기고 우리 눈에 함부로 더러운 것들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야기하기를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의 죽을 몸도 마침내 살리심을 입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도 살리셨지만 우리의 무엇도 살렸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몸도 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격적인 지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잘 간수하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표현을 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드려지는 이 표현, 바울이 영적 예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때 쓰여진 예배는 제의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0: 제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인 제사를 드려라. 그 제물은 너희의 산 제물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원래 우리가 번제단에 짐승을 올리면요, 짐승을 죽여서 올립니다. 짐승의 피를 빼고 각을 떠서 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올라가요? 짐승은 한 번만 이제 죽으면 되니까 고통은 한 번이지만 우리는 무슨 제물로 올라갑니까? 산 제물로 올라갑니다. 야,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어젯밤에 우리가 제단에 올라갔지만 내일 아침에 내려갈 수 있다 없다?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리가 있고 생각이 있고 언제든지 주님, 오늘 밤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살기로 작정합니다. 온전히 나의 온몸을 제물로 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요, 내가 내려와서 내 혈기를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아, 그렇지. 내가 그러므로 오늘 12장에 나오는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라고 작심하고 산제물로 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예배당을 나가서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차가 끼 끼어들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산제물인 내가 다시 살아가지고 저런 지옥 갈 백성이 있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나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자주 살아낼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예배를요, 단순히 주일날 한 시간 드리는 예배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나는 주일날만 오는 건 아니고요, 수요, 금요, 새벽도 옵니다 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매일 자주 24시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적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유혹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그러므로 이후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고백하기를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0: 아멘. 처음에는 몸을 드려라 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바울은 2절에서 너희의 마음을 변화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절과 2절은 같은 맥락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몸으로 아, 내가 몸을 정결하게 해야겠다, 몸을 정결하게 해야겠다 라고 다짐을 할지라도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을 사실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내가 한순간 의지로 뭔가를 할 수 있겠지만요, 내일 다시 내 마음은 해이해지고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변화시켜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말씀도 안 보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많이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아니면 세상에 수많은 가치가 든 가운데 우리가 둘러싸여서 다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도 예배하지 않고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 한순간도 예수 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금세 예수를 잊어버려요. 금세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본받다라는 것은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같은 틀에 찍혀서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틀에 찍히면 그것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밀가루를 막 반죽을 했어요. 붕어빵 틀에 이렇게 밀가루를 넣었습니다. 이걸 꽁 찍었습니다. 그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모양으로 나와야지. 이걸 뚝 열었어요.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정말 똑똑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풀빵 기계에 밀가루를 넣었어요. 이렇게 딱 넣으면서 나는 붕어빵을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딱 열었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혜와 은혜가 가득한 우리 송총계 성도님들이십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틀에 갇혀있는 우리는 세상의 생각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찍으면 찍은 대로 붕어빵, 찍으면 찍은 대로 풀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죠. 마음의 변화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모든 틀과 형식들과 이 모든 것들을 깨트려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려야죠. 내어드리고 주님 나를 주관해 주시고

0: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주세요라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다른 틀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가?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의미가 없어요. 찍어내면 붕어빵의 모습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는 세상의 소음들을 계속 줄여나가야 돼요. 세상이 주는 그런 수많은 엉뚱한 얘기들, 필요치 않은 죄악들의 얘기들을 줄여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의 필터를 바꾸는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이 많은 것들은 결국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러므로 이후에 마땅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 주 동안 우리가 분명히 그 사랑을 알 텐데 그 사랑을 전하는 방법으로 내 몸을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 제가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적용 방법.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건요, 하수입니다. 하수. 아주 하수. 우리의 믿음을 겨우 지키지만 내가 그동안 지켰던 죄의 유혹보다 조금 더 센 유혹이 오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그것보다요, 한 걸음을 더 내딛으시면 좋겠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내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눈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루의 시간을 좀 떼어서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어찌 이루어지는 것들을 발견하시고 또한 우리가 고백할 것을 누군가 깎아내리는 혀로 수많은 원망의 입술을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며 기도해 드릴 수 있는 입술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자꾸 선한 일에 내어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우리의 몸을 온전히 매일의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심하고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맞아, 내가 세상의 붕어빵이 아니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야 라고 해서 저 문을 나가지잖아요. 다시 한 이틀 살면 다시 붕어빵이 되어 교회로 돌아옵니다. 아이고 저는 붕어빵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매주 참회의 기도를 드리죠.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무너지지 않아도 될 것은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매일 무너지면 다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 세상의 틀에 갇히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그러므로 이후의 삶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나 11장까지 교리에 잡혀 사는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끌려가는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심판의 자리에 내가 분명히 있었지만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이제 감사의 자리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주께서 그 몸을 찢어 우리를 사셨기에 그러므로 이제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또 넘어질 것을 알기에 그러므로 오늘도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이것은 구속이요 율법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송촌장로교회 한택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637-5004번 송촌장로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냈습니다.

0: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드라마 하나님의 구속사 시리즈 네 번째 시간 희생양.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 자신의 실패, 나약함, 중독, 이기심, 오만, 증오 등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는다라는 뜻이었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노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건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아들을 주실 뿐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해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하지만 그 후 몇 해가 지나도록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가 없자

부부는 기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99이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을 새롭게 상기시켜 주셨고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었죠. 그런데 몇 달 후 사라가 정말 아기를 갖게 되고 이듬해 봄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집은 웃음으로 가득 차게 됐죠.

0: 오, 그렇지. 아이고, 우리 이삭 일어나고 싶어요. 일어나서 아빠한테 오고 싶어요.
1: 아유, 이제 그만 좀 해요, 아브라함. 이삭이 이제 넉 달인데 어떻게 걸어요?
0: 아이고, 그런 소리 말아요, 사라. 우리 이삭은 보통 아기랑 달라요.
1: 알았어요. 그건 그렇고 당신 조카 로세 아들들이 당신 보겠다고 왔네요. 아,
0: 그, 모압하고 베나미 말이에요?
1: 네.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가보세요.
0: 당신도 같이 가요. 우리 이삭도 보여주고.
1: 아휴, 난 그 애들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우리 이삭이 보여주는 것도 싫어요.
0: 그래도 나한텐 유일한 친척이에요.
1: 알겠어요.
0: 이삭아, 봐라. 날씨가 너무 좋다.
1: 아기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0: 모압과 베나미가 이제 몇 살이지?
1: 청년들이 됐더라고요.
0: 벌써 그렇게 됐군. 아, 저기 있네. 모압! 베나미! 진짜 못 알아볼 정도로 컸구나!
2: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0: 자, 이삭 좀 안아봐요. 아, 그래, 모압. 정말 오랜만이구나.
2: 베나미, 어서 인사드려.
3: 안녕하셨어요.
0: 오, 그래. 이제 둘 다 청년이 다 됐구나.
2: 할아버지, 그 아기는 손자인가봐요?
0: 아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 이삭이다. 너희한테는...
3: 아기한테는 관심 없고요. 우린 지금...
2: 야,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
0: 그래.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온 거냐?
2: 무슨 일은요. 그 아버지 돌아가신 후 못 빼서 인사차 왔어요.
0: 그래. 그럼 들어가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들어보자.
4: 우리가 어떻게 지냈냐고요? 비참하게 지냈어요. 소돔에서 도망 나올 때 아버진 전 재산을 다 잃었고 세월이 지나도 우리 생활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죠. 할아버지도 우리를 모른 척 하셨는데 누가 우리한테 동정을 베풀겠어요? 좀 진정하고 조용히 있으라고!
1: 네가 지금 누구 앞에서 큰 소리로...
0: 사라, 아기를 생각해요. 이 아이들하고는 내가 얘기할게요.
4: 더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돈, 양, 염소 이런 거 주시면 받아서 갈 거예요.
1: 주긴 누가 누구한테 뭘 줘? 지금 당장 가!
4: 그냥은 못 가요! 당장 내놔요!
1: 아브라함! 모아, 네 동생 잡아라.
4: 당신 천막 어디야? 어? 말해! 더 흉한 꼴 당하고 싶어?
1: 모아, 좀 말려봐!
4: 무슨 일입니까?
1: 빨리 내세! 빨리 도와줘!
4: 너희 물러서지 못해!
1: 아, 안 돼! 이사가! 아기는 안 돼!
4: 전부 불러서! 안 그러면
5: 아기를 돌려줘. 아기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는 날에
0: 아기는 안 된다. 모함 원하는 거 다 줄 테니 아기를 돌려줘.
4: 다들 조용히 해.
2: 어서 가서 나귀 두 마리에다가 값 나가는 물건 가득 실어서 가져와. 그러면 아기는 무사히 돌려보내주지.
5: 어쩐 소리 말고 아기를 엄마한테 넘겨드려라. 안 그러면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게다.
4: 모아, 저자가 칼을 가지고 있어.
1: 안 돼, 안 돼, 우리 아기야.

0: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당장 아이를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너희 둘 다 여기서 죽는다.
1: 모함, 그냥 가는 게 좋겠어. 빨리. 에이.
2: 절대 잊지 않을 테다, 엘리에셀.
0: 나도 잊지 않으마.
3: 모압과 베냐민은 이삭을 바닥에 내려놓자마자 전속력으로 도망갔고 이삭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이삭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여느 아기처럼 다시 잘 놀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전보다 더 조심하다 못해 이삭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고 과잉 보호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이삭은 어느새 7살이 되고 아브라함은 급속도로 늙어갔습니다.

0: 이사가 어딨어?
1: 아, 왜 그래요? 이사 저기서 자고 있잖아요.
0: 아, 그렇군. 미안해요. 어서 자요.

0: 여기서도 올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주님께 정성껏 번제도 올리고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 아브라함아.
0: 예, 주님.
1: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가서 내가 네게 일러주는 산으로 올라가 거기서 네 아들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거라.
0: 이삭을 번제물로요?
1: 아브라함아.
0: 예, 저 여기 있습니다.
1: 내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0: 아버지, 같이 여행 가니까 너무 좋아요.
1: 그래. 저 어머니께서 싸주신 점심은 잘 챙겼어?
0: 예. 양고기하고 또 이것저것 싸서 제 가방에 넣어주셨어요.
1: 야, 엘리에셀!
2: 예, 어르신.
1: 나귀는 준비됐나?
2: 어르신, 여기 출발 준비 다 됐습니다.
1: 그럼 어서 가세.
2: 예, 어르신.
3: 이사가 이불도 챙겨야지.
1: 여보, 우리 이제 바로 가야 해요.
3: 아, 당신은 왠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혹시 어디 아파요?
1: 아니, 아프긴. 야, 이제 출발하세요, 엘리에셀. 앞장을 서게나.
2: 예, 어르신.

0: 아버지? 우리가 하루 종일 걸었는데 아직도 그 모리산
1: 모리아산은 내일 모레쯤 도착할 게다.
0: 아, 거기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1: 아니, 우린 누굴 만나러 가는 게 아니다, 이사가.

0: 거기서 뭐 하는데요?
1: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게다.
0: 아,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가져가는 거구나. 그쵸? 우리가 번제물을 올리는 거죠?
1: 이사가, 이제 조용히 하고 가자.

0: 엘리에셀.
1: 예, 어르신.
0: 이제 다 왔네. 불을 피우게.
2: 아버지, 오늘 밤은 여기서 자나요?
0: 아니다, 아들. 우린 저 산 위까지 갈 거다.
1: 전 여기 나귀들을 묶어두고 따라가겠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0: 아니네, 엘리에셀. 자넨 여기서 기다리고 있게. 나와 이삭만 가서 예배를 드릴 거라네. 불을 이리 건네주고 나무는 이삭에게 지어주게.
1: 어르신,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0: 괜찮네, 엘리에셀. 자넨 여기서 좀 쉬고 있게나.
1: 아, 알겠습니다.
2: 아, 아버지.
0: 왜 그러냐, 이사가.
2: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0: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릴 양은 직접 준비해 주실 게다.

0: 이사가.
1: 예, 아버지.
0: 여기에 나무를 쌓자.
1: 자.
0: 자, 아들아. 이제 난 아주 어려운 일을 해야 한다. 내 아들 이사가 아버지를 믿느냐?
1: 예, 아버지.
0: 나무 위에 눕거라.
1: 이 나무 위에요? 아버지, 이건...
0: 어서 누워.

0: 주신이도 여보시오.
1: 아, 아버지, 왜 절 묶으세요?
0: 아들, 똑바로 누워 있거라. 금방 끝날 거다.
1: 아,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 무서워요, 아버지.
0: 주님,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아브라함아. 예,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2: 멈춰라,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0: 예, 주님, 알겠습니다.
2: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았다.
0: 주님,
2: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고 네 자손이 그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또한 네 자손으로 인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0: 아버지, 저길 보세요. 저기 가시덤불에요.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나봐요.
1: 정말 그렇구나. 내 아들 이사가 잘 봤다. 정말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함께 웃으며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가혹한 요구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내어주셨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죠.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고 기록되어 있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가는 길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속 시리즈 네 번째 시간 희생양 출연 서령범, 홍영란, 박영재, 김연아, 임호기, 이정민 해설 서혜정

기쁜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중에도 승리케 하셨고 홍해를 가르며 건너게 하셨죠. 배고프다 불평하고 의심하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갈증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우리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등장하신 지금도 여전히 능력이 한결같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라는 히브리어의 뜻 안에는 처음 또는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명이인의 다른 하나님이 아닌 모세가 의지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도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고 힘있게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김소월의 시 비단 안개 함께 하셨습니다. 작곡가 이영조의 곡으로 소프라노 김영미가 노래했습니다. 비단 안개는 님이 영 이별하고 곁에 없으면 남들이 좋다고 하는 봄이 와도 오히려 더 외로워서

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계절이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9절인데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질 때 그들은 모세를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 견딜 수 없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배고픔과 목마름에만 눈이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봄이 와도 외롭고 힘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김소월의 시를 음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33살이라는 짧은 생에 꽤 많은 시를 남겼는데요. 진달래꽃이라는 시집 안에는 126편의 시가 담겼고 그 전에 발표한 시까지 130여 편이 넘습니다. 김소월은 아버지가 두 살 때 돌아가시는 바람에 홀어머니와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김소월이 14세 때 친구의 손녀와 중매하여 결혼을 시킵니다. 아마도 장손으로 대를 잇게 하고 할아버지의 광산을 물려받도록 하려는 할아버지의 계획이었을 겁니다. 결혼 생활은 무탈했고 부부관계도 좋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소월은 1916년 홍단실과 결혼하여 슬하에 사남 이녀를 두었는데요. 하지만 김소월의 자녀 중 삼남인 김정호 씨만 1953년 반공포로로 석방되어 남한에 남게 되고 남은 가족들은 북쪽에 남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남인 김정호 씨는 2006년에 사망했습니다. 김소월의 시 세계에 영향을 끼친 가족은 그의 숙모였습니다. 그의 숙모를 통해 문학작품을 접하게 됐죠. 김소월의 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가는 길, 산유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함께 하시죠.

김소월의 시 세 편을 음악으로 보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셨던 곡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조성은의 곡으로 강릉시립합창단이 노래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드렸던 가는 길, 김희정의 곡으로 테너 박인수가 노래했고요. 산유화, 이번에는 김순남의 곡으로 소프라노 조수미가 노래했습니다. 김소월의 시는 전체적으로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슬픔이 마냥 처량하고 초라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세련되게 슬픔을 표현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김소월을 천재라고 말하나 봅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김소월은 이어가다가 19세에 들어갔던 오산 보통학교에서 한 여자를 보고 김소월은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순이였습니다. 하지만 김소월은 결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그녀를 사랑하게 됐죠. 그녀도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지만 3년 동안 이어진 남편의 의부증으로 구타를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던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맞아 죽었다는 소식이 김소월에게 전해졌고 그는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 후에 초혼이라는 시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이렇게 시작되는 시, 그 초혼이 이렇게 지어집니다. 이제 김소월의 초혼을 접할 때마다 김소월의

슬픈 첫사랑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초혼 김소월의 시 최병철의 곡으로 바리톤 장철이 노래합니다.

초혼 김소월의 시 최병철의 곡으로 바리톤 장철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김소월의 시 왕십리 함께합니다. 왕십리는 청산의 살리라를 작곡한 김현준 작곡가의 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소프라노 곽신형이 노래합니다.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계셨고 사람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산성감리교회 지성업 목사님께서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은 시험을 통해 굳건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지난 7월에 끝난 영성 회복 수양회 때 어느 교우가 함께 산책을 이제 거기 있는 분들과 하는데 저 옆에 와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의 삶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때 마침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힘든 게 처음에 있었다고, 그걸 극복하는데 참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고. 그게 바로 뭐였냐면 믿음 생활하려고 교회 왔더니 교회 오자마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이 자기한테는 믿음 같는데 참 어려웠다고.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육체적인 학대를 당했고 큰 상처가 있어서 자기의 꿈이 절대 아버지 같은 사람 되지 말자 그랬는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서 이제 믿음 생활 하려고 왔더니 글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정말 닮기 어려워하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 그것을 극복하는 데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지만 그걸 이기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비슷한 고백을 하는 분이 종종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처와 어려움을 겪은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마음을 닫습니다. 그거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중이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때가 종종 있죠. 그러한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시험 많이 치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수도 없이 시험을 봤을 것이고요. 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시험은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취직시험도 보고 승진시험도 보고 뭐 별별 시험을 다 보면서 혹시 그분들 가운데 시험 성적에 의해서 평가받고 판단받아본 어떤 상처가 남아있는 분들은 성경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의미에 담겨진 의미가 굉장히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려고 하신다고요? 시험하시려고 한다는 이 표현 때문에 왠지 모를 거부감이 우리 가운데 들을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고 나를 평가하신다고 라고 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그것에 담기는 의미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있던 오해들이 풀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길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크게 두 종류의 시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을 다른 말로 굳이 옮긴다면 유혹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시험할 때 그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망가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너져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유혹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사탄이 주는 시험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듣는 분이 혹시 계실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삶을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시는 중간에 광야에서 뭐가 있었다고 말씀하냐면 시험이 있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주는 시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사탄이 주는 시험 앞에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사탄이 주는 시험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탄이 주는 유혹 시험 앞에 늘 서 있는 인생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사탄이 주는 시험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히브리어로 나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의 목적은 뭐냐?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할 때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망가지도록 무너지도록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은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기 위해서 예 신앙이 좋아?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를 시험하기 전에는 우리를 평가를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거나 평가하거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을 다른 말로 옮긴다면 연단이라는 말로 옮길 수가 있어요. 연단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연단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대장장이가 뜨거운 불에서 철을 꺼내가지고 망치로 무지막지하게 쳐가지고 그 철을 다듬는 것 그런 것이 연단이죠. 근데 뜨거운 불에 담궜다가 그리고 붉게 달궈진 철을 망치로 막 때리는 것은 그 철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철의 순도를 높이는 거죠. 훨씬 순수한 철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진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도록 믿음의 순도가 더 높아지도록 허락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시험은 첫 번째 케이스겠어요? 두 번째 케이스겠어요? 두 번째예요. 사단이 주는 시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 정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이 사사기 3장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사사기 3장 말씀이 시작되는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지 4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40년이 지났다는 것은 세대가 교체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광해에서 40년을 생활했어요. 그 얘기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떠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들의 민족의 주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떠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전쟁을 치렀고 정착이 되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떠나고 40년이 되었다는 것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다 떠나고 정착된 정착민으로서 가나안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들의 주류를 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가나안 족속과의 갈등도 사라지고 평화로운 시대, 40년 동안 광야 시대가 아니라 안정된 시기에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왔어요. 여러분, 평화로운 시대가 지속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까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게 보편적인 사람의 정서이죠. 이들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시험하려고 가나안 땅에 다른 민족, 가나안 족속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제일 먼저 생각난 건 뭐냐면, 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가나안 족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연단시켜서 믿음의 순도를 높이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한 가나안 민족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뭐냐고 하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남겨두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골칫덩어리들이 있어요. 왜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지? 웬만한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여전히 오랫동안 해결해 놓지 않으신 내 삶에 어떤 골칫덩어리,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관계들이 있어요. 어떤 내 삶에 연약함이 있어요. 그 상황만 되면 내가 그렇게 무너지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죠. 그런 골칫덩어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진 그 골칫덩어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다시 말하면 연단시켜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단단해지려고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을 통해 어떻게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하는가? 첫 번째를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좀 의아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지 않으면 좋은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경험하게 하려고, 오랫동안 평강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그 골칫덩어리를 남겨놓았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알려면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원형, 전쟁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의 가장 원형의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아멜렉과 전쟁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첫 번째 전쟁이고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전쟁에서 주시는 메시지의 원형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백성들이 가서 칼과 창으로 싸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그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어요.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전쟁에서 이겨요. 피곤해서 손이 내려왔더니 전쟁에서 지어요.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바위를 갖다 놓고 옆에서 두 손을 받쳐서 결국 전쟁에 이겼다. 이게 르비딤에서 있었던 아멜렉과의 전투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이 전투에서의 싸움의 승패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의 창과 칼, 그들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승패는, 우리의 삶의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능력, 사람의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싸움의 열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달려있다는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맞서 싸울 때 그가 고백한 고백이 뭐냐,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니까 먼 훗날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그것에 맞선 내 능력 이전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과 원치 않은 환경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될 때마다 그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전쟁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백성 가운데 골칫덩어리인 가나안 족속을 남겨놓은 이유는 뭐냐? 그것을 통해 전쟁을 알게 하려고 한다는 게 진짜 전쟁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원리, 이 영적인 원리를 이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해 있음을 이들이 깨달았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승리를 맛보는 것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시험을 허락하신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골칫덩어리 있잖아요. 근데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 골칫덩어리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자주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골칫덩어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골칫덩어리가 없었으면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교만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골칫덩어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걸어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에게 그 골칫덩어리를 허락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시험하려고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시험의 첫 번째 목적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데, 무엇보다도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분의 그 섭리를 인정하는 인생 되어라. 그때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높아진다.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골칫덩어리 가나안 족속을 남겨놓고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도 4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그 골칫덩어리를 남겨놓은 이유는 우리에게 뭐 하는지를 알려고, 순종하는 인생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곳에 남겨놓은 이방민족하고 순종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기에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려고 그 골칫덩어리를 남겨놓으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곳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5절과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옆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가정을 이루기 시작하니까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도 왔어요. 그들이 믿는 종교도 왔어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종교는 어떤 종교였냐? 다신론이었어요. 그들이 믿는 신들은 전부 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이 신을 믿었다가 나에게 풍요로움을 약속하면 저 신도 믿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이런 신도 믿고, 그래서 여러 신을 믿었는데 그 신들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내 이익, 내 유익을 지금 당장 줄 수 있다, 그래서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이 이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당장 눈앞에 이익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당장 내 눈앞에 유익을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내 이익, 내 유익,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수없이 많은 이방.

당신들이에요. 그때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결단해요. 당장 내 눈앞에 이익은 보이지 않지만, 당장 내 눈앞에 유익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을 내가 신뢰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 상황 가운데 사람은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골칫덩어리, 그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순종을 결단하는 시험대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시험은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믿음의 결단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와 그 믿음의 그 순종의 결단은요, 내가 그분을 순종할 것인가 결단하는 상황 가운데 결단해야지 내가 배우는 거지,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순종에 대해서는 책을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직접 순종을 해보지 않고는 순종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순종은 아무리가 듣고 순종에 대한 방대한 책을 내가 쓴다고 해서 순종이 배워지는 게 아니라, 순종의 순간에 순종을 결단하는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순종을 배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 가운데 이방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 이방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에 결단하는 상황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때 이들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수 있는, 절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의 순도가 아주 순수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자리 잡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여러분 가운데 귀에 끌리는, 마음에 끌리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때가 여러분의 순종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더 매력적으로, 매혹적으로 들리는 그 속삭임 앞에,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강하게 울리는 그 음성 앞에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결정돼요. 그게 하나님께 그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저는 이 시험 앞에서 여러분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이들의 어떻게 결정했는가? 7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들의 결정이 이것이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레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은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의 이 시험 앞에 이들이 통과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아주 낙제점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것을 통해 믿음이 좀 더 단단해지기를,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기를 원했는데 완전히 망가졌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완전히 낙제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의식적으로 대놓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보다 더 망가진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보다 더 실패한 삶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믿음이 단단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실패했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실패한 것일까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여기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 허락하신 시험의 차이점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유혹으로 다가온 그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과 등을 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진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험은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험을 실패했다고 느끼는 순간
그래서 완전히 절망하고 망가졌다고 느끼는 순간 놀랍게도 그 순간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해요.

0: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백성은 하나님을 잊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들의 백성이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낙제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절망의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사기 전체에 나오는 영적인 구조입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이들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에 그들은 완전히 낙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더 이상 의지할 곳도 의지할 존재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은요 긍휼과 자비로 그들의 백성을 회복시켜주세요. 이게 사사기에 계속 반복된 영적인 구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인류의 역사가 가면 갈수록 우리 가운데 계속 지속되는 영적인 구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에 혹시 우리가 낙심해도 그 목적이 우리를 좌절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단단하게 만드세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인 하나가 있어요. 상황은 달라도 그때마다 반드시 나타난 사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10절 말씀에 나와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그래서 온니엘에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게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맛볼 때 사사 온니엘의 개인적인 지혜와 개인적인 능력 때문에 이 일들이 시작됐습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 10절 말씀 처음 시작을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됐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회복의 역사가 다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새로 시작될 때 반드시 있었던 사인은 뭐냐? 그것이 여호와의 영이 그들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통과한 연단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들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삶이라는 걸 깨달아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게 시험의,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험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진수는 나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가장 멋진 믿음에 시작될 수 있다.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에는요 낙제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으로 멈추는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을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긍휼과 자비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다시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져요. 믿음의 순도가 다시 높아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셨다고 할 때 괜히 불편한 마음으로 그것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험이, 그 골칫덩어리가 내 삶을, 내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또 다른 도구라고 여기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험 불편해요. 시험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험은 우리를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좀 더 단단하게 하는, 우리를 연단케 하는, 믿음의 순도를 높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는 골칫덩어리 그 과정이라고 여기시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산성감리교회 지성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85-8111

산성감리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냈습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빗소리가 도시에 내린다. 내 마음에도 비가 내린다. 왜 이렇게 마음이 울적한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배신도 없었고 슬픈 일도 없었는데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다. 이것이 가장 힘든 슬픔이다. 왜 그런지 모르는 슬픔.
1: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오늘 그런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8월 27일 목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아멘. 누구나 여러 계절을 겪습니다. 인생의 계절이요. 오늘 시인은 특별히 힘든 일이 없었는데 이유 없이 쓸쓸하고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있었다고 고백해요. 누구나 이렇게 어려움은 있지만 이런 때 어떻게 반응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슬픔 속에 묻혀있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어떻게든 극복해내려 애쓰기도 합니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의 권면을 새기려 합니다. 좀 전에 나눴던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살펴볼게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 결정권자가 되게 하기 바랍니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이 부름받아 한 몸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살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어깨를 으쓱하지만 나를 지으신 주님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그것 또한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이유 없이 무거운 마음도 주님 앞에 그냥 가져가려 합니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멋진 하나님이시잖아요. 특별히 오늘 기도문도 그렇게 이유 없이 무거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길 바라요. 행저질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저녁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셨는지, 또 위로의 사연과 함께 또 축하의 사연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사연들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도 활짝 열려있어요. 자,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 기도문은 여러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이 무거운 마음, 또 슬픈 마음, 괜히 축 처지는 우리의 상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내용, 기도문으로 적혀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오늘의 저녁 기도문 꼭 챙겨가시길 바래요. 자, 오늘도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행저질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쉼과 평안이 가득한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 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 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찬양들 내 이름 아시죠? 함께 찬양했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 주님과 같이 강원명의 음성으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4195번님 샬롬 청대남입니다. 오랜만에 일찍 퇴근해요. 화날 때 운전하니 왠지 외근 가는 것처럼 들뜹니다. 오늘은 일찍 씻고 자야겠어요. 보내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4195번님 오늘도 쉼이 있는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6802번님 기도문 챙겨가시면서 감사합니다. 일하는 중이라 늘 길게 못 보내요. 항상 잘 듣고 있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하셨어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표현은 하고 싶은데 그리고 문자로 참여하고 싶은데 일이 바쁘고 짬이 안 나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전화들도 가끔 오거든요. 6802번님 마음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0566번님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주품에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던 0566번님 맞아요.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또 살아냈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 주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하는 멋진 고백이 담긴 곡이죠. 이 곡도 제가 준비하도록 할게요. 5687번님 샬롬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그저 말할 것도 없이 감사 드릴 뿐입니다.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할 뿐이죠. 그런 하루입니다. 9572번님 일상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누립니다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참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한 요즘인데 그저 하루하루가 은혜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우리네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신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저녁 기도문 많은 분들이 지금 챙기고 계시는데요. 오늘 8월 27일, 그러니까 8월의 마지막 목요일 저녁 기도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더불어서 여러분들께 광고 말씀 하나 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혹시 처음 품었던 그 열정과 첫사랑이 무뎌지신 분들 계십니까? 영적 회복을 갈망하는 목회자와 사모, 교회 리더분들을 위한 은혜의 자리가 마련됩니다. 제26차 장자권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9월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대전에 위치한 한밭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장자선교회 대표 이영환 목사님의 신간 교재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선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장자권의 권세를 회복하고 사역의 본질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고요. 9월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대전 한밭제일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 사전 접수가 있습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까지라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장자선교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요일 행저질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 새한글 성경 잠언 통독을 함께 했잖아요. 마지막 이틀 동안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1장과 2장 함께 나눴는데 마무리 지어야겠죠. 3장과 4장이 오늘 낭독될 예정입니다. 빌립보서 새한글 성경으로 3장, 4장 함께 나누실 텐데요. 찬양 나누고 만나보시죠. 자, 그럼 0566번님의 신청곡이었죠. 참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듣는데 이 곡 가사에 집중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고요. 주품에 함께 찬양하시죠.

빌립보서 3장.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이 나에게는 귀찮은 일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는 안전장치가 되는 일입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못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포피나 잘라내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우리야말로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신에서 자신감을 갖지 않는 우리야말로요. 나 자신은 육신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말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야말로 훨씬 더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고 베냐민 지파 소속입니다.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규정된 의와 관련하여서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나에게 이득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로 여깁니다. 더욱이 나는 아예 모든 것들을 손해로 여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곧 나의 주님을 아는 것이 더없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에 기초한 나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을 가진 사람으로요.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을 가진 사람으로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말이지요. 그리하여 어떻게든 내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는 완전한 부활을 맞게만 된다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미 그것을 얻었다거나 이미 완전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내가 이미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쓰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 힘껏 나아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바라보며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 불러주시는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사람인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뭔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미 다다른 대로 바로 그 길로 계속 나아갑시다. 여러분은 다 함께 나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했고 지금도 울면서 말합니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네 배이고 그들은 창피할 일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낮은 몸을 바꾸어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만물을 자신에게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일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빌립보서 3장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월계관인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요디아에게도 권유하고 순두개에게도 권유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으십시오. 예,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진심으로 함께 멍에를 매는 그대여, 그 여자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써 씨름한 사람들입니다. 클레멘트하고 또 나와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더불어서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움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감사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 참된 것, 무엇이든 고상한 것, 무엇이든 올바른 것, 무엇이든 순수한 것,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십시오. 또 뛰어난 어떤 것이나 기릴 만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마음에 두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나한테서 배우고 전해받은 것들, 그리고 듣고 본 것들, 이런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나의 형편을 보살펴 주려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마침내 다시 싹텄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도 생각은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기회가 없었습니다. 모자라는 게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야말로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낮아져서 없이 지낼 줄도 알고 풍족하게 지낼 줄도 압니다. 온갖 처지와 모든 상황에서 곧 배부르든지 굶주리든지 넉넉하든지 모자라든지 간에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나의 어려움에 동참해 주셨으니 잘하셨습니다. 필리피 사람들이여, 여러분 자신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였지요.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떠나갈 때 나와 사귐을 가지며 주고받는 일에 함께한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여러분뿐이었습니다. 테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필요한 것을 나에게 여러분이 한두 번 보내줬습니다. 내가 힘써 찾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힘써 찾는 것은 여러분의 회개 장부에 써넣을 열매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받아서 풍족합니다. 여러분한테서 온 것들을 에바브로디도한테 받아서 이제 충분합니다. 그것들은 향기로운 향내, 받아주실 만한 희생제물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특히 카이사르의 집에 딸린 사람들이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빌립보서 4장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몸은 일했지만 마음은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나 좋음을 더 깊이 경험하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을 무너뜨리려는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깨지고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마음을 내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님을 압니다. 바로 이때 주님은 나의 흔들리는 생각을 붙잡아 주셨고 무너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흔들리는 나에게 주님은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오직 너 한

하나님의 사람아, 주님, 저는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다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이 저녁 주님의 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니 언제나 평강, 언제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이 저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행저질라 8월 27일자 저녁 기도문입니다. 신청하시면 누구나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7시 전까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1440번님 오셨어요. 행복한 삶을 이전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찾았었는데 이제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에서 찾게 하시니 참 감사한 저녁입니다. 샬롬 보내주셨네요. 아멘입니다. 맞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기쁘고 행복을 느끼죠. 그런데 참 일시적이잖아요. 금방 없어지기도 합니다. 저것만 가지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그걸 가지고 나면 손 안에 넣고 나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갔나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날마다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복이고 또 감사한 일이 있을까 싶네요. 우리 1440번님이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셔서 나눔을 해주셔서 더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294번님,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뭐라고 해야 할지 조금 막막해요 하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문자 주신 분처럼 요즘 들어서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분들이 특별히 더 정말 도움을 받으실 만한 저녁 기도문인 것 같아요. 오늘의 저녁 기도문 보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도 꼭 신청하셔서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7916번님 퇴근길에 듣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어요.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165번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구하라. 기온차가 변덕스럽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1165번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8299번님 늘 은혜 받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자예요. 왕 애청자 드림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8299번님. 9827번님 처음으로 극동방송 들으면서 기도문 신청해봅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보내셨는데요. 반갑습니다. 9827번님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1234번님 이 하루도 무사히 마치고 행저질라를 듣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어요. 그러게요. 참 이 하루 별일은 없었을지라도 무탈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1234번님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자, 7시 전까지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저녁 기도문 필요하신 분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세요.

가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어느덧 행저질라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있어서 참 감사한 저녁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 생명 시냇가에 새 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디딤돌교회 임성도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5절에서 38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그럼 오늘 두 번째 수태고지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수태고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하게 됐을 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알려주었던 그 수태고지. 오늘 두 번째 수태고지. 그게 26절부터 기록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26절.
2: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1: 자, 여섯째 달에라고 시작을 하는 게 두 번째 수태고지의 첫 번 메시지예요. 첫 번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섯째 달에는 언제부터 여섯째 달일까요? 앞에 네가 태중에 임신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하고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요한이 수태될 것을 고지받았을 때로부터 6개월 후예요. 그러니까 임신한 지 6개월 됐으니까 할머니이긴 하지만 근데 틀니를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할머니이긴 하지만 임신이 됐으니까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불러오게. 6개월 됐으니까 6개월이면 어느 정도 표시가 날까요? 그러면 6개월 후에는 그냥 우리가 이런 구절을 넘어갈 때 아 그냥 이 기록이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6개월 후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한 말이냐 하면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 임신될 거라는 소식을 들은 지 6개월이에요. 6개월에 이제 이 사가랴에게 소식을 전했던 가브리엘이 누구를 찾아가냐 하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약혼한 처녀, 그 처녀의 이름은 뭘까요? 마리아. 그 26절에 그렇게 돼 있죠.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자기 생각, 자기 말을 가지고 온 걸까요?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걸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말을 마리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얼마 만에요? 6개월 만에. 6개월은 눈에 보이기에 가시적으로 첫 번 수태고지 일이 성취되고 있음이 보여질 때예요. 증거가 드러날 때예요. 육안으로 볼 때 아 배가 불러오고 있구나, 임신이 사실이구나 하는 게 확증되었을 때 두 번째 수태고지를 위해 가브리엘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뭐를 가지고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근데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마리아가 어디에 살아요? 지금 여기 26절에 보니까 어디에 산대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아요.

0: 왜 그냥 나사렛 동네에 이래도 되는데 갈릴리 나사렛이라 그랬을까? 갈릴리 나사렛이라 그랬을까?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 무슨 뜻이냐 하면, 갈릴리는 누구나 다 아는 도예요. 도, 충청남도, 대전 광역시. 근데 대전에 안 사는 사람들은 흑성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대전 광역시 흑성리에 사는 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지역, 도를 의미해요. 도, 충청남도. 근데 나사렛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름이에요. 알려져 있지 않고 아주 시골이고.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그 나사렛 동네는 정말 작은 동네, 몇 집 안 돼요. 네? 보잘 것 없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첫 번째 수태고지와 이 두 번째 수태고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수태고지는 어디에서 이루어진 일이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도시, 가장 큰 도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백성들이 다 모여드는 도시, 가장 유명한 도시,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나사렛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나사렛은 어떤 동네예요? 네, 오늘날로 말하면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금곡리예요. 알려지지 않은, 몰라, 얘기 안 해주면, 그런 동네에.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 수태고지는 그 예루살렘에서 어느 장소에서 나타나 주신 거냐 하면 성전에서, 뭐 할 때? 분향할 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나타나 주신 거예요. 기도 시간에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가 뭐 할 때라고는 안 나와.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 나타나 주신 거예요. 이 26절부터 38절이 중요한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26절부터 30절까지인데 이 단락은 가브리엘이 나타난 배경이에요. 누구에게 나타났으며 왜 나타났으며 배경이에요. 그 다음에 31절부터 아까 우리가 다 같이 읽었던 33절까지는 핵심 주제예요. 나타난 목적이에요. 뭐 때문에 나타났냐면 한 나라가 설 건데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태어난다. 이게 주제예요. 이게 한 나라가 세워진다. 그 나라는 무궁할 거다. 그게 주제예요. 그러면 그 나라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리아인데, 이 사람이 어디에 사냐 하면 아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는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그리고 그는 평범한 아가씨, 처녀. 그리고 그는 약혼한 사람. 여러분, 그런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언해 주신, 그러니까 본래 말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를 말하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걸어와요. 한번 그 얘기를 우리 같이 나눠볼까요?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어디냐 하면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0: 자, 그 가브리엘이 그 처녀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그 마리아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첫 번 말이 뭐냐 하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는 은혜를 입었어.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래. 또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한테 너는 은혜를 입었어. 근데 네가 평강이 있기를 바래. 그리고 여러분, 이 마리아는 지금 이렇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직 대답을 하기, 답변을 하기 전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요. 마리아는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떻게, 왜 이런 인사를 하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가브리엘이 이어서 말을 해요. 그 가브리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자, 시작.
1: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0: 그러니까 앞절에서도 가브리엘이 나타나자마자 은혜 입은 자여, 그러니까 너는 은혜를 입었느니라.

0: 있어.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래. 그리고 뒤에도 뭐래요? 은혜 입은 자요. 여러분 29절을 살펴볼 때 마리아가 입은 은혜가 뭘까요? 뭐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뒤에 가면 그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이 은혜.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아니 처녀인데 구약의 율법으로 하면 어쩌면 죽을 수 있어요. 돌에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 약혼한 상태인데 그 약혼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소식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수태되었어라고 하는 그 고지 자체가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천사는 와서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은혜 받은 자야.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요. 두 번이나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마리아가 입은 은혜가 28절에서 여러분 어떻게 발견이 되세요? 그가 입은 은혜가 뭘까요? 아실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셨는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럼 마리아에게 은혜가 뭘까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게 은혜야. 주께서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그는 사가랴는 성전에서 주님을 그 가브리엘을 만났지만 그는 일상에서 가브리엘을 만나요. 사가랴 첫 번째 수태고지는 저 휘황찬란한 예루살렘에서 만나지만 이 사람은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는 저 비천한 그 갈릴리 지역은 변방 지역이에요. 전쟁이 빈번했던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상처받은 사람, 고통받는 사람, 빚진 사람, 억울한 사람 다 도망가는 곳이 갈릴리예요. 그곳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 저 첫 번째 수태고지는 예배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면 지금 이 두 번째 수태고지는 아무 일도 없을 때, 평범할 때. 근데 그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뭐냐 하면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자 그럼 다시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세요. 26절부터 38절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너 아들 낳을 건데 그가 영원한 왕이 될 거야. 한 나라가 세워질 거야. 그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예요. 어떤 나라가 세워진대요. 근데 왕으로 오신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마리아와 같이 사가랴와 비교했을 때, 첫 번 수태구지와 비교했을 때 너무 비교가 안 되는 지극히 평범한, 아니 평범보다도 수준이 좀 더 낮아 보이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여러분 그런데 은혜 없이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비록 저 마리아처럼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와 같이 낮은 자리까지 임하는, 그래서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셨으면 누구나 받아 누릴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 이게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그에게는 은혜요, 우리에게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시작되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자, 천사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절, 천사가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1: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0: 자,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핵심 은혜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게 뭔가 한번 보시자고요. 31절.
1: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0: 네가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이 사람은 처녀인데, 이 사람은 지금 약혼자가 있는데, 너 임신됐어. 임신될 거야. 근데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해. 여러분, 이 처녀 마리아에게, 그런데 천사는 말을 멈추지 않고 이어갑니다. 뭐라고 이어가나 한번 보실래요?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라고 해. 그리고 그 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2절.
1: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0: 자, 여기 보니까 예수라 해. 그러니까 그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 그 예수는 32절이 설명이에요. 32절을 우리가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가 큰 자가 될 거야. 큰 자가 되고는 이게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자가 이미 되었어. 큰 자야 그분은.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주님이 택해 주신 모든 자에게 왕으로 오시는 큰 자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큰 자가 어떤 분이시냐면, 그 다음이 또 계속 설명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질 거야. 그렇게 불려지고 그렇게 가르쳐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해 잉태되어 이 땅에 오게 될 거야. 충격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잉태가 될 수 있을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네가 지금 속해 있는 네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가장 위대한 왕, 가장 기대하는 왕, 다윗 같은 왕이 다시 오면 좋겠다고 고대하고 있지. 그 다윗이 가졌던 그 왕권을, 왕위를 네가 잉태한 그 아들 예수에게 줄 거야. 그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33절로 넘어가 보시자고요. 영원히. 여러분, 모든 나라는 영원해요. 한계가 있어요. 예, 그, 이 온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왕으로 등극했던 모든 사람들은 길어야 30년, 40년, 짧으면 1년, 2년, 심지어는 몇 달밖에 못하고 왕에서 내려와야만 하는데, 지금 여기 33절에 보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 이 야곱의 집은 혈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성경에서,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여러 본문에서, 구약에서도 그래요. 야곱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가 났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집은 하나님이 택한 그의 백성들 위에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실 거야. 누가요? 네 속에 잉태된 그 예수가.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큰 자야 그분은. 그분이 어떻게 일컬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져.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마리아에 의해서 잉태되기 수백 년 전부터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왔던 메시지라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1: 정사를 메었고
0: 정사의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설명을 쓰세요. 뭐냐면 권세 혹은 왕권 혹은 통치권. 그 어깨에 뭐가 지금 올려져 있대요? 왕권이, 통치권이. 그가 정사를 메었대. 온 그를 믿는 하나님이 택한 야곱의 집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실 그 권세가 그의 어깨에 올려져 있대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뭐래요?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아주 기이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 한 아기, 그 갈릴리 나사렛의 처녀에게서 지금 가브리엘을 통해 잉태되었다고 고지받고 있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0: 지금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이사야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뭐래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그 다음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인간적으로는 마리아가 수태됐다는 사실이 그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사건이지만, 영적으로는 택한 모든 백성의 왕으로 오시는,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거를 마리아에게 고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통해서 그 나라가 무궁하도록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나라,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지금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시나요? 우리 중에 지금 예배 자리에 있지만 아직도 잘 안 믿어져 불신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런 어떤 영적인 무감각이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죄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주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죄된 마음이 우리 속에 틈타려고 할 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물리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흔히 예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이런 아픔 있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왕이 주권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원이라 그러고, 우리는 아, 목사님 저는 구원에 확신이 있으니까 나 구원 받은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내 확신일 수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정말 진정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보실래요? 골로새서 1장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시작,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어요?
1: 건져내서.
0: 네, 여기 지금 어둠, 죄, 죄가 통치하던 그곳에서 나를 이렇게 건져냈어요. 그래서 어디로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지금 여기 마리아에게 고지하고 있잖아요. 그가 영원한, 그 나라가 무궁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거야. 그 나라는 영원해.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예수가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상태가 바로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요. 그 상태가 바로 우리에게 지금 마리아를 통해 수태 고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러니까 마리아가 인간적으로는 그 소식이 이게 아주 위험한 소식일 수 있지만, 그러나 야곱의 집에 영원한 왕이 지금 내 태중에 잉태되었다고? 근데 마리아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34절.
1: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0: 예, 얼마나 솔직해요.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니까 그 마리아 태중에 잉태되는 그 아기는 어떤 방법으로 잉태되냐면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이와 똑같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깃들여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깃들여지는 것은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그러면 우리에게 뭐 방언하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마리아, 그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 되어진 일이야 하고 설명을 하면서 증거를 대주고 있어요. 증거, 그게 뭐냐 하면,

0: 보라,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이걸 기록하면서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의사인데 자기가. 그러나 이 설명을 듣고 있는 마리아는 또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의 그 말을 듣고 엘리사벳에게 쫓아가 본 거예요. 그 거리가 엄청 멉니다. 근데 간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39절에 나와요.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달려갔어요. 어디로 갔냐 하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가본 거예요. 진짜 엘리사벳이 임신했나 보려고. 근데 그러기 전에 자,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있는 마리아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36절,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나 되었어.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브리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직 그가 객관적으로 눈으로 엘리사벳을 가서 만나기 전이에요. 그 만나는 것은 그 다음 절이죠. 39절이죠. 그죠? 만나기 전에 마리아의 고백,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자기 위험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자기 파혼될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자기는 완전히 매장당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가졌어? 그러나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전해준 그 소식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아하, 이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야곱의 집의 왕으로 세워지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육신적으로 나에게 이런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은혜로. 저 성전에서 예배 시간에 거룩하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아니 예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려고 할 때,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 외에 나를 아무것도 나를 다스릴 수 없다 선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언하세요. 선언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루어질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여러분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디딤돌교회 임성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디딤돌교회 042 488국에 778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국에 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신의 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0: 식당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1: 지금 우리는 과잉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과잉이고 입을 것도 과잉이고 인간관계도 과잉이고 소비할 것도 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홀로 있음도 과잉이고 슬픔도 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노는 것도 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과잉의 시대에는 드러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뺄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다면 드러냄의 시간이요,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0: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2: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뉴기니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 예배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도 한참 동안 무릎을 꿇고 있는 원주민 성도가 있었는데요. 그는 그저 강대상을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던 선교사님이 그에게 물었죠. 형제님, 도대체 무릎을 꿇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원주민 성도가 말합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요.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은 아침이 다가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어두운 절망의 밤이 지나 희망의 동이 터오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파수꾼의 간절함보다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절망의 밤이 깊을수록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은 더 간절할 겁니다. 인생의 시련이 닥쳐올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냐고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찬양일보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디튜니의 멋진 피아노 연주와 예배인도자 테린 맥알먼의 리드보컬로 How Great is Our God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요즘 새롭게 나오는 영미권의 찬송가에 수록될 만큼 많은 교회에서 예배 때 애창되고 있는 월십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늘 있었으면 좋겠네요.

0: 맨 처음 들으신 곡은 브랜드 뮤직의 재즈 프레이즈에서 우리에겐 예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곡이죠. Precious Lord Take My Hand 이어서 알렐루야 워십 밴드의 곡으로 On Our Side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호산나 아카펠라 곡으로 Crown Him 그리고 찬송과 면류관 가지고 Crown Him with Many Crowns 이렇게 두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뵐게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샌디 페티의 두 번째 라이브 음반 All the Best 중에서 주님의 이름 안에서 In the Name of the Lord를 보내드립니다.
1: Come to celebrate the fact that God loves us. And He promises that whenever we gather together in His name, that He will be right here in our midst.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1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AD 극동 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히브리어 무사르라는 말은 엄격한 감시하에 훈련을 뜻합니다. 걸핏하면 호통을 쳐대는 교관에게 훈련받는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언의 지혜는 가까운 친구의 뼈아픈 지적이 될 수도 있고요. 실수에서 배우는 교훈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삶에 허락된 고난을 통해 얻어질 때가 많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대신해주거나 면제해줄 수 없는 광야를 통과한 후에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운동선수가 맹훈련을 통해서 신체 능력을 키울 수 있듯이 지혜도 이렇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아이에겐 훈계가 필요하듯이요. 삶에서 맞닥뜨려지는 어려움과 실망을 아버지의 훈계로 우리가 알아봐야겠습니다. 모든 경험에서 지혜를 배우게 하소서. 기도가 넘쳐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영어 찬송까지 세 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열심히 갈고 닦는 훈련 가운데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라디오 앞에 모이신 우리 귀한 청취자분들, 오늘도 찬양 가운데 또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꼭 얻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신 분도 많으시죠. 저도 그렇고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998번님께서는 선곡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저에게 또 응원 메시지와 또 축복의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6843번님께서도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님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보내주셨습니다. 0995번님께서는 평택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지선 전도사님 내 삶의 이유라 불러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내 삶의 이유라 이렇게 제목만이라도 띄워드리면서 잠시 뒤에 이 찬양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감사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열려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찬양들 또 함께 나누고픈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듣고 올까요? 내 삶의 이유라.

험한 세상 나그네 길 가이더 밴드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신청하신 찬양이어서 한웅재 목사님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주리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들도 듣고 오셨어요. 환난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가는 길 공인연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 장윤영의 부름받아 나선이 몸 듣고 오셨고요. 다윗은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주도한 모반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 사건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급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평안을 주셨고 또 그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 또 그 가운데 길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찬양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디서 어떻게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시는지, 또 어디서 어떻게 이 철로역정 같은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찬양들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땡스깅 밴드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의의 길을 걷는 가운데 대적하는 자가 많아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평안함이 계속해서 깨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나눈 찬양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 들린 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들로 꾸몄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보내주신 찬양들은 계속해서 이 시간 순차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0.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아멘 러시아의 작가 레프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점프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배 돛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겁에 질려 내려오지 못하는 어린 아들을 향해 선장인 아버지는 바다로 뛰어내려라 하고 외칩니다. 높은 돛대에서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로 몸을 던지는 것은 아이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명령이었지만 아이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눈을 감은 채 바다로 점프했고 큰 부상 없이 무사히 구출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직면한 아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의 아버지는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아들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알맞은 결정을 내린 것이죠. 가나안 정복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슷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전투 전략 대신 뜻밖에도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명령하십니다. 적진 바로 앞에서 군사들을 행동 불능으로 만드는 할례는 기습이라도 받으면 전멸당할 수 있는 상식 밖의 위험한 요구였죠. 그러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순간에도 나보다 전체를 넓게 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이 이루시는 기적은 그때 시작됩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 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저는 주밤지기 남지구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시와 그림의 항해자, 그리고 에필로그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이 두 곡 함께 했습니다. 내 눈앞에 두려움만 보일 땐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순간이어도 사실 선택권이 없죠. 딱히 특별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결국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고 나니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맡겼던 바로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길이었더라고요. 오늘 그 사실을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이해 안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다시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신청곡 남겨주시면 이 시간 함께 나누고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전해드릴게요. 앤디 조슈아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연주 찬양과 조범진님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옹기장이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아카펠라 합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음 묵상.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애굽의 군사력에 의지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 잠잠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불안한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계획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힘의 통로는 분주함이 아니라 멈춤이며 나의 능력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조용히 있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내 손을 내려놓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이 초대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김상은님의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와 웨이홈의 마음의 예배 이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늘편지 전해드릴게요.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교만이 찾아온 너에게 나의 사랑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너의 바람대로 이루어질지라도 자신을 완벽하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좋은 성과를 내어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더라도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여기지 말거라. 영적으로 놀라운 체험을 했을지라도 너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니 자만하지 말거라. 나의 사랑아,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거라.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와의 친밀한 교제란다. 맡겨진 일과 가정, 그리고 사역 속에서 너를 건강하게 붙들어주고 지탱해주는 건 오직 나의 말이란다. 오늘 읽은 말씀, 오늘 나와 나누는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너를 끝까지 붙들어줄 것이란다. 나의 사랑아, 너는 겸손함으로 나와 함께 걸어가자. 성공보다 너와의 친밀한

데이비드 크라우더 밴드의 온 천하만물 우러러 영어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밤아 없이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윤상은님의 오 놀라운 구세주 이 찬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 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6절에서 이름을 딴 미국 서부의 유명한 햄버거 체인 인앤아웃버거에는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경영하자가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넷 아웃버거의 경영 이념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축하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시면 정성스럽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합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서 삶에서 모두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시편 145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 위대하고 측량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다 알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안심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은 여전히 크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로 인해 감사드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크리스 톰린의 How Great Is Our God 들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만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는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대로 되지도 않고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다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 또 그렇게만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전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딱 제 크기밖에 안 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그 일도 나보다 훨씬 크신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오늘 밤은 그 하나만으로 마음을 좀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위클레시아의 일을 위해 부르셨네, 라이트하우스 스튜디오의 나의 하나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스티븐 맥워터의 You Hold On To Me, 조시 볼드윈의 Time and Time Again, 세프 슐루터와 에센셜 월십이 함께한 Counting My Blessings까지 전해드렸습니다. 6997번 쓰시는 분께서 김도현의 샬롬 나인, 김도현의 샬롬을 신청합니다.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가족끼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상처를 주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동생은 힘들고 아파도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주의 성전을 찾아가며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데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큰소리치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전화도 카톡도 단절하자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샬롬 찬양 부탁드립니다. 아,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다 알 순 없지만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고 어떤 오해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평화로 임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샬롬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영은의 세례, 홍의사계,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6997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김도연의 샬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타작이 끝난 곡식을 가립니다. 쭉정이, 껍데기, 벌레 먹고 알이 덜 찬 곡식은 바람에 날려버리고 알곡만 모아 곡간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수할 가을바람 앞에 설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쭉정이 껍데기가 되어 바람이 날리지는 않을지, 알찬 곡식이 돼서 사람들의 기억의 곡간에 채워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나무로 자라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리면 좋은 사람으로 자라서 아름다운 이름에 좋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껍데기는 순간순간의 나쁜 생각으로 만들어지고요. 한알한알의 알곡은 순간순간의 좋은 생각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을 거지가 시작될 때 우리는 곡간 안에 들여져야 되겠죠. 좋은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이 알곡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일하시네 강중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클래식콰이어의 새벽부터 우리가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주말의 시작 금요일에 가을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사실은 가을에 대한 묵상을 제가 해서 여러분과 시도 나누고 가을에 대한 테마의 찬양도 들려드리고 어제는 좀 반응이 좋았어요. 확실히 가을을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주말을 시작하면서 다음 주에는 벌써 9월이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어떤 거를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이제 가을 정도 되면 우리가 결신을 맺어야 되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감사를 심었다면 감사를 거둬들일 거고 불만을 심었다면 난 불만을 얻게 되겠구나.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요. 이 말씀이 묵상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소래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뿌리신 것들의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고 또 거두시는 이 가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신청 찬양 받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 찬양 두 곡 이어드릴 건데요. 제이 월십의 꽃들도 함께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아름다운 찬송가 연주였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채널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찬양 두 개 연결해드렸어요. 제이월십의 꽃들도 예스 CCM 앨범 중에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하셨는데요. 이 꽃들도는 9201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딸이 권해서 듣게 되고 오늘 가입도 했습니다. 보통 평소에는 운전 중에 듣곤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심지어 사연도 보냅니다. 사랑하는 딸이 매일 듣고 있는데 엄마도 같이 듣자고 하네요. 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픈 우리 딸이지만 이 시간 항상 위로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아, 우리 사랑하는 엄마와 딸 축복합니다. 성함과 주소를 다시 한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우리 사랑하는 딸이 어디가 아픈 건가요? 기도 제목도 적어주시면 중보기도팀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별게 될 시간이 9201님과 그 따님에게 위로와 또 힘을 얻는 시간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이후로도 또 신청곡 보내주세요. 그리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은요. 끝자리 9199님이세요. 샬롬 예수님 권능으로 극동방송 가족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내주신 성경책 선물 잘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신청해도 되나요? 제가 문자를 사실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진 않은데요. 다 보고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받아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신청 찬양을 조금씩 제가 좀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알곡이 알알이 맺히는 삶이 되시길, 여러분이 올초에 뿌렸던 씨를 아름다운 열매로

0: 풍성히 거두시길 저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계시죠?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낳고요. 불만을 심으면 불만을 낳습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와 은혜를 먼저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애쓰셨어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9월에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하트 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똥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1: 메고리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한 봄이 나의 영이 되고 성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한편 기도의 반대는 염려이며 걱정입니다. 걱정을 영어로 하면 worry라고 하죠.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누군가 목을 조이고 있는 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꽉 조여진 넥타이가 목을 짓누르듯 가슴을 쾅 누르고 있는 상태가 바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상태인 것이죠. 우리를 속수무책인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걱정과 염려임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구해야겠습니다. 날마다 신실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히즈윌의 믿음이 없이는으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이노스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여서 필립 웹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 월십의 내 간을 의지하는 예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이미 그랜트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리스 엘스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여수 송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김현선의 예수 날 인도하시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브라운 홀십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제니스 게인즈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띄워드리고요. 여서 나영안의 그래도 사랑하시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커크 프랭클린의 Lean on Me 띄워드리고요. 여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His Eyes on the Sparrow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는 주님 품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잃어버린 한 양을 찾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일화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신의 창조물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들인데요. 하지만 세상이 좋다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도 거부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 바라보시기엔 다 돌아와야 할 한 마리 양이겠지요? 주님 품이 아니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암흑의 길로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길로 반대로 돌아서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만은 오늘도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은혜 나누셨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님 품에 돌아와야 할 이유를 이 시간 깨닫게 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도 방송을 우연히든 또는 듣고는 계셨지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지 않으셨던 일명 방학 중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가 지금 잠시 멈춰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저 북녘 땅의 동포 여러분, 아직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내 주인이라는 게 와닿지는 않지만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오십시오.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또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외부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어요. 우리 8828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이 시간에 이렇게 의미 있는 방송이 있다니요. 처음 알게 됐습니다 하시면서 어제 문자를 남겨주셨었는데 앞으로 매일이라고는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새벽녘에 또 일찍 깨게 되거나 방송을 듣게 되면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모두가 잠들어 있을 이 시간이 저 북녘 땅에서는 도둑이 오는 시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외부의 소식을 듣고 싶고 조금은 더 부드럽게 들리는 나만의 방송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 가슴 졸이지만 그래도 갑갑함을 해소하고 계시는 북녘계 성도 여러분,

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응원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도 더 힘내시고 또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는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도 더 힘을 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들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AM 1188kHz 또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오늘도 귀한 찬양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탈북민 교회들 함께 살펴보며 기도 제목 나누는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또 북한 관련된 내용들, 또 그리고 남한과 세계의 소식들도 전해드리는 간추린 소식,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기독교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평안하셨죠 목사님?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자, 오늘도 이제 전국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탈북민 목회자와 교회의 이야기들 나눠주실 텐데 첫 번째 교회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사역하는 교회네요.
1: 네, 맞습니다. 우리 교회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0: 예.
1: 교회 이름은 우리 사랑교회입니다.
0: 예.
1: 우리 북한 분들이 북한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한다는 말은 특정 대상을 향한 표현이거든요.
0: 위대한 우리 수령이나 장군님만.
1: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자라는 의미에서 우리 사랑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0: 네. 담임하시는 목회자분이 어떤 분이세요?
1: 네, 조영재 목사님이세요.
0: 네.
1: 우리 조영재 목사님도 탈북하고 중국에 잠깐 생활을 했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조선족 교회에서 가져온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근데
1: 그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한국에 와서 그리고 해외 유학 생활을 하는

0: 동안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사실은 탈북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1: 그러네요.
0: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1: 네. 아, 탈북민으로서 그래도 외국에서 유학도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특별한 부르심과 소명의식이 좀 투철하실 것 같아요.
0: 네. 북한 사역을 오랫동안 해온 이제 큰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1: 예. 이제
0: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1: 예.
0: 2022년에 개척했으니까.
1: 얼마 안 됐네요.
0: 그렇죠. 이제 2년, 3년 차 됩니다.
1: 네. 자,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들 좀 살펴볼까요?
0: 네. 특별히 우리 사랑 교회가 세워진 강서구 가양동에는요. 우리 탈북민 이웃들 500명 정도가 거주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곳에 있는 탈북민 이웃들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분들과 함께 북한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1: 네.
0: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주중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 네.
0: 우리 사실은 탈북민 자녀들이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집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를 개방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또 중국어를 가르치는 이 방과후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1: 우리 탈북민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학원을 가지 않고 방치된다. 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가요?
0: 그게 가장 크죠.
1: 어.
0: 그리고 부모님들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집에서 그리고 또래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1: 그냥
0: 어울려
1: 시간
0: 있는
1: 때우기.
0: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네, 맞습니다.
1: 좀 배움에도 열중을 하고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마 탈북민 교회들 가운데 이런 방과후 학교를 또 운영하는 교회들도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0: 네, 참 많이 있죠.
1: 네.
0: 사실은 교회가 주일 사역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평일날에 성로들의 일상에 들어가서 성로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 성로들로 하여금 교회에 계속해서 방문할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1: 네.
0: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우리 탈북민 자녀들을 돌보는 방과후 학교인 것 같아요.
1: 네. 우리 조영재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갖고 계시는 어려운 점 또 교회 사역에 필요한 점은 뭐를 얘기를 하셨을까요?
0: 우리 목사님은 좀 특이하게
1: 예.
0: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 오.
0: 왜 시간이라 했나 곰곰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1: 네.
0: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그 시간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이 조금 부족하죠. 예수 믿고 금방 사역자가 되고 금방 헌신했으면 하는 조급함들이 있는데
1: 예.
0: 이런 조급함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묵묵히 그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는
1: 네.
0: 그런 마음이 가장 어려운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1: 예, 이게 사실은 탈북민이라서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라면 분명히 내 시간의 기준과는 다른 그 시간의 길이만큼 좀 필요할 텐데,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중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지도해줄 교사 선생님들 또 자원봉사자들이 참 많이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저는 이 방과후 학교의 교사분들도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0: 그럼요, 그럼요.
1: 아니면 집에서 이제 가정사역하시는 우리 주부님들이나
0: 맞습니다.
1: 예, 사실은 뭐 한 번, 두 번도 좋지만 오랫동안 목사님이 필요한 게 시간이라고 하신 것처럼 교육에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0: 네, 맞습니다.
1: 예, 꾸준히 또 섬겨주실 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사역의 어려운 점으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남한 성도들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고 배우거든요.
1: 그렇죠.
0: 우리가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서 배우는 것인데 그런 신앙의 본을 보여줄 성도님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1: 네.
0: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우리 사랑 교회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이제 세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가장 첫 번째는 모든 성도들의 성령 충만입니다.
1: 아멘.
0: 아무리 많은 예배와 사역을 해봤자 성령 충만이 없으면 교회는 세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의 온전한 성숙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1: 예.
0: 세 번째로 저 땅,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0: 것입니다. 최근에 한 탈북민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 말 못하는 사정과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겠지만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려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텨야 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 예. 아마 이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서도 어떤 간절함이 좀 엿보이는데요.
0: 네, 맞습니다.
1: 여러분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 첫 번째 교회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 조영재 목사님께서 시청해 주신 찬송 한 곡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으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 함께 은혜 나누신 후에 두 번째 교회 소개해 드릴게요.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교회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교회입니다.
1: 네, 우리 조금 멀리 가죠. 강원도 원주에 세워진 원주 하나교회입니다.
0: 네.
1: 제가 오랫동안 전국에 있는 탈북민 교회들 현황을 파악하고 또 탈북민 현황 지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0: 네.
1: 지도를 만들 때마다 늘 강원도에 탈북민 교회가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지난 2022년에 강원도에 탈북민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0: 할렐루야.
1: 그게 원주 하나교회입니다.
0: 네. 자, 원주 하나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은 김영호 전도사님이시네요.
1: 네, 맞습니다. 우리 김영호 전사님이 본래 서울에 계셨는데요.
0: 네.
1: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과 마음을 받고 원주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한반도 땅에 분단된 도가 있는 거 아시죠?
0: 강원도.
1: 그게 강원도입니다.
0: 예.
1: 맞습니다. 그 강원도에 가서 남과 북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김영호 전사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0: 네. 참 많은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원주 땅에 이제 개척을 하시고 사역을 하신 지 이제 3년 정도 되신
1: 네,
0: 것 같아요.
1: 전도사님이 처음에는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없었다 그래요.
0: 네.
1: 이제 평신도 사역자로서 뭐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 약품과 생필품을 보내는 사역, 또 북한 내지에 일꾼을 세우는 장마당 사역, 또 중국에 파견 나와 있는 당 일꾼들을 훈련하는 사역, 또 구출 사역, 이런 사역들을 평신도로서
0: 예.
1: 참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원도 땅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0: 네.
1: 이제 온 가족이 강원도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0: 자, 우리 원주 하나교회가 하시는 주요 사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전사님이 그동안 평신도로 또 해왔던 사역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사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0: 네.
1: 이제 그 첫 번째가 지금 중국에 외화벌이를 위해서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0: 오.
1: 우리가 흔히 이제 북한 노동자.
0: 그렇죠.
1: 그리고 외교관들도 있고 유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친척 방문으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들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북한 내지에 지금도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지하

0: 외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세워가는 사역을 지금 교회 안에서 은밀하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1: 예. 원주 하나교회도 이제 개척한 지 2년, 3년이 지나가면서 사역하는데 가장 좀 시급하게 필요한 것, 어려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0: 이게 감사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네. 교회가 시작하고 이제 3년 차가 되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1: 할렐루야.
0: 예, 감사의 제목이죠.
1: 네.
0: 또 기도 제목인데요. 이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고 또 세워나갈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늘어나면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 최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 지금 상가 2층에 206호가 예배당인데 207호를 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그래요.
1: 네.
0: 그래서 이제 207호를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처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예.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 모든 걸 채우시겠지만
0: 예.
1: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섬길 또 기회를 주셨으니까 감동되시는 분들 우리 강원도 원주의 원주 하나교회를 위해서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주 하나교회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누도록 할게요.
0: 기도 제목 드립니다. 원주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원주 하나교회 교육관, 우리 주일학교 예배실이죠. 교육관과 주방이 잘 마련되고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 사역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원주 하나교회와 연계된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전달되게 하여 주십시오.
1: 아멘. 간절히 여러분 나눠주신 기도 제목 기억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오늘은 두 교회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끝곡으로 김영호 전도사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을 나누면서 인사 나누려고 하는데요.
0: 우리 손경민 목사님의 감사 신청합니다.
1: 네, 이 찬양을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가상화폐와 금, 기술, 항공, 해운 분야에서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하는 이른바 경제적 왕따 작전을 시작하며 이란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용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기념일을 맞아 병사와 탱크 대신 드론과 지상 로봇, 무인정 등 무인전력으로 구성된 군사 퍼레이드를 선보였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 인원이 지난 1년 사이에 4만 4천여 명이 줄어 6월 말 기준 약 14만 7천 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에서 부정부패 단속이 강화되면서 여행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오가는 뇌물이 최소 500위안에서 많게는 2000위안 이상으로 크게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서울의 야외 도서관과 체력장, 교통정보시스템 등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을 배우려는 해외 도시들이 늘면서 서울의 생활 밀착형 정책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테니스 메이저 대회 US 오픈에서 한국의 운동회 김밥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4만원짜리 불고기 김밥이 판매되며 현지 테니스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제재에 나섰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하겠다며 이른바 경제적 왕따 작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의 핵심은 가상화폐와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5개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도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들 분야가 이란이 기존 제재를 피해 무역하거나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고 수익을 올리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이란의 핵과 미사일 기술 확보, 사이버 작전, 석유 수익 창출 등을 돕는 전 세계 60여 개 단체와 개인, 선박도 새롭게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이 석유를 밀수하고 제재를 회피하는 데 이용해온 중개자와 네트워크를 파악했다며 이란 정권으로 흘러가는 모든 잠재적 수입원을 차단하는 누출 제로 방식으로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돕는 기관은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하겠다고 경고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각국 지도자들에게 이란과의 교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경제적 압박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란 주변에서의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대비해 이미 2년짜리 경제 계획을 마련했다며 새로운

은 제재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용이나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비자를 취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국무부 문서와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의제기나 수정이 없다면 국무부가 앞으로 몇 주 안에 대상자들의 비자를 취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대상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발급된 상용 B1 비자와 관광 B2 비자 소지자 가운데 미국 입국 후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신청 중인 사람들입니다. B1 비자는 주로 출장, B2 비자는 관광이나 치료, 가족 방문 등을 목적으로 발급되며 비자를 받을 때는 미국 입국 후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단기 방문객으로 입국했다가 영구 체류를 위해 망명을 신청하는 외국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비자 취소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취소 건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최대 20만 명의 비자가 취소될 경우 미국 역사상 단일 비자 취소 조치로는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11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 35주년을 맞아 병사와 탱크 대신 드론과 로봇을 앞세운 군사 퍼레이드를 선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공개한 영상에는 다양한 총포로 무장한 무인 군용 차량 수십 대가 수도 키이우 중심가를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일부 차량에는 전차에 사용되는 무한 궤도가 장착됐고 드니프로 강을 가르는 무인정과 수도 상공을 집단 비행하는 무인 항공기 등 다양한 무인 전력도 등장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에 따르면 이번 퍼레이드는 물류와 정찰,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지상 로봇을 비롯해 요격 정찰, 공격용 무인 항공기, 자폭용 무인정과 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무인정 등이 선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흑해함대에 맞설 만한 재래식 함대를 갖추지 못했지만 무인정을 적극 활용해 해상 전력의 열세를 보완해왔습니다. 유로뉴스는 이번 행진에 병사와 탱크, 중장갑 차량은 없었지만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로봇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며 4년 반 동안 이어진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이 우크라이나군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퍼레이드를 통해 드론과 로봇이 중심이 되는 미래 전쟁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이 지난 1년 사이에 4만 4천여 명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구금시설 사정에 정통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6개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 인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약 14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19만 2천여 명보다 4만 4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관리소별로도 개천과 요덕, 화성, 북창, 수성 등 6개 시설 모두에서 수감 인원이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기간 새로 수감된 사람은 23,800여 명에 달했지만 전체 인원이 크게 감소한 데 대해서는 수용소 내 사망과 해제, 다른 시설로의 이송, 행정상 재분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소식통은 구금시설 내 만성적인 식량난과 전염병 유행도 언급했는데요. 새로 입소한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반국가 선전선동이나 탈북, 한국 영상물 시청, 유포 등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 등 가족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물어 함께 수감하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공개 재판과 판결을 거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이 최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중범죄와 미성년 사건에 변호인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피심자의 권리 보장을 일부 강화했지만 정치 체제 관련 사건에서는 여전히 법 조항보다 당국의 판단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필요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들이 내야 하는 뇌물이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회령시에서는 다른 도로 이동하기 위한 여행 증명서를 받으려면 최소 500위안에서 많게는 2000위안 이상을

담당자에게 건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한 보루에 100에서 130위안 정도하는 담배 한두 보루면 비교적 빠르게 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정도가 최소화의 성의 표시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는 설명입니다. 북한 당국이 간부들의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뇌물을 받은 간부들이 해임이나 철직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담당자들이 적발 위험에 대한 대가로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북한에서는 주민이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장사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정식 증명서를 받기가 쉽지 않아 뇌물을 건네는 관행이 자리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을 많이 건네는 도매업자 등은 하루 이틀 만에 증명서를 받기도 하지만 돈이나 인맥이 없는 주민들은 열흘에서 보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주민은 한 번 받은 여행 증명서를 다시 사용하기도 하지만 단속에 적발되면 집결소에 끌려가거나 노동단련대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정부패 단속 강화가 오히려 뇌물 액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생계를 위해 이동해야 하는 주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서울의 야외 도서관과 체력장, 교통정보시스템 등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을 배우려는 해외 도시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인도네시아 반다아치시와 엘살바도르 센토로시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 등에서 운영되는 서울 야외 도서관의 본뜬 공간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서울 야외 도서관은 도심에 빈백과 돗자리를 놓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쉴 수 있도록 만든 정책으로 지난해 말까지 누적 방문객이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과거 서울시의 해외 정책 전수가 교통과 상하수도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에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시민들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정책으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는 누구나 체력을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서울 체력장 모델을 전수하고 태국 방콕에는 차량 흐름보다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우선하는 횡단보도 설계 경험을 공유합니다. 서울의 외로움과 고립, 은둔 대응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 대학 관계자들이 고립 예방센터를 방문하는 등 해외 관심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버스와 지하철 이용 정보, 택시 위치 정보 등 각종 교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도심 교통을 관리하는 서울교통정보센터도 해외 방문단의 주요 견학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은 영국 고등교육평가기관 QS가 발표한 2027 글로벌 대학생 최고의 도시에서도 150개 도시 가운데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선일보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테니스 메이저 대회 US 오픈에 28달러, 우리 돈으로 약 4만 원짜리 한국식 불고기 김밥이 등장해 현지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김밥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외식사업가 사이먼 김 대표와 김밥의 대모로 불리는 한국계 미국인 박은조 셰프가 함께 만든 메뉴입니다. 사이먼 김 대표는 어린 시절 한국에서 운동회가 열리면 친구들의 어머니들이 알록달록한 김밥 도시락을 준비해 함께 나눠 먹었던 기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US 오픈이 미국 최고의 운동회와 같은 행사인 만큼 김밥을 선보이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밥에는 양념한 불고기를 비롯해 당근과 단무지, 케일, 우엉 등이 들어가며 김 대표 어머니의 레시피를 활용했습니다. 함께 메뉴를 개발한 박은조 셰프는 뉴욕의 미슐린 3스타 프렌치 레스토랑 퍼세와 2스타 레스토랑 모모푸쿠 코 등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음식 요리 매체인 본 아페티도 US 오픈을 앞두고 주요 푸드 스탠드 메뉴 가운데 하나로 이 김밥을 소개했는데요. 대회 기간에는 김 대표가 운영하는 프라이드 치킨 전문점도 부스를 열어 캐비어를 얹은 100달러짜리 프리미엄 치킨 너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금요일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겠는데요.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오전에 충청권과 전북, 경북권으로 확대되어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도 오전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1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함경남도와 황해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전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0도에서 22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9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은 전 지역이 흐리면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이천에서는 오전부터 소나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 25도, 이천 24도, 파주 22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이천 30도, 파주 29도로 예상됩니다. 충청도는 전 지역에서 종일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대전 24도, 세종과 천안 23도,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세종, 천안 모두 30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도 흐린 날씨와 함께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도에서는 매우 강한 바람도 함께 불어올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 이어도 28도, 제주와 서귀포 27도, 낮 최고 기온은 제주 33도, 서귀포 31도, 이어도가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오전부터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고요. 진남포와 신의주, 자성과 해주, 장현에서는 비 소식 대신 흐린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장현 21도, 해주 20도, 신의주 19도, 자성 1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 해주 28도, 장현 26도, 신의주 23도, 자성 22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도 종일 날씨가 흐리면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해산과 운기, 성진, 무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원산에서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 원산과 고성 22도, 운기 18도, 무산 10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 원산 24도, 고성 23도, 운기 22도, 무산 18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28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남북한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역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

각종 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2편 9절의 말씀부터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으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근심으로 눈이 쇠하고 우리의 삶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시편 31편 조금 전 함께한 이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요. 고난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나의 능력의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의 문을 열어볼까요?

시편 31편 9절부터의 말씀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을 이번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곤경에 처하였으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의 눈과 영혼과 몸이 모두 쇠하였습니다. 내 영혼은 슬픔으로 삭아버리고 나의 세월은 한숨으로 소진되며 나의 죄악으로 내 기력이 꺾이고 내 뼈가 무너집니다. 내가 내 모든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내 이웃의 혐오 대상이 되니 나의 모든 친지와 밖에서 나를 만나는 자들이 치를 떨며 나를 피해 달아납니다. 내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들의 마음에서 지워지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나를 치려고 모의하고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공모하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내가 들으니 온 사방에 두려운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신뢰하며 고백하기를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였습니다. 나의 때는 당신의 손에 있으니 내 대적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의 인이로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호소하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말없이 수홀에 이르게 하소서. 거짓말하는 입술을 침묵하게 하시되 의인에게 교만과 경멸을 품고 무례하게 말하는 자들을 침묵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31편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고백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과도 같고 우리의 근심으로 눈이 쇠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가 슬픔 가운데 있다 느껴질 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방에 둘러싸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눈물과 한숨 가운데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며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찬양으로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도 망령이지 99살 된 제가 어떻게 애를 갖고 90세가 된 우리 마누라가 단사를 발사했는데 불가능합니다. 안 믿었어요. 1년이 지나서 100세가 되니까 이삭이라는 아이가 생겼어. 참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종 두 사람을 데리고 장작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새벽 일찍 떠났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실 것을 믿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이 아버지 나무도 준비했고 불도 준비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양 안 갖고 왔어요. 그때 아브라함 가슴을 비수로 찔리는 것 같았을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다 믿으며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 아들을 결박을 하고 그 아들을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들었어. 내리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야, 그거보다 좋은 소식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 수풀에 부스럭부스럭 하는 수양 한 마리가 거기 걸려 있어. 그 수양을 대신 아들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어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 봤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우등생들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얼마나 믿음의 우등생들이 나열되어 있는지. 믿음의 우등생들이 나열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첫 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겼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았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됐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나라는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나라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죠. 아브라함 뭐 하나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듣고 계신데요. 이어서 이 세상 험하고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은혜의 자락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은 양강도가 고향인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합니다.

0: 저는 양강도 해산에서 태어난 디영이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랑과 은정으로 자나깨나 빚고 싶은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접하였습니다. 이 찬송가를 듣는 순간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림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랑과 은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원망의 분노로 자신을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저를 씻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방황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언제 한번 나의 삶을 누릴 생각도 못해본 저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중심으로 사랑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내 삶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고향 땅에도 이 찬양의 울림이 가득할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양강도가 고향인 니영희 자매 오늘의 선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가득 찬 이 우주를 향해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지저귀는 새소리,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솜씨 가운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남과 북의 이 찬송의 울림이 울려 퍼질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양강도가 고향인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한 번 더 찬송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시편 19편 1절의 말씀.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생명은, 이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섬세한 손길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온 세상을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하루하루를 우리의 한

웃음, 우리의 눈물,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지켜보시며 붙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빛나는 별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느끼며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만을 찬양하는 남과 북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양강도가 고향인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인위를 구하면서 이 땅을 창조하신 만물의 통치자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C 미션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34편 4절의 말씀으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그가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가장 선한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의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

0: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이 시간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볼 텐데요. 고난 가운데도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셨던 그 동행의 여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1: 저는 북한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두 언니를 잃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중국으로 갔지만 인신매매를 당했고 어렵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품었지만 간절히 기다리던 아이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뒤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제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저는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의 성탄절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중 갑자기 중국 공안이 교회로 들이닥쳤습니다. 시댁의 앙심을 품고 있던 친척의 신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공안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 공안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새로운 곳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한 번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린 딸이 갑자기 폐렴에 걸렸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보름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의사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딸을 등에 업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어느새 교회 앞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맨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만 주십니까? 차라리 이 아이를 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슬픔도 없었을 텐데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렴풋이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딸도 볼 수 없는데 목소리만 들려주시면 무슨 소용입니까?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다시 한번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고개를 들어보니 의사에게 사망 선고를 받았던 제 딸이 살아서 제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던 아이가 집으로 돌아온 지 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딸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고치지 못한 우리 딸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딸을 치료했던 소아과 원장님도 그 일을 계기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집을 나와 연길에서 딸을 키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만은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신음소리,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분단 가운데 고여있는 모든 눈물과 아픔이 거두어지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세수상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젊음의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낙심하는 내 자신을 바라봐도 안 됩니다. 눈을 들어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내용 이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불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잘 수축하고 번제물을 올려놓은 다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은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엘리야 선자가 먼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한 것 같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압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지 관계가 무너져 있는지 자신이 압니다. 오늘 이 시간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난 다음 주님의 도심을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난 다음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은 말씀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주장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여를 부르면서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온 인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의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가나안 정착 이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바알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을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렇게 저들이 돌아오게 주님께서 역사하셨지만은 징계를 받을 때뿐 또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고 또 돌아서 우상을 섬겨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진 소유물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은 나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지만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의 우상을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명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상을 제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 선자는 자신이 주의 종인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걸 행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 또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줘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려 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고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불이 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과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8장 37절입니다. 여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의 아이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야외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을 본 후에야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려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외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외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야외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저들이 불이 떨어진 것을 본 다음에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당할 때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의 우상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마음에 불이 떨어져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때때로 우리 마음에 불이 꺼져서 재단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냉랭한 가슴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으로 전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엘리야같이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을 본문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전주역이 대체로 흐린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함경남도와 황해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전주역이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10에서 최대 70mm로, 평안남도가 5에서 40mm로, 평안북도와 함경도가 5에서 30mm로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7도, 광주와 여수, 목포가 26도, 서울과 부산이 25도, 대전과 대구, 포항이 24도, 강릉과 춘천이 23도로 보이고요. 개성이 22도, 평양과 함흥이 21도, 신의주 19도, 청진 17도, 강계가 15도, 해산 1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부산과 서울, 광주, 목포가 31도, 서울과 대전, 여수가 30도, 개성과 포항이 29도, 춘천과 대구가 28도로 보이고요. 평양 27도, 강릉 26도, 강계와 함흥, 해산 24도, 신의주와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내리는 비처럼 여러분에게 촉촉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롭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 모든 고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속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구별되어 영원한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올무에 걸리지 않고 영원한 복을 누리려면 첫째, 허락하신 자유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시

인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영적인 지경은 물론 삶의 지경도 넓어집니다. 그런데 그 넓어진 삶의 지경 가운데서 경건주의에 얽매여 찌들어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요. 마음에 원하는 만큼 먹고 즐기라고 허락하시잖아요. 옛날에는 사고 싶은 것이 참 많았는데 큐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해오다 보니 하나님의 원하심과 나의 원함이 일치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도 죄가 되지 않는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지요. 그러나 23절에 보면 그 자유 속에서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될 금령이 나옵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라 고 하지요. 고기는 마음껏 즐기되 그 생명인 피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전 앞에서든 아니든 교회에 가든 못 가든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에 관계된 것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경이 넓어지고 자유를 누려도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영역이 있음을 알고 크게 삼가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참 어렵기에 지키면 의롭게 여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자녀 양육이기도 합니다. 이어 26절, 27절에 보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 고기와 피를 드릴 때 제물의 피는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붙고 그 고기는 먹으라고 해요. 피를 잘못 간수하여 죄를 지을까 봐 세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하신 성물입니다. 그러니 내 생명과 헌신도 아무데나 쏟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드려야 해요. 그래서 28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고 하지요. 날마다 눈을 뜨면 듣고 지킬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는 비결이고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되는 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경이 넓어졌다고 내 마음대로 시간이나 물질을 사용하고 있진 않나요? 자유를 누리되 결코 침범해선 안 될 하나님의 영역은 크게 삼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눈을 뜨면 듣고 지켜야 할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올무에 걸리지 않고 영원한 복을 누리려면 둘째, 세상의 자취를 밟는 가증한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29절과 30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들을 멸절하시고 그 땅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라고 당부합니다. 무엇을 삼가라고 하나요?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는 것과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따라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은혜로 대적을 쫓아내고 구원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도리어 멸망한 자들의 자취를 부러워하며 따라가려고 합니다. 큐티할 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물리친 줄 알았는데 진멸한 게 아니라 잠시 물리쳤을 뿐이라 돌아서면 자꾸 그 자취를 밟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지? 저 집은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잘 되지? 저 사람은 대체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한 거지? 하며 세상 방식을 탐구합니다. 그러면서 다 가족을 위해서야, 자식을 위해서야 라고 말하지요. 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요. 위하는 것이 예수 안에 서야지 그 자체가 우상이 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내 이기심과 정욕을 채우려는 마음이 따리를 틀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려 우상 숭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취를 따라 돈과 명예의 우상을 섬기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고 하지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사랑하는 자녀마저 세상 성공의 우상에게 바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세상 가치관으로 자식을 닦달하고 그 아이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일을 버젓이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가 그 우상의 제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이 멸망의 자취를 끊어내고 그 길에서 돌아서

0: 달라 힘들 거라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원칙을 어긴 이 일이 올무가 되어 남편과 내 아이를 부르짖으며 대립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내 죄를 보게 되니 가정이 조금씩 회복되었지요. 그러던 몇 달 전 남편은 화난 표정으로 집안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남편의 눈치를 보다가 체하고 몸살까지 날 정도였어요. 처음엔 딸이 힘들까봐 빨리 해결하려다 보니 조급해져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니 제가 불안하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죠. 이 일로 20절 말씀처럼 법적인 부부로 저희 가정의 지경을 넓히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혈기 많은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눈치 보는 내가 문제예요.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에 수치와 불안으로 지금까지 당신을 남편으로 여기지 못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신고를 제안하니 남편도 그러자고 했지요. 재혼 18년 만에 법적으로 온전한 가정을 꾸리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날마다 주님의 명령을 듣고 지킴으로 저와 후손이 영구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결혼 반지를 항상 끼고 다니며 그 안에 담긴 언약과 용서의 의미를 늘 상기하겠습니다. 딸이 작은 일에도 원칙을 지키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권면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은 마음껏 누리되 금하신 것 앞에서는 크게 삼가며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세상의 발자취를 부러워하며 뒤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길 바라요.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나의 구원과 내 가정은 결코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과 맞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세상 성공의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가정 한 일을 멈추고 오직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영구히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의 지경을 넓혀주셨건만 저희는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하며 멸망의 자취를 따르다 올무에 걸려 허덕이곤 합니다. 성공과 안일함에 취해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영광을 탐구하며 내 욕심과 체면 때문에 우상의 제물로 내몰기도 합니다. 주여, 이것이 주 앞에서 가증한 일임을 깨닫고 속히 멈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눈을 뜨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주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주 앞에서 영구히 복을 얻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2장 2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6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내가 부족하다고 무릎을 안 꿇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왜 사는가, 무엇을 믿는가, 자기 자신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물질을 믿는가. 많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하지 않고 딱 신학의 왜 학문이 아닌가, 요거 한 가지만 딱 손에 쥐어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 민족이 살고 세계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을 믿습니다. 다시 16세기 종교개혁을 했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개혁의 바람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길이 한국교회 전체에 퍼져서 기도와 용서와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의 학문이 아니란 말이 지나친 얘기다, 비약적인 거다, 장종현 목사가 신학 공부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외국도 못 가고 그러니까 대한신학이 나왔으니 저런 소리 한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 학문에 자기의 이 머리에 꽉 차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뒷전인 거예요. 자기 논문을 쓸 때에도 신학자를 높였거든. 그러니까 학문으로 딱 되어놓으니까 새로 잡으니까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고 할 때는 거기 도리도리 하게 되고 거부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신학이 사변화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이 성경의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본질에서 벗어난 학문화된 것이 바로 사변화된 것이다. 이 교수님들이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말을 사변화되어서 자기가 학문을 우상으로다가 하는데 그 우상으로 한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몰라요 그 자체를. 뭐를 신학이 사변화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이 성경을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학문화된 것이 바로 사변화됐다. 성령 인도하심에서 계시를 해줘서 성경을 66권을 썼다고 하는 것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사변화된 거예요. 그 사변화됐다는 그 자체를 그걸 인정을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신학이 왜 사변화됐는가? 왜 됐는가? 성경 이 66권이 이 쓴 것이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대부분이 성경에서 각 권마다 보면 저자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 예레미야, 다윗, 바울. 바울로 쓴 걸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바울 소신을 듣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할 정도 되면은 아, 바울이 이혼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막 나와요. 그렇게 해요. 바울이 이혼했다고. 바울이 쓴 그 시대에 쓴 그걸 보자 하나님의

0: 영감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 66권을 하나님이 계시해서 사람을 통해서 영감으로다가 기록했다. 그러면 영감을 기록해서 쓴 사람이 저자가 누구요? 성령님 하나님 아니야? 그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이 빨간 글씨 쓴 것만, 이렇게 빨간 글씨 쓴 것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냐, 빨간 글씨 예수님. 이게 통째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는, 이게 사변화됐다는 얘기야. 통째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모세 말을 왜 믿고 다윗의 말을 왜 믿어? 그 사람이 나나 똑같은데. 책에 처음 성경책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각 건마다 저자, 기록 연대, 기록 장소, 기록 대상, 기록 목적, 서술을 해갖고 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자체가, 신학자 성경을 이렇게 만드는 그 자체가 사변화된 거예요. 신학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게 가르쳐주는 도구야. 배워야 돼. 알아야 돼. 그러나 그것을 받쳐주는 도구에 학문이 되어야 되고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노가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노가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빛이니 윤재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권능과 능력이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솔직하게 올려드리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영안으로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오늘 네온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각인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동물학자 로렌츠 박사는 새끼오리가 태어나서 처음 본 대상을 어미인 줄 알고 졸졸졸 따라다니는 현상을 관찰한 결과 각인 이론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한 어미가 낳은 오리 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반은 어미가 부화시키게 하고 절반은 자기가 부화를 시켰는데 자기가 부화시킨 오리들은 자기를 어미인 줄로 알고 계속 따라다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렌츠 박사는 새끼오리가 태어나자 최초로 단번에 새겨진 각인 현상으로 인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현상을 추종각인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치명적인 각인 현상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구원받기 전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귀가 우리의 부모로 각인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추종 각인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를 아버지로 추종하는 각인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빠져나올 길은 전혀 없습니다. 마귀 추종 각인을 지워버리고 하나님 추종 각인이 새겨지는 단 하나의 길,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유일한 해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믿고 붙잡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어주시면서 하나님 각인이 새겨집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르는 각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귀 각인을 지워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각인을 내 영혼에 새겨 넣는 것처럼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를 계획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환경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오늘도 기도드리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다시 메시나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V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여 곤고한 가운데 처해 계신 성도님들이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씀의 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희망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이 재판석에 앉아서 판결하는 영이시라고 깨달으며 선포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고된 싸움을 물리치시는 힘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28일 금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감사가 담긴 고백을 드림으로 주를 경배하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귀까지니 곧 하막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스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라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귀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7장 13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오늘도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우리 계속되는 이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에스겔 47장 13절부터는 성전 문지방으로

물이 직접 흘러나와 사방을 적시는 새로운 성전이 출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사방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오늘 말씀 이제 13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크게 세 부분인데요.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13절, 14절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땅을 직접 주시겠다고 하며 경계선을 설정하시는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 23절에 이 땅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주시는 아주 파격적인 새로운 선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복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흩어졌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원래는 이제 하나의 이스라엘로 있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왕 사후에 나라가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구성이 됐습니다. 솔로몬 왕 때 너무 부역을 많이 시키니까 제발 이 부역을 좀 줄여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더 하겠다. 이 솔로몬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됐죠. 자, 그런데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갔는데 이제 어디서까지 떨어졌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까지 떨어진 겁니다. 멀리 떨어져도 이런저런 이유로 떨어져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되고 주님의 임재에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떨어지면서 하나님도 멀리하고 예배도 멀리하고 성전도 멀리하다 보면 그 빈 공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의 빈 공간을 뭐가 들어오느냐? 우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단, 제일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경계, 단 그리고 제일 남쪽의 경계인 베델, 이 두 곳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게 됐죠. 그리고 야, 이 두 금송아지 신상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니까 굳이 남쪽에 있는 유다로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솔로몬 때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지 말고 대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마음에는 점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돌아와야 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결국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 시리아가 들어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주정책 아예 그냥 거기서 옮겨서 이제 시리아의 여러 나라들에 옮겨 심어가지고 거기서 그쪽의 민족하고 혼혈을 하게 하죠. 그 백성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사는 곳이 사마리아가 됩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주전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그래도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어떻게든 예배를 하려고 하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북이스라엘보다는 약 136년 정도를 더 존속을 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도 점점점 왕조가 계속 갈수록 북이스라엘의 우상이 들어와서 막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그 영향을 점점점 받아서 남유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빠져가면서 결국은 주전 586년에 망하게 됐죠. 그 유다 백성들의 상당수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역사상 공중분해가 돼서 없어진 겁니다. 자, 없어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희는 이 땅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주기로 하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이 땅을 다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로 나누라는 거예요. 열두 지파로 나눠서 이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뺏겨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민족의 정직성까지 흩어질 정도로 다 흩어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이 땅을 여전히 그들에게 기업이 되어 주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기로 하신 이 하나님의 결단, 결정은 이미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던 약속의 땅,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지 않고 끝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끝에 뭐라 그러냐면 이 땅을 나누어서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두 몫이로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나눠주시는데 요셉 지파에게는 두 몫을 준다 그럽니다. 왜 요셉에게 두 몫이 돌아갔을까요? 창세기 48장 49장에 보면 야곱이 늙을 때 요셉이 와서 축복을 받는데 이 야곱이 열두 지파를 축복을 하는데 특별히 요셉을 직접 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와서 손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축복을 해주죠. 그러니까 너희 두 아들을 믿음의 유업의 관점에서 내 아들로 삼아서 두 몫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 이 두 몫을 준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의 유업을 잇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자의 유업. 그러니까는 두 몫을 받는 건 누가 받느냐? 장자가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루벤이었죠. 루벤이었는데 이 장자의 몫을 누구에게? 요셉에게 준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역대상 5장 1절 2절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에게로?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요셉에게 갔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어디서 났습니까? 유다에게. 왕들이 유다에게서 나왔고 장자의 명분, 물질적인 축복은 누구에게로? 요셉에게 두 몫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루벤이 탈락되면서 두 자녀에게 나뉘어지는데 재산, 유업의 상속은 요셉 족속에게로. 그 다음에 통치와 주권의 명분은 누구에게로? 유다에게로. 그래서 유다에게서 통치자가 나죠. 자, 근데 에스겔에 보면 이게 누구를 통해 통합이 된다고 예고를 하냐면 다윗의 자손에게서 통합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에스겔 3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자 하나가 될 거다. 23절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다시 회복할 걸 약속하시고 24절입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아멘. 자, 그들에게 뭐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다윗은 이미 없으니까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라는 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들의 왕이 되는데 25절에 보면 끝에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은 통치자의 주권만이 아니라 재산도 함께 이제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장차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영원한 왕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에서 약속하시는 언약의 성취는 단순한 에스겔 때에가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자, 14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에스겔 47장으로 오셔서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자, 이거는 아브라함 때 이미 하셨던 약속이거든요. 12장이나 15장이나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철회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를 자세하게 설명하시는데 이 경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역사상 한 번도 제대로 회복해서 가져보지 못했던 땅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근접했을 때가 언제냐? 다윗 때, 솔로몬 때. 100% 완벽하진 않아요. 이걸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 약속하셨냐면 민수기 34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주셨던 이 경계의 이것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원래 주려고 하셨던 그 언약의 경계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이들에게 온전한 유업을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과 온전하지 못함으로 그 유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려고 했던 은혜의 복은 이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결코 하나님은 그 은혜의 복을 주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고 큰 복을 얻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은혜의 복은 지금 우리의 좁은 견해와 소견과 믿음으로 제한한 요 정도를 뛰어넘는 더욱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우리에게 열리고 보이고 발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복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을 주시는데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이 땅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누구요? 타국인, 타국인. 너희 가운데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와서 함께 믿음의 자녀를 낳은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는 이들에게도 이 약속의 기업을 주라는 겁니다. 원래 본토인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해라. 그래서 23절에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기업을 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믿음의 유업을 얻는 시대.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안 식구라는 겁니다. Household, the members of the househol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집의 가족들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외인들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 나라의 집안 사람들. 이게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장차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실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가서 3장 28절 29절 바로 앞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라면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약속대로

0: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유업을 이을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이 에스겔에서 예고했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언약은 취소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주기로 했던 그 복과 은혜의 분량도 결코 취소되거나 줄어들지 않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활짝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복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복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기로 작정하신 복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실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주시는 복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예수를 든든히 붙들고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공평과 포용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땅을 나누시면서 제사를 맡은 레위 지파는 분배에서 제외되고 요셉 지파에게는 두 몫을 주심도 우리가 수용해야 할 하나님의 공평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타국인들도 잊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기업까지도 주시죠. 앞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땅에서는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도 또 타국민도 모두 하나가 되어 우리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가는 우리의 행복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자각하게 되는 아침이에요.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적극적으로 초대해야 할 사람을 오늘 손으로 세어보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환대하신 하나님이 그들도 기쁘게 맞이해 주실 것을 믿으며 8월 28일 금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8월의 마지막 주일 거룩하게 보내시고요. 우린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

0: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인 주양감리교회 박형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에스겔은요, 바벨론 포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참상이 벌어진 거겠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점점 세력을 펼쳐가며 큰 제국의 꿈을 꾸고 주변의 나라를 정복해 갈 때 그의 먹거리 중에 하나가 남유다였습니다. 1차, 2차, 3차에 침입을 하게 되고요. 그때마다 남유다는 점점 그 바벨론의 군대 앞에 휘청휘청 어찌 보면 점점 넘어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부릅니다. 그들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 성을 묘사했을 때 그들 안에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성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이거든. 이런 자긍심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침공 앞에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처참히 무너지게 됩니다. 심지어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솔로몬의 성전이,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의 군대 앞에 이곳이 불타고 무너지고 다 약탈되는 아주 처참한 지경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더불어 1차, 2차, 3차의 침입 때마다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또 패전한다는 게 얼마나 삶을 무겁게 만드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런 시기에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던 에스겔에게 주님은 지금 이 마른 뼈의 환상 가운데 그를 초대하시고 그 뼈 사이를 걷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성경 말씀 에스겔 37장 11절에는 그 이유를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전쟁의 참상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전쟁 때 죽어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전쟁을 거치면서 비참하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지금의 상황 앞에 뭐라고 말을 하던가, 주님 앞에 그들의 원망의 소리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그들이 말하더라고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고 말해요. 분명히 시퍼렇게 지금을 살아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이 전쟁의 그 비참함이, 포로로 잡혀간 어찌 보면 그들의 삶의 무거움이

0: 로 하여금 우리는 뼈들이 다 말라버렸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주님 볼땐 무엇 같았던가요? 골짜기 사이에 아주 심히 말라있는 뼈무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 사이에 에스겔을 세워놓고 오늘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에스겔의 대답 안에 무언가를 좀 담아보고 싶었어요. 에스겔이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데 오늘 대답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대답이 처음엔 이 에스겔의 이 대답이 상식적인 대답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합리적 사고를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합리성이라고 하는 말로 주어진 상황을, 주어진 환경을 잘 판단하고 이 판단을 통해 행동하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마른 뼈의 황량함 속에 쌓여 있는 이 에스겔이 분명히 걸음 걸을 때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저벅저벅 들렸을 테고, 주님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아니 못살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해야 될것 같고, 아니면 뭐 진짜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있었다면 아니 그래도 살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이두 가지의 나름 상황에 대한 대답을 빗나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더란 말이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면 보통 사람의 시선은 당연히 어디에 닿냐? 당연히 뼈에 닿죠. 이 뼈를 바라보고 뼈에 대한 합리적 대답을 유추해내는 게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일진데,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현실을 물으신 그 주님의 질문에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말로, 아, 이 질문에 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질문할 때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과 이 뼈가 주는 그 메시지에 묶이지 않고 고개를 들어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걸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1: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0: 아멘. 우리는 계획을 진짜 잘해요. 우리는 어떤 현실에 딱 서면 머리가 뱅글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 현실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계산을 참 잘하고 이 계산값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거침이 없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슴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계산대로 되어 왔습니까? 물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질 때가 있죠. 물론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떨 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질 때가 있고, 내가 말하고 표현한 대로 나의 미래의 모습이 채색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전 그걸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조각이 때로는 진정한 그 실체를 우리에게 가려버리고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될 거다라는 생각, 진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나의 인생이 다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훨씬 큰 오류값을 도출하게 만드는 정말 인생의 미궁에 나를 빠뜨리더라고요. 과연 진짜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되던가?

0: 계획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나의 미래가 될 줄 알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손, 사람의 지각보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의 큰 변수는요 훨씬 커요. 내 생각대로 안 될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럼 왕이었던 다윗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성전을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왜 못 지었대요? 왕인데. 왕이면 가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왕이면 어마어마한 금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아니 돈이 충분했고 사람이 충분했어요. 돈과 사람 둘이 붙으면 성전을 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게 합리적 결론으로 아 성전 지으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무리 짓고 싶어도 못 짓더라고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내일은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아주 심히 말라있는 뼈들 사이에 거하고 있지만 이것이 진짜 살지 아니면 죽을지, 살고 죽는 게 나의 언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는 상황에 대한 판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살지 죽을지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다? 이걸 물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에스겔의 그 눈빛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난 그게 소망의 눈빛이라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시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에스겔은 이 뼈무덤 같은 상황이지만 지금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누가 계시기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나는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은 눈빛으로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자신을 드러내는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처참하게 뼈무덤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통해 내 눈은 소망으로 반짝이고 내 삶은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그 모습,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봅시다. 아, 12절 1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0: 아멘. 성경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새의 뿌리에서 일어난 자가 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여러분, 열방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열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열방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의 근원을 누구에게 둬야 되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열방을 다스리는 자, 진짜 모든 삶을 다스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한 자.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소망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할 수 있어요?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바다 끝에 갈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겠죠.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지금같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아니라 사망의 냄새가 물씬물씬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에스겔 같은 그 걸음을 같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긴 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거긴 뼈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0: 말 걸어오시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그곳에서도 무엇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곁에 계시기에 우리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준다 말할 수 있듯이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나는 여전히 소망으로 내 삶을 채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곁에 하나님 계시다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인생 안에서 내 인생은 뼈가 말랐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니까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미 다 말라버렸잖아요. 그래도 느부갓네살이 뺏어갈 수 없는 게 하나 있잖아요. 아무리 세상의 왕이 거칠게 군사를 몰고 왔어도 결코 여호와의 성전은 불태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성전의 기묘한 도둑질에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이 어떤 상황에서도요 메마르길 원하지 않아요. 소망이 끊어지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기 하나님은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 여전히 그 시선이 나에게 붙어있는가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와서 너무 뻔한 질문을 하신다니까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너의 인생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상황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왜 물으실까요? 하나님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성경이 천지창조 때는요 인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뭐 인간이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기 전엔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던 이 창조 전의 무질서 가운데서는 그냥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혼자의 작품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고 난 이후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상대자인 인간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같이 걸어가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곁에서 나는 내 뼈가 말라버렸습니다, 내 삶이 멸절됐습니다, 난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안 걸으세요. 하나님은 능히 살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입술 안에 말랐습니다, 멸절됐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이 주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소망의 눈빛을 가득 담고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의 미래는 내 삶의 내일은 하나님에게 의존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와 함께 그 소망을 채워가는 실제 걸음을 걸으시더라고요. 오늘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하나 볼게요. 3절에서 5절입니다. 상상하면서 봐보세요. 시작.
1: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0: 침상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는 중풍병자예요. 자기가 누워있는 그 병상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 중풍병자를 여러분 네 명의 친구들이요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의사들은 안 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미 똑똑한 사람들은 소용없다 다 끝났다 아니 심히 마른 뼈다 여기 어떤 생명의 징후가 있느냐 침상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 친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손에 불가능이지 주님께 안 맡겼지 않느냐 주님의 손에 안 올려드렸지 않느냐 그래서 억지로 사람을 뚫고 들어오다가 도저히 못 가니까 심지어 무엇했어요?

0: 지붕을 뚫고 경상제 지붕 위에서 내렸어요. 언제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뚫고 쫙 내려오는 그 병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내려오는 어찌 보면 황당해 보이는 그 장면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소망을 믿음으로 해석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아십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믿음으로 해석하시더니 그 중풍병자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을 과연 그 곁에 있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전부 다 합리적인 사고 안에 있는 사람이니 전부 다 상식적인 사고 안에 있는 사람이니 계산이 너무 선명한데 그런데 계산 위에 계신 예수님이요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의 상식대로 스토리가 써졌어요. 예수님의 계산 위 선포대로 스토리가 써졌어요. 여러분 합리적인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상식적인 사람들의 턱이 다 빠져버렸다고요. 왜? 진짜 일어나더니 병상을 들고 가버렸어요. 눈앞에서. 여러분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 주님만이 아시고 선포할 수 있는 말이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아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에스겔이 감히 할 수 없었던 그 표현을 그 포로기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말할 수 없었던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는요. 소망의 하나님은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라고 선포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초월해요. 인간의 계산을 초월해요. 인간의 합리성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과학을 초월하고 인간의 합리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실제로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나 봅시다. 에스겔 37장 7절 8절입니다. 상상하면서 읽으세요. 시작.
1: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0: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니까 뼈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심이 말라있는 뼈였는데 사람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이걸 눈으로 보고 있는 에스겔의 심장이 얼마나 바운스 바운스 했을까요? 막 두근두근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사람 형태 갖춘 거에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9절 10절 이어서 읽습니다. 9절 10절 준비 시작.
1: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0: 사망의 냄새를 몰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의 바람이 쫙 사방에서부터 불어오는데 여러분 사람 같은 형태가 되었던 그 죽어 넘어진 것들이 무엇하기 시작해요? 쫙 일어나 서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뭐예요? 극히 큰 군대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걸 눈앞에 쫙 보고 있는 에스겔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요. 얼마나 심장이 뛰었을까?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때 그 삶이 얼마나 감사했을 때 얼마나 존귀했을까? 여러분 똑같이 선지자로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큰 부흥기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가슴 뛰는 건요 상황이 밀어줄 때가 아니라 상황을 초월할 때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으로 이기는 그런 경기는 재미없어요. 뭐가 재밌는 거예요? 역전승이 재밌는 거예요. 에스겔은 눈앞에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그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그를 통해 대언되는 생기를 통해서

0: 다시 일어나서는데 그렇게 큰 군대가 돼서 더 이상 패잔병이 아니라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쫙 보여주니 얼마나 심장이 두근두근했겠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말씀으로 풀어질 때 여러분의 심장이 두근거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짜 소망한다면 여러분 눈안에 현실을 담지 말고요, 그 현실에 같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소망의 하나님은 소망의 성도와 같이 걷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둠의 자식과 걷는 게 아니라 빛의 하나님은 빛의 아들과 걷는 거예요. 우리를 소망으로 먼저 불타게 하시고 그 소망이 채워진 자와 한 걸음 한 걸음을 같이 걷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합니다. 크게 좀 시작! 내 영혼아!
1: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0: 아멘. 여러분의 삶을, 현실을 한번 둘러봐봐요. 어느 순간 마른 뼈같이 느껴지고 어느 순간 다 무너진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멸절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합당한 고백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내 영혼에게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소망의 하나님과 소망에 젖은 선지자가 같이 걷는 점진적 과정으로 묘사되어져요. 뼈무덤에 주님과 손잡고 갔었고요, 바라봤었고요, 주시는 말씀을 대원했고, 말씀대로 천천히 뼈들이 맞아 들어가는 전 과정이 쫙 묘사되고요, 나중에 생기가 되어낼 때 그들이 일어나 큰 군대가 되는 과정까지를 에스겔의 그 점진적 모습으로 에스겔에게 쭉 체험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품고 걸음을 소망의 하나님과 가는 한 하나씩 하나씩 뼈가 맞아 들어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정말 그 위에 힘줄이 덮이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 위에 살이 덮이는 걸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가죽이 덮어지고요, 어느 순간 사방에서 여호와의 생기가 내 인생 가운데, 다 말라버렸던 내 인생 가운데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자로 다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거고요, 더 이상 세상에게 포로로 잡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만하임의 극히 큰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주양감리교회 박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627-9182, 042-627-9182번 주양감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3: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환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국민 각자가 그 사상과 이념, 지역과 계층이 다르지만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꽉 막혀있는 남북 상황이나 경제적, 문화적 소통부터 시작하여 정치적으로도 잘 이어져 남북 간 주민이 함께 손을 잡고 찬송을 마음껏 부르는 복음 통일, 신앙적 통일의 날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안보적으로 안정적이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며 모든 분야에서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더욱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8월 28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식물 키우기 이런 거 숙제 내잖아요. 아이들 씨앗을 심어놓고 나면은 궁금해가지고 그냥 몇 번이나 파보는 거 아시죠? 뿌리가 났나? 싹이 올라오고 있나? 통발을 처음 놓은 사람도 비슷하다고 하죠. 뭔가 잡혔는지 자꾸만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래 해본 사람은 오래, 오히려 기다릴 줄 알죠. 언제 손을 대야 하는지, 언제 그냥 두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기다림도 경험이 쌓여야 생기는 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고 나면 금세 무언가 달라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짠 하고 응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애쓰면 빨리 아이들이 변했으면 좋겠고 어떤 일을 시작하면 곧바로 결과가 나왔으면 싶은 마음이 사람 마음이죠. 그러다가 생각보다 아무 변화가 없으면 마음이 많이 조급해집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아직 그대로일까요? 도대체 언제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씨앗이 자랄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파보는 아이처럼 우리도 결과를 너무 재촉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전 이 말씀에 때가 이름에 라는 말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내가 정한 그 순간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말씀. 예,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두는 거겠죠.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성실하게 하면서 결과까지 내 손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믿고 맡겨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씨앗을 심은 뒤 매일 파본다고 더 빨리 자라는 것 아니고 통발을 자꾸 들여 올려다 본다고 해서 많이 잡히는 것 아니죠. 오히려 잘 자라고 있는 것이 건드려지기도 하고 들어오던 것이 날아가고 달아나기도 하죠. 혹시 오늘 내가 너무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조급해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자녀의 변화일 수도 있고 오래 기도해온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시작한 어떤 일의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씨앗이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하듯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에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급한 맛보다는 신뢰를 선택합시다. 해야 할 일은 성실히 하되 기다려야 할 일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신뢰를 올려드리는 믿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0: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귀한 날 출발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8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 할 거고요. 금요일 성경의 무림고수를 만나는 시간 함께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 성경의 무림고수에서 아주 방송한 지 그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성경의 무림고수 특강을, 특별 세미나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특별 세미나 실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무림고수 특강 세 번째 시간 이태재 목사님의 강의로 함께 할 건데요. 우리에게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시편 낭독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목사님이었는데, 오늘도 더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카드 필요하신 분들, 만나라고 샵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또 만나 필요하신 분들, 또 무림고수 또 나가고 나면 다시 듣기 신청하시는 분들도 무림고수로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 다운받으시면 무료로도 사연 남기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해서 전해드리는 말씀부터 할게요. 오늘 특강이 길어서 몰아서 한꺼번에 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다시 첫사랑으로, 다시 열정으로 영적 회복을 갈망하는 목회자와 사모, 교회 리더들을 위한 은혜의 자리 마련되죠. 제26차 장자권 전국수 목회자 세미나가 9월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대전 한밭제일교회에서 준비됩니다. 이번 세미나 장자선교회 대표 이영환 목사님의 신간 교재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선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장자권의 권세를 회복하고 사역의 본질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고요. 9월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대전 한밭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사전 접수는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까지라고 하네요. 자세한 문의는 한밭제일교회 장자선교회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무림고수 이태재 목사님의 특강 지금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 있는데 소리내어 있는 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뭐 시편 이렇게 됐는데 전 시편만 읽지는 않았고요. 성경을 4단계로 읽다가 읽다 보니까 시편을 강조하게 된 겁니다. 성경 있는 이유 쭉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며, 그럼 성경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야 돼요?

구원받으셔야 돼, 구원. 예수 믿고 복받겠다. 그건 아닙니다. 구원받으셔야 돼. 성경은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성경 읽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 주님이 읽으라 그러셨거든. 그게 명령이에요.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곧 영이며 생명입니다. 실은 이게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6장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여호수아 1장 8절은요, 우리 예수 믿는데 평탄해요? 형통했어요? 그런 분 거의 없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주님 분명히 평탄하고 형통할 거래. 그러면서 3단계를 설명해요. 율법책을 성경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원어를 보면 만판은 팍 새기래. 방법은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큐티, 그리고 다 지켜 행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뭐 했어요? 여기 1번, 2번, 3번 있는데 몇 번부터 시작했어요? 묵상부터 해서 우리가 큐티부터 했어요. 성경 소리는 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딜리트해버린 거야. 삭제해버린 거야. 성경 소리내 있는 걸 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입술의 열매니라. 성경에 보면 열매가 많은데 입술의 열매 엄청 쉽습니다. 찬미제사, 찬송의 제사. 2번,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되나? 영혼의 기쁨과 함께 온전한 회개와 부활의 믿음이 생기며 기뻐요. 성경 읽으면 기쁩니다. 그 회개와 부활의 믿음이 생겨. 저 이거 성경 소리내 읽으세요 그랬더니 성경 있는 분들이 댓글 많이 달잖아요. 목사님, 제가 30몇 년, 정확히 39년인 것 같아요. 39년 동안 성경이 있다고 물어본 적한 번도 없어요. 눈물이 나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권사님 뭐가 돼도 되겠다. 남자분들 성경 읽으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 있어요? 한 10년 전 통계인데, 이거 무슨 통계입니다. 남자들은 언제 웃냐, 언제 우나, 이거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1번이 뭔줄 아세요? 하품할 때. 남자는 좀 웃겨. 근데 성경 읽는데 눈물 났다.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명을 행할 수 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을 몰라서 우리 성경대로 못 살아요? 아는데 안 돼요. 원수 사랑하라. 원수를 왜 사랑해? 사랑 안 돼요. 그런데 성경 읽으면, 소리내 읽으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생겨요. 계명을 행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됩니다. 이 설교 수없이 했어요. 수없이 들었죠. 근데 예수 믿는 게 기쁘지가 않아. 기도, 감사 이런 생활이 안 되는데 성경 읽으면 돼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이 찬양이란 단어가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잘 보세요. 찬양할 때 기뻐 외친대. 영혼이 즐거워한대. 제가 우리 성도한테 얘기해요. 우리 뭐다 성경 소리내 읽는 성도지만 성경 아니 찬양 크게 하라고.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좀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뭐가 좋아서 찬양을 하냐고. 좋아서 찬양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찬양하면 기뻐해져요. 아셨죠? 영혼이 즐거워한대. 우리 영혼이 돈 많이 생기면 즐거워할 줄 아세요? 우리 영혼은요, 5만원짜리, 만원짜리 구별도 못해, 우리 영혼은. 아무리 흔들어도 영혼은 몰라요. 돈 많이 생겨도. 그거 누가 좋은 거야? 내가 좋은 거야. 영혼은 전혀 돈하고 상관없어요. 영혼이 뭐에 기뻐하냐?

찬양할 때. 이제 밑에 나오지만 다 소리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율법의 행위, 이제 사실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율법의 행위, 계명. 교회 사람들 열심히 하니까 성령 받았어요? 목사님들? 행위로는 성령 못 받습니다. 듣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그때 성령 받아요. 열심히 뭐 해도 성령 못 받습니다. 성령 받는 방법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 기도. 그 다음에 베드로나 사도바울, 뭐 고넬료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 번째 안수할 때, 들으면 믿고 성령 받는데. 신명기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이것도 입으로 신화라는 내용이에요.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함이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들으면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에 심어져. 그러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행함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듣고 온 거예요. 가야 되겠다. 200명 목표했는데 지금 500분 이상이잖아.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부산 뒤집어질 거예요. 금단방송 난리 날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다 듣는 겁니다. 듣고. 야, 딱 듣고 가야 되겠다. 마음이 움직였죠. 막 기차표 알아보고 막 하는 거예요. 행하면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소리 내어 성경에 있는 방법은 뭐냐? 성경에서 읽으라 혹은 낭독하다라고 번역된 많은 경우의 단어가 소리 내어 읽는 것. 카라, 아나, 기노스커예요. 이 성구사전에 보면 읽다라고 돼 있어. 읽다. 이제 찾아보면 읽다를 찾으면 읽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읽다가 아나키노스코 나오는데 읽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100%가 소리인데 읽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번역했어? 그냥 읽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어? 눈으로 읽는 줄 알아요. 속은 겁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가 기독교 빼고 다 소리내서 읽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 다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만 조용히 눈으로 읽어요. 속은 거예요. 거의 2000년 동안. 성경을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판단할 수 있어. 깨달으니까. 행함이 어렵고요. 그러나 성경을 소리내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지고 마음에 심겨짐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시작은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노래는 입으로 신하는 걸 빼고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보니까 머리로 들어가. 제가 눈으로 얘기하죠. 성경을 많이 아는 건 성경 지식이 많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도 착각하고 성도들도 착각해요. 성경을 많이 한다. 성경 많이 아는 거야. 믿음 좋은 거하고는 반비례는 아니더라도 거의 비례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출애굽기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렇게 번역해야 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하겠대. 시편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 다윗의 시인데 지금부터 그러니까 3000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말씀 찬송이라고 분명히 기록했어요. 다윗은 알아요. 비밀을.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말씀을 찬송했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 뒤집으면 두려울 때 뭐 하면 돼? 말씀 찬송하시면 돼. 여러분이 두려워서 성경을 눈으로 쫙 봤어. 그때 두려움이 빡 나갔어요. 소리 내서 10편 10편만 읽으면 마음이 쫙 정리가 됩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이것도 아나키노스카야. 소리 내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방법 세 가지 알려줬어요. 1번이 뭐냐? 너 날마다 성경 소리내서 읽으래.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것도 소리내 읽고 듣고 소리내 읽으면 듣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게 다 자동이야. 자동.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 우리에게 복 받는 방법을 일러주셨어.

1번이 성경 소리내 읽는 거예요. 성경 읽기 실예. 성경 소리내 읽으면 많은 은사가 개발되고, 전 성경 소리내 읽다가 방언받았어요. 옛날에 한올산 기도원 아시죠? 저 거기 방언받으러 갔어요. 내 친구랑 셋이. 그때 CCC 다닐 때인데, 야, 거기 가면 방언받는데, 셋이 갔는데, 한 명도 못 받았어요. 우리는 그냥 고개 숙이고 비참하게 내려왔다니까. 방언도 세 명이 한 명도 못 받았어요. 근데 그세 명이 지금 다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소리내 읽다가 방언 받았어요. 성경 있는데 랄랄라 또또또 얘기 운사 많이 생깁니다. 문제들, 즉 물질, 건강, 미움 등의 성품 등이 쉽게 해결됩니다. 우리가 받는 신앙생활 하다 받는 연단이 크게 세 가지예요. 그 물질과 자녀, 건강, 미움, 사람 연단. 이게 쉽게 해결돼요. 제가 성경 소리내 읽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왜 성경 소리내 읽었냐? 그랬더니 난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고 걱정이 없고 남편도 너무 좋고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제 댓글 보면 불안, 우울증, 공황장애 거의 달고 갑니다. 기본은 깔고 가요. 거의 다 그런 분들이야. 남편 문제 일으키고 아이들 문제 일으키고 병 기본 한두 개씩 있고 이런 분들이 성경 소리내 읽어요. 제 논문을 보면 성경 읽는 그 단계별로 제가 물어봤어요. 눈으로 읽는 사람들한테 당신 5년, 10년 제가 5년 토를 물어봤는데 당신 성경 읽는 동안에 5년 차, 10년 차, 15년 차, 30년까지 물어봤어요. 가장 힘든 게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번이 뭔지 아세요? 6단계 내내 1번, 2번이 물질이었어. 그리고 맨 나중에 30년 이상인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냐? 미움이래요. 예수 오래 믿으니까 사랑스러워졌어? 새벽 기도 오래 하니까 얼굴이 크게 펴졌어? 사람은요, 안 변합니다. 거의 안 변해요. 초사 때, 우리 성격의 90%가 형성돼요. 중2 정도 되면 거의 성격 안 바뀝니다. 그런데 내가 30년 예수 믿었더니 성품이 좋아졌다? 그런데 성경 읽으니까 성품이 변해요. 읽어보세요. 그 성경 읽는 사람들 치고 착하고 순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다 한가닥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성품 센 사람들. 여러분이 지금 나는 성격이 착하고 순하다. 그런데 왜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나? 가서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성격 어떤?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 여보, 내가 화안낼 테니까 솔직히 얘기해줘. 내 성격이 어때? 그게 여러분 성격이에요. 그런데 성격이 변해요. 제가 뭐한 10년, 15년 됐는데 어떤 목사님 모셨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권사를 예전부터 알았던 분이야. 근데 새로 온 권사예요. 내가 저 권사를 잘 아는데 저 권사가 오랜만에 몇년 만에 만났더니 변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어떤 목사를 만났길래 신앙생활 어떻게 하길래 저 권사가 변했냐 날 만나러 왔더라고. 본인이 아는 권사가 아니더래. 몇년 만에 만났더니 뭐 양은 아니더라도 쌈딱이었거든. 그런데 많이 변했어요. 그 본인이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저 권사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한게뭐 있어요? 없지? 저는 뭐 성경 공부, 제자와 이런 거 전혀 안 합니다. 구역립에도 거의 안 들어요. 성경만 읽으라고 하는데 성경 읽고 그분이 변한 거야. 그래서 놀라서 온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저 권사가 변했냐고. 성품 변합니다. 성경 읽게 하면. 또한 기도 내용이 기복적이며, 이거 많이 물어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들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들로 바뀝니다. 성경 많이 읽으면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주로 우리 기도가 뭐였어요? 주시옵소서. 다 얻어 하는 거잖아. 주님은요,
내가 열심히 불공 쐈더니

기도했다니까 감동 못 끼친다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고 이런 신앙생활은 마일리지 쌓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복음서에 보면 간단해. 어느 경우에 병 고치고 귀신 쫓아줬나 믿음을 보시고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뭘 열심히 많이 잘해야 되는 줄 알아.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또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잖아. 내 돈이 얼만지 어디가 아픈지 남편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주님은 더잘 알고 있어요. 내가 달란 얘기 안 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달라 그래. 주님 다 줬다는데.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그 기도 내용이 바뀌니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빼면 1시간 기도하면 10분만 해도 돼요. 그리고 성경 읽으면요.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유치해서 안 나와요. 내 안에 성령이 거부해. 기도응답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기도응답이 빨리 되고 내 혀에 권세가 있고 기도 내용도 바뀌고 이러한 이유로 기도 시간이 줄어요. 성경 읽으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안 되는 이유를 알았대. 기도만 하고 성경은 안 읽었어요.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렇지만 소리내어 성경 읽기 근본 목적은 듣고 배우는 과정에서 처음에 초신자 때 교회 나가서 설교만 들어도 은혜가 돼.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십자가를 메고 배우는 장성한 믿음이 되고,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장성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 죽어야 된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죽어져요? 여러분, 억지로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죽어집니다. 성경 읽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죽여놔. 일단 뭐가 죽어? 성질이 죽어. 성경 많이 읽으면요, 화 내고 싶은데 화가 안 나. 또화 내면 혼나거든. 쥐는 혼내. 말막 하고 싶은데 난뭐욕 못하는 줄 알아 욕하잖아. 혀가 뻥 뚫려. 어디 가야 되는데 가면 안 되는데 갔어. 그러면 하나님 다리 칩니다. 뭐 하면 안 되는데 했어. 뭐 하나님 손 이렇게 삐게 해요. 겸손해야 되는데 목이 힘줬다. 그럼 하나님 목 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 그러니까 저절로 죽어요, 저절로. 말 많다. 그 크리스찬 특징이 말이 많은 거잖아. 한 얘기 또 하고 다른 사람 말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해. 성경 읽으면 말수가 줄어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5번, 성경 읽기의 과정과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어 우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참 빛으로서 우리 마음속의 어둠을 몰아내시며,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나가요. 아셨죠? 생명이 들어오면 사망이 나가. 이게 드러나며 드러나면서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빠집니다. 그게 빠지면서 좋아져요. 드러날 때 이거 뭐 성경 읽기 하니까 잘못된 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 읽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성경 손에 읽으면 그냥 좋다 그 정도가 아니고, 좋긴 좋죠. 드러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요. 드러남의 과정 다음엔 뭐예요? 짐을 져요. 여기 오실 때 성경 내가 좀 읽었어. 근데 올때 편하게 오신 분도 있고요. 아이고 가야 돼. 그리고 힘들게 오신 분도 있어요.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그게 짐이고요. 드러남과 짐. 잘 보시면 되고. 그러면 6번, 단계별 성경 읽기. 어떻게 성경 읽냐? 저희는 처음에 4단계로 읽었어요. 시편, 잠언전도서, 구약, 신약. 전 처음에 시편, 잠언전도서, 구약, 신약 5단계를 읽었어요. 54장씩 하루에. 처음 성경 읽을 때부터 54장을 읽었어. 근데 지금은 제가 계속 시편만 얘기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시편이 너무 중요해요. 또한 분은 시편만 2년 이상 읽었어요. 2년. 하루에 100편 혹은 150편씩. 전그 정도 읽는지 몰랐어요. 근데 아주 문제가 많은 분이었어요. 아이가 자폐야.

딸이 중학생인데 담배 피워. 이 분은 세면을 뱉듯이 교회 갔는데 남편이 와서 가위로 머리 잘랐어. 옷은 다 잘랐어. 교회 못 가게. 어느 정도인지 알죠? 근데 이분이 시편을 2년 정도 읽고 다 고침 받았어. 그래서 제가 본 거야. 아, 이게 시편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시편만 강조합니다. 시편 어느 정도 읽어야 되냐? 난 성경에는 양이 적다. 그러면 한 50독? 나는 좀꽤 읽는다. 그러면 100독 정도 읽으셔야 돼. 아니면 1년 정도 읽으셔야 돼. 뒤에 나중에 또 시편 읽는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교재 내용이고요. 근데 주로 댓글 많이 보고 제가 이제 또 설명합니다. 이제까지는 이론이고 실제 설명하는데 성경을 왜 소리내 읽어야 되냐? 알려고 읽으면 안 되고요. 믿으려고 읽으셔야 돼.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반드시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전 얘기해 성도한테 너 알면 다친다. 주님이요. 알면서 못하면 더 많이 맞고 모르면서 못해도 맞아. 그렇지 얘기해. 너 알면서 안 해서 더 많이 맞을래? 그냥 모르고 조금 맞을래?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을 팠다. 머리로 들어갔다. 머리로 들어간 게 이 마음으로 오는데 보통 20몇 년 걸려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소리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클수록 좋아요.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그 점수 많이 나오는 거, 음정 박자 잘 맞아야 나오는 거 아닌 거 알죠? 소리 크면 점수 많이 나와. 저 몰랐어. 저뭐 그래도 안 다니니까, 회사 다닐 때. 부하 직원이 가재, 나안 간다 했더니, 거기 찬송가도 있어요, 그러더라고. 가니까 정말 찬송가가 있는 거야. 복음찬송가가 있고. 소리 크게 질러면 점수 많이 나와요. 소리는요, 클수록 좋아요. 그런데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는 큰 소리 못 내니까, 조그맣게, 요한은 나의 목자였으니 이렇게 하셔도 돼요. 다 알아들어요. 집에도 성경 읽기 쉬운 장소가 있고, 어려운 장소가 있습니다. 속도는 어느 정도 읽으면 좋을까? 1시간에 30쪽이나 32쪽. 생각보다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면 점점 빨라져. 그러면 이제 물한잔 마시고 또 템포 조절하시면 되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읽겠다 그러면 합독해도 되고 교독하셔도 돼요. 이 합독과 교독 차이는 이 소리로 보면 합독이 좋은데 합독하면 이 속도를 못 맞춰요. 그래서 교독해서 목사님이 속도 잡아주셔야 돼. 직접 내 소리를 읽으시고, 가족이 같이 읽으면 좋고요. 남편이 안 읽어. 남편이 믿음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당연히 안 읽습니다. 남편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좋은 여러분이 읽으면 남편이 읽어요. 아니, 남편이 읽는 거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이 변한 모습 보고 변해. 여러분이 교회 날마다 가서 예배하고 방언 다다다 하고 그러고 와서 남편한테 또 싸대고 그럼 남편 안 나가요. 여성분들이 얘기해. 우리 남편이 어쩌고. 남편 말 들으면 부인 때문에 못 살겠대.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남편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자녀가 변해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이 고침받죠. 수로보니게 여인 본인의 믿음으로 흉악히 귀신들린 딸이 고침받죠. 믿음 없는 남편 아이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하시면 돼. 성경을 혼자 꾸준히 읽기가 어렵습니다. 해보면 알죠? 그렇게 단통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하세요. 또 시편 읽는 사람은요. 제가 실은 어제 누구 만났는데 시편만 150독 했대. 특별히 시편은 중독자한테 아주 좋아요. 우리 교회 술 고래 두 명이 술 끊었는데 한 명은 나는 밥은 끊어도 술을 못 끊는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성경 읽기 하고 술 끊었어요. 중독, 알코올, 도박 이런 거 영이 망가진 거기 때문에 정신치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성경 읽으면 시편은 영이 치료됩니다. 아주 좋고. 이거 한 번에 다 읽어야 되냐? 아니에요. 편한 대로 읽으세요. 아침에 읽고 낮에 읽고 밤에도 읽고. 전 회사 다닐 때는 낮에 화장실 가서 쪽복음 읽었어요. 변기 뚜껑 내려놓고 거기서 한 10분, 5분 읽고 나왔어요.

시편 얼마나 읽으려나? 한 100독? 100독 정도는 하세요. 그리고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많아요. 목사님,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몸이 아파요. 그런데 성경 읽으면 문제 해결되고, 주로 돈 문제예요. 몸이 병이 고쳐지나요? 저한테 물어요. 전 얘기해요. 나 모른다고. 저 모릅니다. 병 고치고 문제 해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주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병,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주님이 모든 사람의 모든 병을 다 고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야. 병이 고쳐질지 물질 문제 해결될지 몰라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는 성경 읽는 자세가 중요해요. 무슨 목적으로 성경 읽어야 되냐? 문제 해결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급해서 문제 해결로 접근할 수는 있어. 그런데 그게 해결되고 안 되고는 주님 몫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 내가 주를 모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가짜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주를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아, 그럼 이쁘다. 그리고 해결해 주는데, 자꾸 문제 해결하면 주님이 싫어하셔. 보험서에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주님께 왔다 고침받죠. 근데, 가다 고침받아. 대단한 믿음입니다. 가서 세상에게 보이라. 가다 고침받아. 한 명이 들어와. 한 명한테 주님이 9명 어디 있냐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했는데 그 구원이란 단어가 영혼 몸의 구원이에요. 영육의 구원이에요. 그 나머지 9명은 뭐예요? 병 고침 받았는데 지옥 갔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문제 해결하면 10% 확률로 주님께 돌아와. 90%는 문제 해결하고 먹고 떨어져. 하지 마세요. 또 문제 해결 접근하면 내가 이런 문제 해결됐어.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문제 들고 나와. 요거 해달라고. 주님의 좌우편에 장수와 부귀가 있어요. 예수를 잡아야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 따라가면 예수 놓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 지금 여기 이제 거의 이제 평신도잖아요. 제가 세미나를 한 7, 8년 했는데 한 3년 전, 4년 전부터 처음에 할 때는 무조건 목사, 선교사, 사모들만 왔어요. 3년 전부터는 집사들이 오고 전도사가 오더라고요. 지금은 평신도가 8, 90%예요. 이제 알아요. 이제 하나님 은혜를 누구한테 준다? 평신도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선에 읽으면 좋대.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내 기본적인 것들, 내가 해서 안 되는 것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해결이 돼. 저는 이렇게 착하고 순하게 보이죠? 저 학교 다닐 때 술, 담배 전공이었거든요? 대학교 4학년 때 성경 한 5시간, 6시간 읽었어요. 모르고. 그리고 담배 끊었어요. 아, 담배가 끊는 게 아니라 담배 냄새를 못 맡게 됐어. 저절로 끊은 거죠? 우리 집안이 아버님하고 우리 아들이 5명이에요. 6명인데 6명이 다 담배 폈어요. 우리 집안 가면 뿌예 늘. 방마다 담배 피우고 있거든. 그런데 성경 읽다가 냄새를 못 맡게 된 거야. 담배 끊지 말래도 끊은 거야. 성경 읽게 하면 내 힘으로 할수 없었던 것들이 돼요.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성경 정말 많이 읽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나? 아니에요. 주님이 가시와 올무 박아놓자. 주님이 박아놓은 가시와 올무는 성경 읽어도 해결 안 돼요. 내가 변해야 돼.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는다고 남편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합니다. 매일 기도하더니 어디 갔다 오더니 성경 소리 내 있네. 저 옆에 있네. 나한테 밥은 안 해주면서. 남편 안 변해요. 여러분이 변해야 남편이 변해. 아셨죠? 내한테 박혀있는 가시와 올무는 내가 바뀌어야 주님 뽑아줘. 하나님이 박아놓은 가시와 올무는 안 빠져. 아셨죠? 그 주님 우리를 뭘 바꾸?

0: 바꾸시길 원하는 거야? 성품을 바꾸길 원하고요. 믿음을 바꾸길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바꾸면 다 가시를 뭐 뽑아주나?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박아놨잖아. 왜? 은혜 더 주시려고. 여러분, 가시올무가 있는 게 있어요. 성경 읽어도 해결 안 되는 거. 할렐루야 하세요. 감사하시면 되고. 또 하나, 내가 성경 읽는데, 내가 성경을 백독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많은 성경 많이 있는 분들은, 제가 작년에 무림고사 나가고 지금 200 몇독 한 분들이 있어요. 자기 의의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 주님 고쳐줬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 읽고 내가 변했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성경 읽는 거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금식 많이 했다 자랑하는 거 똑같아요. 성경 읽는 거 자랑하면. 그거 하지 마시고, 내가 변했다.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고, 성경 소리내 읽으세요. 그게 제가 해본 중에 최고의 최고입니다. 이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1: 네, 목사님 내려가시기 전에 몇 가지 질문 또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시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봐도 되냐? 이걸 자꾸 물어보시는데, 목사님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편 보면 괜찮아요?
0: 이제 질문. 현대인의 성경을 왜 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계속 얘기했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믿으려고 읽으셔야 돼요. 내가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다는 건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어린아이 정도면 어린이 성경 정도 읽힐 수 있어요. 초등학교 어린아이다. 그런데 이해하려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읽으세요. 또 하나, 일반 교회가 쓰는 성경이 뭐예요? 개역 개정이잖아요. 그냥 하세요.
1: 그리고 목사님도 시편 낭독 많이 말씀하시는데, 특정 시편을 반복해서 낭독하는 게 은혜가 될 때가 있다. 아니면 1편부터 150편 전체를 반복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네요.
0: 우리 한국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뭐, 탑텐, 뭐, 이렇게. 뭐,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든가, 뭐,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다 좋은 거 많잖아요. 그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생각으로 봐서 그래요. 주님은 내가 원하는 말씀을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걸 몰라요. 여러분이 이거 좋다고 생각되는 건 여러분의 사람 생각 개인적으로 좋은 거야. 그러나 주님이 주길 원하는 건 다른 길일 수 있어요. 그냥 다 통으로 읽으세요.
1: 시편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0: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나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다 나에 대한 증언이다 그랬어요. 거기서 얘기한 성경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모세를 보고 다윗을 보면 예수를 놓쳐요. 예수를 봐야 돼. 근데 그게 어려워요. 시편은 특별히 22편은 다윗의 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신기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정확히 기록했어요.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제비 뽑는 거, 쓸개, 촉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왕이라든가 통치 이건 다 예수님이에요. 다윗이 알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 재림에 대한 내용도 다윗은 여러 번 기록했어요. 다 예수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2: 네, 성경의 무림고수 오늘 세미나 특강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이태재 목사님의 강의를 보내드렸는데요. 아, 제가 좀 사과 말씀드릴게. 오늘 무림고수가 자동 링크가 걸려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무림고수가 전국 방송인데 저희 대전이 한 주가 좀 빨리 나갔어요. 그래서 아직 영상이 링크가 되지 않아서 다음 주, 아마 이번, 다음 주 금요일쯤 올라올 것 같거든요. 무림고수 남겨주시면 제가 제작해서 올라오는 대로, 예, 다 일괄적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체크가 조금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태재 목사님의 특강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 무림고수라고 샵9330으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번 주 하면 금요일쯤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영상

올라오면 보시면서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서 링크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또 늘 들을 때마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다라는 그런 선한 도전이 일어나는 성경의 무림고수였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새로운 무림고수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겠습니다. 자, 약속노트 이번 주는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상황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맞춰가는 모든 조화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좋은 아침 준비한 순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뵐게요.

0: 다시 메신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삼성선결교회 박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보다도 편법을 쓰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면 우리 마음 가운데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들은 저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뭘까? 이런 박탈감이죠. 오늘 본문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 역시 우리와 같은 그런 영적인 위기를 겪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전 찬양대를 지휘하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이 세상에서 오히려 더 형통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고 재물이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깊은 시험에 빠집니다. 저들은 저런 삶을 살고도 평안한데 나는 왜 그럴까 하는 고민이죠. 여러분, 그런데 시편 73편은 이런 절망과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삽의 시선이요 땅의 모순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관점, 땅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들, 또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적인 시각을 바라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이 역사를 오늘 아삽은 오늘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압삽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부유함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아삽은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의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누립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친구처럼 가까이 했다고 성경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 왕들 중에서 그들의 모범이 되고 그들의 평가 기준이 되는 다윗, 그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는지 시편 23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다른 말씀이 아니죠. 곤고함과 비바람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73편 2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에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버지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내가 그냥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내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 번째, 깨달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깨달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삽은요, 세상의 모순 때문에 고통하다가 의문이 풀리는 결정적인 장소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삽이요, 거룩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세상의 잣대를 바라볼 때는 악인의 견고함만 보았습니다. 그들이 잘되고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지만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 그들의 삶은 지금은 화려하고 지금은 멋있게 보이지만 끝내 그들의 삶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미끄러운 벼랑 끝에 서 있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은 화려하지만 금방 깨지고 사라질 꿈을 꾸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아삽은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깨달음이 없는 것, 여러분, 깨달음이 없는 종교적인 열심, 이거 여러분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는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드리는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굴복시키십니다.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셨고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낮에는 구름 구동,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그들은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인 느낌만 생각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축제를 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우상 신상을 더 바라보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만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우상을 만듭니다.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든 신을 굴복시키시고 우상을 제거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똑똑히 보았음에도 그들은요 다시 우상을 만들어서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을 금송아지 같은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그들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부르며 축제를 벌였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씨앗이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씨앗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내리지 못하기에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밭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았지만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것처럼 비바람이 내게 다가오면 우리는 금방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가시덤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삶에 적용하다가도 세상 것 때문에, 세상 욕심 때문에 믿음의 싹이 실식해버리는 그런 연약함, 그래서 열매가 없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직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옥토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함께 합시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옥토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더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변화도 없고 결실도 없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말씀을 듣고 나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깨달음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모함의 은혜예요. 시편 말씀을 보면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시편 4편에 보면 내 기도를 들으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 아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나가기 전에는, 성소에 나가기 전에는 깨달음이 없을 때는 불평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자 아삽의 입술을 통해서 위대한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는, 깨달음이 없을 때는 세상 것이 부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나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사모할 분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7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필요하고 기대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뿐 아니죠. 시편 23편에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이 염려가 사라졌던 그 비결이 뭘까요? 골짜기가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모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요? 팔레스타인 유대 광야에 사슴이 물을 찾습니다. 물을 찾는 것 그냥 낭만적인 취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차박을 하고 캠핑을 할 때 그냥 여러 가지 밖의 것을 즐기는 그 즐김의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 광야, 이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물을 찾으면 살지만 물을 찾지 못하면 죽습니다. 헐떡거리며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그 자체가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갈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삶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난 만나기 원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어린아이들이 울 때가 많습니다. 배고파서 울기도 하지만 또 아파서 울기도 하지만 어린아이는 엄마를 찾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마를 찾고 심지어는 손을 놓지도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생존을 걸고 물을 찾는 것처럼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영적인 갈망이 영적인 사모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사모함입니다. 사모함이 있을 때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사모함이 있습니까?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영광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 붙잡아주지 않고 내 삶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합니다. 시편 107편 말씀을 보세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이기 원하는 그런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깨달음의 은혜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사모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새로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할 때 그의 삶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영광의 역사를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이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사모함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세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세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이 있는 사람은 그 단어 하나하나에 감동이 있어요. 그 단어 하나에 하나님이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모함이 없고 친근함이 없으면, 친밀함이 없으면 이런 단어들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요? 기도의 자리와 같은 신령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는 것, 신비적인 체험하는 것, 이것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 고집,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셔서 그와 함께 하세요.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그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처럼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멸망당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친밀함이 없었다면 이 명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친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를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날마다 주시는 그 공급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모함이 있죠. 그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 신앙은 내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한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궂은 일을 하고 주방 일을 하면서도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힘든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임재의 경험이 뭘까요? 친밀함의 은혜죠. 그의 삶을 살아가며 하루 24시간 크고 작은 일을 행할 때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친밀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거 친밀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하나님의 친밀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친밀함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느냐 아니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실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친근함의 은혜입니다. 사모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명확한 진리 하나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가까이하고 우상을 가까이 했을 때 그들은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거합니다. 세상을 의지할 때 오히려 더 곤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가까이 했을 때 그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징계 가운데서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게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육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곤고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 기록된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가 떠날 때는 다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다 잘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장 비참한 존재로, 가장 연약한 존재로 그의 존재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비로소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0: 아버지께 돌아올 때 모든 것을 새롭게 세우시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이 탕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만복의 그런 대신 왕의 왕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결단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까? 이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모함의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삽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모함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육체와 영적인 곤고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한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 인도하실 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품에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 첫 번째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사모함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친근함, 친밀함의 은혜가 넘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삼성선결교회 박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632-7771, 042-632-7771번 삼성선결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1: 지금 우리는 광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광이고 입을 것도 과잉이고 인간관계도 과잉이고 소비할 것도 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홀로 있음도 과잉이고 슬픔도 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노는 것도 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과잉의 시대에는 드러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뺄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다면 드러냄의 시간이요,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0: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위해.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분당 국내동에 사는 유지숙 전도사입니다. 궁백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제가 하는 일은 섬기며 봉사하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유지숙 전도사님을 목소리로 만납니다.
1: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요, 완전 시골인데 큰오빠가 크게 아파가지고 성막리교회 가서 한 번에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희 안방에서 교회가 시작됐고요. 지금은 오빠가 주둥이 돼서 일안교회를 세워놓고 저희는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3남 3녀 중에 제일 큰언니, 큰딸이 사모님이고 전도사고 사위가 목사님이고 밑에 여동생도 신학교 나왔지만 중보기도 사역자로 평신도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딸도 사위도 사역자고요.
2: 교회를 섬기며 영혼을 돌보는 사역자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전도사님 본인은 어떻게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셨을까요?
1: 제가 엄청 몸이 아팠어요. 뭐 열 몇 가지가 다 성한 곳이 없었으니까요. 새벽녘 마치고 일어나다가 쓰러져가지고 119로 세브란스 병원으로 실려갔거든요. 그 해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족회의를 하고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 셋이 다 되었는데 가족회의를 하고 엄마가 이만저만 해서 그렇게 할 건데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다 100% 남편하고 자녀들이 찬성해서 제가 신학교를 99학번이거든요.

0: 1999년대 신학교를 갔습니다.
1: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부르시면 책임지십니다.
0: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떤 힘이 나서 그렇게 다녔는지도 모르겠고 도시락을 하루에 아침에 5개를 싸가지고 애들이 급식이 안 됐어요. 그때는 싸가지고 제 도시락까지 남편 도시락까지 싸주면서도 정말로 기쁨으로 그 신학교 생활을 너무 감사하게 잘 감당하고 가족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셔서 그 공부를 하는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도인으로 임명하셨다가 전도사로 해가지고 작년까지도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분당으로 이제 이사를 와서 지금 가까운 교회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1: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유지숙 전도사님께 처음 극동방송은 어떻게 듣게 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0: 제가 익산에서 살았거든요. 남편 저기가 그쪽이어서 기독교 방송을 맨 처음엔 들었어요. 근데 대중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극동방송이 잡혔어요. 그 해에 송신탑이 세워진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듣다가 서울로 94년도에 이사와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방송을 24시간 저는 그냥 틀어놓고 잠잘 때만 볼륨을 줄였어요.
1: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극동방송을 애청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죠.
0: 아이들이 자면서도 그 방송을 듣게 됐나 봐요. 간혹가다 아이들이 그걸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일일이 애들한테 바빠서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해도 엄마 아빠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애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11주 생활도 저희는 강요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막 몇백 원씩 용돈 받은 것도 일주일 내내 모아가지고 11주 생활을 주일학교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때 내가 이렇게 방송만 들을 게 아니라 전파 선교사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저 혼자 먼저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는 이제 남편 이름으로 그다음에는 이제 삼남매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꽤 오랫동안 전파 선교사로 섬겼어요.
1: 복음 안에 함께 교제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 전파 선교사로 동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0: 지금 돌아보니까요. 건강의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저희 남편 혼자 벌어서 다섯 식구를 다 대학을 가르친 셈이에요. 하나님이 지출을 막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1주 생활은 정말 철저하게 했고요. 감사 생활도 정말 힘껏 그랬는데 근데 저희는 정말 다섯 식구가 큰 병으로 수술실에 들어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새는 물꼬를 막아주시고 헛된 지출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적은 거 숨겼는데 하나님 몇 식갑절로 복을 주셨구나. 저는 그래서 그 후로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극동방송을 엄청 홍보하고 신방 가서도 집사님 힘들어하면 채널을 알려주면서 이거 들으세요 집사님. 그러고 기회가 되면 전파선교사로 섬기시라고. 그러니까 순종하신 분들은 많이 있어요.
1: 유지숙 전도사님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극동방송 전파선교사로 부르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전파선교사 그 이름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의 생전에는 제가 늘 아픈 모습만 보여드려서 마음 아팠었는데 지금은 제가 건강하게 건강이 회복돼서 3남매 잘 키워서 결혼도 다 시켰고 믿음의 가정들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남편하고 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유정렬 집사님 너무너무 그립고 뵙고 싶어요. 아버지가 가장 흐뭇해하신 지숙이는 신학교 졸업하고 한 교회에서 20여 년간 전도사로 섬겼으며 지금은 분당에서 주님 주신 달란트를 섬기며

0: 감사하고 나누는 삶을 살며 영혼권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처럼 구령의 열정으로 전도하셨던 모습을 본받아 저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1: 부모님 남겨주신 삶의 신앙의 자취 따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천국에서 뵐 그날을 기다리면서요. 부모님께 띄운 음성편지에 이어 함께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자는 유 전도사님의 목소리입니다.
2: 저도 애청자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전파 선교사로 섬기면서 제가 작은 물질 심었지만 더 몇십 갑절로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구자 한구자 늘려나가시면서 이러한 축복을 같이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지금 이 시간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복소리 유지숙 전도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3: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쏘아 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부스와 어린이체험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체험존, 전파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최근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를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보행신호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간에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밝은색 옷이나 반사가 되는 물품을 착용해 주시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앞만 보고 걷지 말고 좌우를 살피며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이 나를 보고 멈추겠지, 비켜가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 번의 무리한 횡단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보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FE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이 캠페인은 대전 유성경찰서와 함께합니다.
1: 방송 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가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청주 중부 명성교회에서 청주 83기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로

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농촌교회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교단에 관계없이 농촌 지역에 소재한 교회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예배에 필요한 음향 장비의 수리와 교체, 교회 예배 환경과 사택의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신청은 9월 13일 주일까지 세상의 빛 이레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내용은 교회 재정 여건과 지원 필요의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방문과 상담을 거쳐 지원 교회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도안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성경, 신화인가, 역사인가 라는 주제로 제2회 도안 기독교 변증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세대학교 구약학 차준희 교수와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이삭 교수를 초청해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과 고고학적 발굴자료를 중심으로 신앙의 근거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도안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광림교회 남성 성가단 초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좋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위치한 선암목자교회가 9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성경클럽 예수 행적 순례반을 진행합니다.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1년 과정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선암목자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수원침례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중문침례교회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마을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수원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시니어 선교회가 9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에서 18기 대전 시니어 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시니어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대전 시니어 선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목회자 선교협의회가 9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천안시 서북구 백석 5길에 위치한 백석 장로교회에서 목회자 비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안산 드림교회 이헌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 목회자 선교협의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입니다. 자, 업무를 하는 도중에 누군가로부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단체 문자더라고요. 모두를 향한 동일한 내용, 전혀 흥미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번 훑어보고는 그냥 넘겨버렸어요. 적잖은 비용을 들어서 문자를 보냈겠지만 누군가 한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다 보니까 단체 문자는 매번 이렇듯 철저히 외면당하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제 뇌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처럼 단체 문자처럼 여겨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애끓는 호소가 우리에게 단체 문자처럼 여겨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한 계획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죠. 그렇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그 말씀을 단체 문자로 여기지 말자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어린 편지라 기억하면서 꼭꼭 씹고 손과 발로 소화시키면서 감사로 꽃을 피우는, 그렇게 우리 인생을 나날이 풍요롭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사랑의 뜰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특별한 선물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자, 먼저 여러분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하루를 열어가실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 씨앗, 이미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 네 구절 가지고 왔어요. 네, 샵 933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 네, 여러분 까먹지 마시고 꼭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말씀 구절들 꼭 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말씀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 구절씩 소개해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오늘의 주제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눴던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이 말씀입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